애착이 없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이 됐다 하더라도 삼매 정도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예. 삼매 안 머무르면 뭐 하냐. 항상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예? 삼매는 지 혼자 연습이고. 불탐착 이양 명문, 명리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이양 명문.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인데 뭐 그 뻔듯하게 이름 좀 나는 거. 또 공경받는 거. 이양 명문 공경구로. 명리를 탐하지 않는다. 불구 명리. 자, 불구 일체 자생이라. 일체의,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일체 자생이라고 하는 건 자본. 자기의 그런 살림살이의 모든 그 물건들 있잖아요. 테레비 요게 좋니, 냉장고는 저게 좋니, 가방은 이거 들어야 되니. 어떤 사람은 가방 중에 제일 많이 들고 댕긴 게 요새 똥가방 아이가 루이비통. 자, 그 다음 대목 좋습니다. 생 여보심, 여보 여보. 여보의 마음을,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보물 같은 마음을 내서 여보 해놓고 눈뒤 때려가지고 시프리 만들어보면 되겠네. 이게 보배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벗게 실보전이라. 내 말하는 거, 내 눈빛, 내 듣는 거, 내 손짓, 발짓, 그 말짓, 몸짓이 전부 보배스럽게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벗게 실보전이다. 하루에도 내가 보물을 얼마든지 내 여의주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쏟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 생여보심 무염족이라 그렇게 보냈죠. 여덟 번째. 보배와 같은 마음을 모아, 보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관심이에요. 출세관심. 예? 출세관의 마음을 찰나찰나에다가 눈앞에 현전하도록. 출세관의 마음을. 세간에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세관심이고,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어리를 만나는 것은 출세관심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삼매, 삼매 하는데 삼매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비심. 예? 자비심. 그 삼매가 돋아나면은 사람은 그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짓죠. 모든 부처님은 미소가 짓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늘 항상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역부여시 상설법. 부처님은 늘 삼매 속에 계시니까. 어디 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다. 능이 회인 삼매 중 번출여의. 미소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잖아요. 삼매는 뭡니까 그거.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자비심은 삼매를 불꽃처럼 일으킬 수 있는 자비심은 삼매를 만들어내는 연료기라. 연료 따뜻한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가 그 연료가 다 고갈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미소가 이제 싹 피어났고 지혜로워지니까 전부 그걸 보배스럽고 여보심 아닙니까? 예? 아니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은 미소를 싹 띄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눈을 부라리고 입이 이마 입이 아니고 주지가 내가 이마에 툭 튀어 나와가. 예?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반면 아는 거 아니에요. 느끼한 미소가 아니고 미소 땡기소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소를 쓱 짓고 사람, 아, 저 사람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땡땡하게 생긴 사람 말고 사람이 어질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보면은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평온한, 그죠? 이미 평정심이 있으니까 그걸 삼매라 하잖아요. 평정심. 그 십정품 같은 데는 보현보살은 사다민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무념이거든.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일념도 없는 사이에 항삼매, 항삼매, 찰나제 삼매. 예?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계속 장삼매, 장삼매. 그리고 그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니까
입법계 보면 사자 분신 삼매지만 십정품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사자 분신 삼매들거든. 사자 분신 삼매. 쪽제비 삼매, 여우 삼매, 그 똥배 삼매, 똥개 삼매 이런 데 안 들어간다고 부처님. 예?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 분신 삼매. 한번 사자가 기지개를 쫙 하면 백수가 달달달달달 떠거든. 사자는 그렇게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니까. 그 보현보살은 그 정도의 삼매 쑥 들어가니까 그 보현보살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안보살이 보안 다 보는 보안보살이 부처님 보현보살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네. 뭐 함부로 봐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짜잔한 삼매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대중들이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보견삼매에 들어가잖아요. 보견삼매. 요거 십지품 배우고 나면 우리 십정품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은 찰나제 삼매, 보현보살은 사자빈신 삼매, 그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대학 교수 가서 설하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유치원생부에다 올려야 되겠노?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실 만 하니까 당신 동급 비슷한 누구의 보현보살을 그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알아듣지도 보현보살을 볼 수가 있나? 못 보지. 어떨 때 보현보살이 보이겠어요? 보현보살하고 행원이 똑같으면 보이는 것이라. 예? 네. 눈높이가 똑같아야 자기 눈높이에 보이는 것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000

0: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교과라든지 계몽적 교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제한 와이셔츠에 다 떨어진 바지에 몇십 년을 신었는지 뒤축이 다 물러져서 참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지내가는 신사가 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지내가는 거예요. 내가 대뜸 탁 잡아서 여보시오.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 당신 무슨 소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학교를 다니는데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이게 등록을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아 이거 멀쩡하니 미친 사람 아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당신 어디 중이요? 그래서 아니 나 이 보험사 중이라고 동네 보험사 중이라고. 아 그럼 당신 저 벼감스님 알아? 통도사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존자로서 월화스님 같은 큰 어른 알아? 아 다 알죠. 당신 스승이 누구요?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절에서 쓰는 말에 익숙했어요 이 사람이. 아 우리 스님은 동력동자 매산자 스님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지내가는 사람 잡고 그거 신뢰 아니요 당신? 아 신뢰지만 내가 답답한데 어떡하겠어 당신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딱 주면서 가는데 거긴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주소가 뭐이고 아무것도 없어. 대단히 간단한 명함이에요. 이름만 막 이름밖에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내일 찾아와라고 내일. 아 내일 찾아오다 당신 어디 있는 줄 알고 내일 찾아가겠어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라 그거야 이 양도 딸이에. 아이고 꼴에 뭐 어떤 명함은 가지고 댕기냐. 그래서 대각사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참 찌푸락도 잡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 이상스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만나자는데 예 한번 만나본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의 손을 탁 잡듯이 손을 탁 잡더니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가서 간단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먹으라 그거요. 아,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니까 내 생각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이거 아침이나 사주고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시간이 9시가 지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요. 회사에 가자. 갔는데 보니까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연탄 집게를 갔더니 연탄을 갈아요. 보니까 뭐 젊은 참 그 참 팔팔한 젊은 그 신사들이 그렇게 꽉 사물을 보고 오는데 아, 이 사람이 연탄 깔다 마고는 사장실로 들어가면서 또 연탄을 갈아. 그 연탄을 갈면서 이러 사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이게 뭔데 나를 또 사장실로 또 들어오라는가. 들어갔는데 연탄을 다 갈고 나서 손을 씻더니 사장 자리에 가서 앉아.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사장인데 나를 만나러 오면서 그 꼬락서니가 뭐냐 그거예요. 그때 누더기만 입고 댕길 때니까 탁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댕겼으니까 보시오. 당신 나를 만나자면서 옷 입은 거 가지고 탓할 난다면 당신 나 상대 안 할 거예요.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성질 급하구만. 아, 좀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니 등록금을 학교로 보내주는 게 좋겠냐 가지고 가겠냐 그거요. 아니 그거야 보내주어도 좋고 나를 주어도 좋은데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여자 직원을 불러서 시키더니 돈을 찾아와라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8만 원 할 때입니다. 8만 원을 딱 주면서 2만 원은 책값이니 가지고 가고 이번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줄 테니 내려와라 그거요. 이야 이게 아주 살 길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학금으로 대체하고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갔더니 그 사장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대학생만
자기 장학

학생이 80명이다는 거예요. 대학생만? 야, 참 중고등학생은 부지기수예요. 자기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갔는데 그 집이 그렇게 의리의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야다니는데 이 양반은 꼭 걸어서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저 여기서 법문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상한 거지 같은 거사가 하나가 빼놓지 않고 와서 법문을 들어. 그 하루날 오늘은 점심을 살 테니 점심 잡수지 마시오고 거예요. 아, 그러지요. 점심을 사는데 이 인사동에 나가가지고 말이요. 저 잣죽을 먹을까요? 설렁 저 쌍화탕을 먹을까요? 아이 점심 사준다고 일건 불러내놓고 잣죽을 먹을까요? 쌍화탕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내가 점심을 사리다. 갑시다. 잣죽집에 갔어요. 그걸 먹고 났더니 앞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천원짜리 하나를 꺼내고 싹싹 펴면서 그걸 겨우 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조그만 방에 부처님 한 분 모셨는데 오늘 가서 좀 봐달라 그거예요. 갑시다. 종로 2가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갑시다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아무 차나 타고 가지 뭘 종로 2가까지 나갈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조금 기다리라고. 전화통에 매달려서 전화를 하는데 아마도 자기 집으로 전화하는 모양이야. 들어보니까 차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꼴에 무슨 또 차까지 다 있네. 아 여기서 그냥 잡고 가지 뭘 차를 그 번거롭게 보내라고 그러시오. 그냥 타고 갑시다. 택시를 타고 그냥 간 거예요. 하여간 저 어딘가 갔어요. 여기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지금. 갔는데 2층에 부처님을 모셨는데 법당이 100평도 넘어요. 100평도 넘은 법당에다가 부처님을 기가 막히게 모시는 바로 길가에. 그래 내가 그랬지. 보시오. 법당은 좋으나 버스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법문을 듣기가 어렵겠어. 그 좀 이 차 소리만 번거롭지 않으면 참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 스님 좀 올라갑시다. 그 건물이 슈퍼마켓 길이가 30m도 더 넘는 큰 건물인데 4층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옥상에 딱 올라가더니 스님 이 터가 어떠세요? 보니까 한 2000평쯤 되는 공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절 지으면 어떨까요? 아니 절 지으면 좋지만 땅값이 얼만데 거기다 절 짓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네 상점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4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계속 돌아다니는데 전부 일어나서 점원들이 절을 하고 막 사장님 사장님 야단이 알고 보니까 거기 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하고 댕기는 꼬락서니가 거지같이 하고 댕겨하죠. 이 세상에는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어른들도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좀 뜻있게 사는 게 좋아요. 허세를 부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좋은 법문 하다가 갑자기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주 미안하게 됐습니다. 셋째는 해양이니 자기의 마음에 그리낀 바가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관조 자성하여 자성을 관조해서 부조제약하며 악을 짓지 아니하며 수수중선이라도 비록 많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신부를 집착하고 그 마음에 집착이 없고 경상염화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긍휼고비니 외로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이름이 해양이다. 오늘 참 좋은 법문 듣죠? 예, 참 아주 물론 깊은 소위 선의 핵심이 되는 그런 심지법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뭐냐? 해탈향이니. 해탈이란 말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해탈은 자유로 돼. 대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해탈향이니. 자심의 무소 반연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반연한 바가 없어서 불사선 불사악하여.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서 자제 무해함이 자유자재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름이 해탈의 향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아침에 와서 개향, 정향 하지만은 자기가 외우는 이 글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심오한 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 종 칠 때 보시오. 종을 딱 치고 나서 개성을 착 읊어서 다시 종을 여운이 남을 때 땅 쳐서 다시 개성을 읽습니다. 그게 다 뭐냐? 지옥에 가 있는 중생일지라도 다 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계속 읽습니다.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야사바 하면서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까닭이 없는 행동이 없다고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데 아주 집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절에 와가지고서 계단을 올라와 보시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전부 의미가 있어요. 대개 계단이 8계단도 있고 뭐 108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7계단이 되면 칠각지라고 그런 것이 다 있고 그래요. 세계 계단이 3개 아닌데 삼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전부 불법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대체 여러분 저 불국사 가보셨습니까? 불국사 가보면 이 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문 열 때 문고리를 딱 잡고 이렇게 열고 법당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까? 아이, 똑바로 대답해봐요. 문고리를 딱 잡고 열고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불국사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 손 들어봐요. 상당히 가보았는데 문이 그렇게 생겼죠? 예? 여러분은 법당에 들어가도 무심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의 법당은 사방문이 문고리를 잡고 물러서서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딱 밀고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지. 열고 물러서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에요. 밀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용맹정진에서 밀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불태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집을 지어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탈지견향이니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자심의 기무소반연선악하되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반연하는 바가 없으되 불가침공수작하고 가히 공에 빠져서 적적한 것을 지키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회심멸지하는 따위에 빠져있지 말아라. 즉수 광합다문하야 곧 널리 배우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식자본심하며 자기의 본심을 알며 달재불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입법을 요달해서 화광전무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되 무아무인하여 남도 없고 나도 없어서 직지보리의 진성무력함이 바로 보리에 이르러서 진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름이 해탈지견향이다. 선지시가 차향은 이 다섯 가지 향은 각자 내훈이요 각각 자기의 마음 안에서 훈습하는 것이요 막향매매하라 밖을 향해서 찾지 말아라. 누누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법은 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요 밖에서 찾지 말아라.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은 스승이 없는 분이라 그랬죠. 홀로 깨달았으되 당신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부 내놓아서 기록한 것이 팔만대장경이지 부처님이 누구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나는 이와 같이 깨달았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깨달으면 나와 같아지느니라.

0: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금여 여 등으로 무상 참여하여 수 무상 참여하여 이제 너희 등으로 더불어서 무상 참여를 주어서 멸삼세제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우치고 영득 삼업청정케 하리니 하여금 삼업청정을 얻게 하리니 선지시가 각수하여 각각 이 말을 따라서 일시에 도하되 일시에 이르되 그 도자는 이른다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시에 이르되 다 말하되 제자 등이 우리 모든 불자가 종전렴금념급 후염으로 종전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 죄와 금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각과 그 후염으로 이 다음에 일어날 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른 지은 바 모든 것을 염념불피 우미염하고 염념이 어리석고 우매한 데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우미 등 죄를 종전에 지은 바 악업 우미 등 죄를 어리석은 등 그러한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실로 다 참여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1: 네.
0: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그렇게 다 뉘우치겠노라 그 말이에요. 다 뉘우쳐서 원일시 소멸하여 원컨대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불복귀케 하시며 영영 다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제자 등이 종전렴금념급 후염으로 종전의 금념으로 후염으로 염념불피 교광 등 교광념하고 염념이 교만하고 그릇된 그런 모든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교광 등전을 종전에 지은 바 악업 교만한 그릇된 그런 일체의 죄를 다 뉘우치고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영불복귀케 하시며 원컨대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영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제자 등이 종전렴금념급 후염으로 염념이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물들지 않게 하며 소유 악업 질투 등죄를 지 있는 바 악업 좋지 못한 그러한 업 질투 등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지 소멸하여 영불복귀케 하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0: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로봇 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강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정문 스님이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다비전승이 한계에 직면

0: 하면서 종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에선 답의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목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계 역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변기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불교의 역할과 기술 윤리,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문 영역으로 꼽히던 법률 분야에서조차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문 AI가 인간의 고유 분야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불교계도 AI 활용과 위험성을 윤리적 법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법인 AI 시대를 해석하고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1: 조계종 연구소가 어제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AI 로봇 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두 가지였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1: 첫 번째 세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초 불교 AI 로봇 해안 스님을 개발한 임중현 동국대 교수는 환각 문제 해결과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되는 시스템을 해안 스님의 특징으로 밝히면서도 수행과 포교를 돕는 방편일 뿐 실제 스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4: 특징은 이제 정직해야 된다. 불교 데이터를 우선을 해야 되고 불확실하면 대답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게 큰 문제거든요. 개별 온디바이스를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외부 전송을 최소화해야 된다.
1: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해안 스님이 나무와 바위도 진리를 설한다는 선종의 무정설법을 행하는 현대적 법구이자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5: 인간 스님이 대신할 수 없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봇들이 나가서 불교 예법의 핵심 동작을 단순히 이렇게 흉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교감의 언어로 이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1: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인간 스님이 보다 본질적인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스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가 불교 경전과 불화, 문화재 등 오랜 신앙의 산물을 무단 학습하고 복제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박형옥 박사는 과거 불화 저작권 침해 판결문을 인용해 종교성과 저작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불화 고유의 배치와 표현 구도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등록된 불화라 할지라도 생성형 AI로 다양한 상품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짚으며 AI 학습 데이터에 불교 저작물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권리 보유자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심으로 조계종이 중심이 돼 창작계와 선업계, 정부 당국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신기술 환경에 맞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미나는 AI를 견제와 대체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불교의 사상이 AI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후원 페이지를 열고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구호 모연을 시작했습니다.

0: 지난달 24일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베네수엘라는 사망자 2,300여 명, 부상자 만여 명,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모금을 통해 식량과 식수, 응급 의료물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기업, 단체 명의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를 아십니까?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36일 동안 보훈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호국도량 진관사를 찾아 전쟁 중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 도량. 고귀한 희생으로 인연 맺은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가 가슴 뭉클하게 울려 퍼집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왔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파병된 지상군으로 전쟁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당시 강류부대원들이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 아리랑을 70여 년이 지나 후손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부른 겁니다.
2: 불교에서는 자비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베푼 지혜로운 용기와 참된 사랑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류합창단 어린이 여러분들이 참전용사 영전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합창해 주신다니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 불교 불모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지만 이들이 마주한 한국 불교는 낯섦 대신 따뜻한 포용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추건 화청과 바라춤을 감상하며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상에 잠기며 깊은 마음 평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3: 아리랑 근데 되는 ነገሮችን ለሰዎች ኤክስፒሪየንስ ማግኘታቸው ጥቅም አለው ብዬ አስባለሁ።
1: 이날 참전 용사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참전 용사는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4: 서민 코리아나 대북 코리아 안드 시원우 레마고브니트 민요테나 짤로테나.
1: 단원들은 국가 보물인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전해 듣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5: 대한민국이 K-푸드, K-컬처, 또 K-뷰티 다 잘하지만 K-불교도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배우고 보고 가시고 큰 희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불렀던 아리랑은 손주들의 목소리로 진관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영웅들을 잊지 않는 호국도량의 다짐은 세대를 넘어 보은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시대 사찰 음식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별한 연속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첫 순서로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한 정문 스님의 특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녹색 앞치마를 갖춰 입은 수강생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곳, 서울 안국동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입니다. 평소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사찰음식 명장 정문 스님의 특별한 강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얇게 포를 뜬 오이와 인삼은 향긋한 꿀물에 재우고 장떡 반죽을 입은 달콤한 초당 옥수수는 프라이팬으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7: 유명한 스님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6: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특강에서 정문 스님이 선보인 메뉴는 인삼 야채 마리와 옥수수 장떡.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제철 식재료의 음양 조화를 훌륭하게 갖춰 정문 스님이 대중 강연에서

0: 애용하는 대표적인 사찰 음식입니다. 스님은 조리대를 바쁘게 오가며 재료를 다듬는 수강생들의 손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1: 이렇게 짜리 묵닭이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말겠어요 이게. 그냥 이 자체만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팽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또 들어가서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거든요.
0: 스님의 시연을 눈에 담으며 차근차근 손을 움직여보는 참가자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사찰 음식을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2: 이런 거는 새로운 방법이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잘 배운 다음에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0: 정문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사찰 음식의 뿌리에 담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 선사가 저술한 전좌 교훈을 인용하며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기쁨과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3: 첫째, 이심, 두 번째, 배심, 세 번째, 노심. 이게 여법의 조리동무인을 말씀을 드리고
0: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펼쳐진 사찰 음식 명장들의 연속 특강. 웰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조리덕목과 수행정신을 온전히 전하는 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다비는 출가자 감소와 전승자의 고령화로 도제식 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젠 종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의 마지막 순서에선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다비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2024년 전통 다비작법 보존회를 출범시킨 조계종은 학술 세미나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비 전승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도제식 전승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승가 내부의 인식 전환입니다. 다비를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출가자의 마지막 수행이자 한국불교의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6: 화장의 형식이지만 종교적 의례와 의식 그리고 또 사리수습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이제 그 다비 속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추어진 의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아직 확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5: 인식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별로 개별 전승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전수교육과 스님 제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다비를 집전할 전문 다비팀을 구성해 전승자가 부족한 사찰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교구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전통 작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7: 이 다비 문화는 한국 불교에서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각 교구에 몇 개의 사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안은 어느 정도 자원이 확보되면 그건 어렵지 않으라고 봐요.
5: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역시 다비 전승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가 마련되면 재정 지원은 물론 사찰마다 다른 연화단의 구성 방식과 의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그동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불교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5: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고 남은 이들에게도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비의 불꽃. 천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승가의 마지막 수행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오랜 세월 사찰을 지켜온 목조불상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복원과 보존 과정엔 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적 진정성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는데요. 국립문화

0: 유산연구원 학술 세미나에서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 기술이 협력해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현장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지난달 30일 연구원 분석과학관에서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내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목재보존처리 분야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2009년에 저희 보존과학센터 건립 이후에 처리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박수진 학예연구사는 목재유물 보존처리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승 목재유물의 보존처리 지원 확대와 연계 확대 등네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앞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출토 목재유물뿐만 아니라 전승 목재유물, 복합재질유물,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처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적 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1: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산 개심사 목조열의 자상과 고래하암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자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찰 목조불상 보존 처리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불상은 보존 처리의 표준 공정을 공유하면서도 유물의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사례들은 불상 보존 처리가 단순한 복원 기술을 넘어 현장의 다각적인 상황에 맞춰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보존 처리는 손의 기술, 기능이자 동시에 판단 작업이며 그 판단이 학술과 행정과 기술, 종교의 내용력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1: 신앙의 진정성을 지켜내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려는 과학 기술의 만남이 우리 성보 문화재의 생명력을 더욱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주관 간화선 집중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국대 만회관 좌선실에서 스님과 제가자 등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6박 7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도에 나선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은 동참 대중에게 탄지 화두를 내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함께 공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불태전의 의지로 용맹정진해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0여 참가자들은 취침 시간 제외 일주일 동안 화두를 참구하고 수불 스님을 선지식으로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전사지와 머그컵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가 목요인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는 어제 동국대 총장실에서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식품공학과 76학번인 이 대표는 부처님 가피로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부처님 도량인 모교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대표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고 공사가 원만 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약천사 포산 문도회 주관으로 봉행된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다례제에는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헌향과 헌다 이어 삼배를 올린 사부대중은 해인대종사 생전 육성 법문을 청취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약천사 주지 성본 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하며 임기 동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규제 대상이던 전통 사찰을 공존의 공원 자원으로 바라보게 된 자연공원법 개정 소식,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강행 처리된 서울시의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국가 정책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자연 자원에만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문화경관 등 유무형 자원까지 포함하도록 공원 자원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사찰의 보전, 관리, 이용 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향유 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이 규제 대상을 벗어나 공존하는 공원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제 공은 후속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세계 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의결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종교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별도 재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는데요. 특히 기존 발의안이 폐기됐음에도 지원특별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에서 과정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스님은 서울시의회가 가톨릭시의회로 전락했다며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등은 공식 비용 축에서 기준 총 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제의 요구와 시의회의 조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엔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일인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선

삼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진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

생법인지 이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삼제 판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고든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0: 국회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평 나둔 중에 알게조차

지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금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7: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8: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9: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0: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지금부터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언, 국태 민안,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를 봉송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 자아계를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자료집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계는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언제나 중생 곁에서 다양한 방편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집전 스님의 목탁에

0: 자, 계속해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걸어온 창종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단의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이신 관효 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1: 오늘 대한불교 법화종 총본산인 안정사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게 되니 참으로 크나큰 환희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이 지난 80년은 묘법연화경의 1승 묘법을 받들어 법화종도의 법등을 이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창종주 해일정각 대조사께서 일승법화의 큰 원력을 세우신 이래 본종은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홍포하고 사부대중이 신행을 이끌며 한국 불교의 한 줄기의 법맥을 지켜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종단 안팎의 어려움도 있었고 법화종문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참회와 정진이 계기가 되었고 종헌종법이 질서를 바로 세우며 승가 공동체의 화합을 회복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법석은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80년의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100년의 원력을 세우는 뜻깊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 가지 원력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하는 종단을 세우겠습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며 종단의 발전의 근본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세우고 갈등보다 원력을 앞세우며 모든 종도의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법화 종문의 중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안정된 종무 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종헌종법에 따른 질서 있는 종무 운영, 공정한 회계와 기록 관리,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 정비를 통해 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운영은 새롭게 하고 원력은 깊게 하되 실무는 더욱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총보산 안정사를 법화종문의 중심도량으로 장엄하겠습니다. 안정사는 본종이 법통과 종도들의 원력이 모이는 귀처입니다. 이 도량을 수행과 안정, 포교, 교육과 문화, 사경과 신행이 함께 살아 숨쉬는 총본산으로 가꾸어 후대 종도들이 자랑스럽게 찾을 수 있는 법화 종문이 성지로 성역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부처님이 자비와 묘법영화경의 경력으로 오늘 이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삶과 도량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 변화경 불기 1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파종 총무원장 관효 합장.
1: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80년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종단의 원력을 밝혀주셨습니다. 화합하는 종단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된 종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불교 법화종 원로의장 보명스님의 치사 순서입니다만 무더운 날씨와 원활한 법회 진행을 고려해서 치사 전문은 오늘 배부해드린 기념 자료집에 수록된 말씀으로 가름해 보겠습니다. 법맥의 등불을 이어주시고 화합의 원력을 당부해 주신 원로의장 보명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성님스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종회의장 성림입니다. 아,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일일이 다 소개하신 그 내용, 그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방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부처님께서 세존 좌도량하면은 비어천일출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천 개 뜬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으로서 여러분 환영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네, 정말 짧고 굵게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영사를 가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귀한 말씀을 청해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축사입니다. 오늘 축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이신 도각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불교의 소중한 등불인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이하여 국태민안과 국민대합을 발언하는 사경대법회를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봉행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거룩하고 장엄한 법석을 증명하여 주시는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간여스님을 비롯한 법화종문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가 오법연화경의 위없는 일성묘법을 받들어 정법의 전등을 면면히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백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심우회를 전하고 마침내 국민의 평안과 화합이라는 대원력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 사경대법회 봉행을 사부대중과 함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감로의 마음을 축원드립니다.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대독.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법회 자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화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한국불교태교종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의 축사입니다. 중국 일정 중이셔서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스님을 대신해서 한국불교태교종교육원장 재홍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3: 삼보에 기여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의 원만한 봉행을 한국불교 태구종 종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시대의 격동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법화 종문의 법등을 지키며 수행과 포기의 길을 이어온 것은 역대 조사 스님들과 대덕 스님들 그리고 법화 종도들의 굳건한 신심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화종이 받드는 해삼교율의 가르침과 태고중이 지향해온 원융화합의 정신은 차별과 대립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한 마음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이 통합니다. 두 종단은 전통의식과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부 대중의 화합과 사회의 평안을 위해 정진해왔다는 점에서도 매우 친근한 도반 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단이 8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종 8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공덕을 회향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정 창종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모든 대덕스님들과 법화종도 여러분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묘법연화경의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0: 황불교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대독.
1: 다음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영상 축사를 보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법화종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8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불자님들이 정성으로 새겨오신 사경을 봉헌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번 불사를 계기로 종단의 원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국민 대화합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계속해서 창종 80주년의 공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비 나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통영시에 쌀 100포를 전달합니다. 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중앙에 서 주시고요. 앞쪽에는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교구 종무원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기금 1,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자는 부산교구 종무원장 용암스님이시고요.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께서 전달받으시겠습니다. 용암스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종단의 발전 기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기념 촬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서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종 8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법화행저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법어를 종정예하 벽상당 암현대종사께서 내려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어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채 고요히 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으니 이곳 안정사가 오늘은 이름 그대로 아주 안정된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곳 안정사는 참으로 깊은 인연을 가진 도량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지고 오랜 세월

0: 동안 수많은 조사 스님들과 주석 대덕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이 쌓여온 천년 고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정사 마당에 모인 것도 조그마한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불교법화종 총본산 안정사의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종정의 소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무법연화경의 일성묘법을 받들어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걷게 하려는 원력이 바로 우리 종단의 창종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은 해방 이후 이 나라 불교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창종의 깃발을 세운 종단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법화의 가르침은 받들고 창종 주 해일 정각 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기억해야 할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단이 다시 세워야 할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석에서 다시 창종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만 이어온 종단이 아니라 정신을 새롭게 밝히는 종단이 되어야 합니다. 무법연화경이 가르침을 지키되 낡은 습관에 물들지 않고 전통을 받들되 시대의 고통을 예민하지 않으며 종년종법의 질서를 세우되 자비와 합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총본산 안정사에 모인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화합하며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 강령이 늘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1: 법화종문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묘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귀한 법어를 내려주신 종정예학께 지극한 예경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서 대한불교 법화종의 전 종도를 대표해서 전대영 연화사 신도회 회장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절에 발언하옵니다. 삼계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 사부대중은 총본사 안정사의 한마음으로 모여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옵니다. 지난 80년 동안 묘법 연화경의 1승 묘법을 받들고 법화종문의 법등을 이어오신 창종주 해일정가 대조사님과 역대 종정 예하 선대 큰스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정진해 오신 모든 법화 행자들의 공덕을 깊이 찬탄하고 감사드립니다. 창종 80주년의 이 법석이 지난 세월을 기리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년의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이 공덕을 누리게 회향하오며 함께하신 4대 사부 대중의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각 가정과 도량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묘법 연화경의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불,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법화종 종도 일동.
1: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선자세로 잠시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홍서원을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합장한 상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를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는 노래로 이 자리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토경의 정취와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환희의 무대를 맑은 목소리로 전해주실 분입니다. 가수 정서주 씨를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임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0: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행복을 가져오고 나쁜 인연은 불행을 가져온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생기고 나쁜 인연은 나쁜 마음에서 생긴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오늘도 먼저 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어니 제이 엘린스.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냐. 시간과 기운을 고려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당신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관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주님만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당신이나 자신 자신과 연애해야 될 사람. 아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모든 불행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야, 만들어가지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아침에서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의 순간이다? 선택의 순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까 말까 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누가 오라 해서 왔어. 우린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누가 친구가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관계가 어떻게 되면은 그런 욕설이 나오고 미워하고 그러게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이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좋은 잘된 일은 전부 다 내가 잘한 것이고 못난 것은 남이 한 것이고 이래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가 좋은 직장 얻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이러면 전부 다 내가 자식을 잘 낳았어, 잘 키웠지 이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자녀를 대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철없을 때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 10대 정도 됐을 때 또 뭐가 중요하다? 훌륭한 환경, 좋은 환경을 맞이했다면은 잘 클 거예요. 그럼 맹자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세 번 이사한 거. 무덤가에 갔으면은 날마다 거지, 무덤에 그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게 되면 해가지고 제사 그 묘지 할 때 쓸 때도 하고 또 제 명절 같은 데는 제사 지내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어디냐 시장 바닥에 갔잖아요. 이사를 했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다 보니까 맨날 가가 시장에 가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장사하는 법.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마지막에 이제 서당 옆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맹자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서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다 나의 탓입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우리 불교대 같은 데서 말씀드리는 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로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동상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갖다 존중한다 합니다. 바깥 대상물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했을 때 존중할 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뭐가 된다? 몸을 혹사를 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뭘 안 한다? 자학을 안 합니다. 스스로를 비

0: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학이라는 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그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서가모니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잖아요. 서가모니 불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면서 나의 나는 탄생하셨을까요?
1: 태어났습니다.
0: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분들은 탄생했고 나는 훌륭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을 깨달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의 인생은 출생이 아니고 탄생이야. 탄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찬탄할 수, 그들이 나를 찬탄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 아니고 찬탄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요. 황벽선사가 배우를 갖다 만나게 된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전등록에 보면은 황벽선사가 황벽산을 떠나서 대오 대안정사에서 이름을 감추고 대중 속에 숨어서 절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찰사 배우가 대안정사를 갖다 방문해서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고등 영정을 보다가 곁에 스님께 물어요. 이 그림은 누구의 영정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대답을 하죠. 고승의 영정입니다. 그렇게 배우가 묻습니다.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사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면 이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사진 보면서 야 하잖아요.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 고승 영정 볼 수 있는데 고승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자 배우가 묻습니다. 이전에는 참선한 스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스님이 대답합니다. 요즘 한 스님이 와서 허드렛 일하고 있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이 대답합니다. 배우가 말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에 곧 스님이 황벽선사를 찾았고 배우가 선사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스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네요. 이제 스님께서 대신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하죠. 그러니까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께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니까 배우가 질문을 하죠.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을 하죠. 배상공! 대답을 합니다. 배우가 예! 하니까 우리 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죠. 뭐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이 배우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는 참으로 선지식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사람을 이끄시거나 어찌하여 몸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배우라는 분께서 황벽 스님께 기회하는 것이죠.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법명이 있습니다. 또 호가 있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을 누가 불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당하거나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망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면은 나 몰라? 농담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체 있는 물질을 갖다는 떠난 나. 과연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 어떤 분이 진짜의 나일까요? 예? 네?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나 누구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나의 참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언어, 진실된 행동,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가 듣기에 아 저분은 진심이로구나, 말씀도 행동도 진심으로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인격체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어났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 행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도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행복을 선택해야, 즐거움을 선택해야, 기쁨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상대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쁨,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면은 행복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 당신이 뭔데? 이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않는데 누가? 내가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응? 내가 나를 무시하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욕설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리가 들린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던 언어이구나 하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보세요. 나는 당신과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 번, 세 번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을, 즐거움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언어에 따라서 가끔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즐겁기도 하고 상대의 언어에 따라 가끔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을 잘 못하는 거야. 1초만이라도, 한 1분, 아니면 1분이라도,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 아니야. 나 1분만 기분 나빠고, 내 좋은 생각 할 거야.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뭐가 있잖아. 새로운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나는 어떻게 된다? 순간 행복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행복하셨을까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소연하고 가끔은 아들들이 추가를 했잖아요. 왜 우리 아들 잡아갔느냐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렸었어요.
당신만 그런.

0: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갔어.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뭐가 됐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자. 부처님이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가 왜 내가 출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이유를 갖다 부모에게 일러주니까 부모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나는 훌륭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닌 것을 갖다가는 인정하셔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배우가 보면은 청기 857년에 쓴 서문에 하면 자신이 842년 강서성 종릉의 관찰서로 부임하였을 때 항벽선사를 가까운 용사로 초빙하여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은 것을 모아서 이번에 말씀드릴 전신 보배가 되었고 848년 안희성 완능이라는 관찰사일 때도 개원사에 모셔서 법을 전해드린 것을 기록하여 완능록을 만들어 뒷날 제자들에게 가시 자신의 기록이 선사의 법문을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편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전해졌답니다. 이 전신보표가. 근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허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허스님. 경허라는 스님께서 법무사 조실 하실 때 1908년 법무사에서 선문차료라는 것을 갖다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선선자에는 문문자에다가 모을찰자다가 중요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모은 것이 바로 선문자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는 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갑니다. 나가가지고 8페이지요. 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마음 하나가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된다. 황벽 스님이 배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륙이 한 마을 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륙 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마음이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요.
1: 예.
0: 어디에 똑같아져야 될까요?
1: 자녀를 네? 사랑하는 마음.
0: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맞지 않나요?
1: 네.
0: 그걸 잊지 않으면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우리가 제시했죠. 잘 아시죠? 이 팔 정도라고. 여덟 가지 바른 정자에다 길도 자라고. 팔 정도. 처음이 뭐냐, 바른 견해 해가지고 정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해가지고 정사유. 또 바른 말 해가지고 정어. 또 바른 행위 정업 했습니다.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집중해요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바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바른 것인가? 마음 챙기기를 장려하고 또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실수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집중해서 행동하는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뭐다? 붙다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1: 네.
0: 그러면 또 우리 저 불교 이야기만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군자가 되는 우리는 절지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게 좀 목적이지만은 유교에서는 공자님에게서는 군자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부다와 같은 지위에 선 겁니다.

0: 군자는 저 논어의 계시편에 보면은 군자가 항상 생각하는 아홉 가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정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날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것을, 이익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해라. 부처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뭘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여덟 가지 또 공자님께서 말씀한 아홉 가지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을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부따가 되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열애가 되었습니다. 세상 새 존중할 존자잖아요. 새 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신과 같은 지위에 설 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한테 봐서 인사할 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어떤 인사를 해야 된다? 당신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뭘 해주십소가 아니고 이루게 해주십시가 아니고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세존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거기 부처님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경전에서는 제불에 모든 제자에서 해가지고 제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안목이 된다면은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 남해 보리암에서 옛날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잖아요. 하루는 이성계라는 조선 초대왕이 농담 한번 합시다 하잖아요. 농담 한번 하네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무학대사가 돼지같이 보입니다.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보입니까? 많이 먹잖아요. 탐욕시, 먹는 게 식욕이 너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무학대사님께서 좀 잡수는 걸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무학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무학대사도 내가 보기에 우리 그때는 왕이 아니었겠지,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왕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럼 이성계가 말씀, 이름, 아니, 우리 농담하기로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니까, 우리 무학대사가 말씀하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눈에 우리 남편은?
1: 네?
0: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내가 존중받아야 돼. 존중받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존중하지 않을까요?
1: 네.
0: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니까 부처님은 되는 것은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은 왜 중생?

0: 뭡니까요? 중생은 뭡니까? 뭐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삼독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심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가 많다. 부처님 된다는 것은 나 상대를 존중하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먹으면 우리 부처님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구, 내 생각대로, 내 의사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면은 순간 뭐가 있다?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친구한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면은 탐욕심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 뭐 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요. 내 친구가,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샀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럼 누구를 갖다 긁어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긁어가지고 누구 뭘 만든다? 불화를 만들어요. 내 욕심 줄이면은요,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거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 타인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1: 네.
0: 비교함으로써 뭐냐? 스스로가에 숨겨져 있는 욕구, 욕망을 갖다 꺼내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왜 만드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 타인이 못 가진 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먹는 거, 그거 똑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보다 더 학력이 높고 뭐 지식이 많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한 말씀 일러줄 때, 진짜 세상의 진리를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구나, 했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뭘 없애야 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함을 보는 마음을 없애야 돼.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을 열면 옷이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열 벌이 있다면 열 벌 다, 여름 옷이 열 벌인데 열 벌은 여름날 다 입느냐?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면은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돌아가면은 불 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청소도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방에는 요새 로봇 청소기가 있다대요. 그럼 물걸레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서 쓸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제가 걸레 빨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세탁기가 이제 세탁을 해준다 하지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한다? 주어져 있는

그것을 갖다는 보고 살아야지. 부족한 걸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내 옆에 분들 본 분들 보면서 와 누구는 말이야 방 청소도 해주고 그 누구는 말이야 풀옷 같은 거 풀도 해주고.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이 욕구가, 이 욕망이 정당한가,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일어나는가를 살피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다.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내 몸도 내 뜻대로 됩니까? 아프지 마라, 늙지 마라, 머리 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거, 샤워해야 되잖아요. 이 몸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땀나고 뭐한 거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땀나지 마라 하면 땀안 나야 되거든요. 땀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우리 천상에서 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내 욕구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서 흘러가주는, 따라가주는.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의 추세를 따라서 나를 갖다 개발하는. 이 세상에 어떤, 나는 뭐하러 왔다? 이 세상을 흘러가면서 나를 개발해서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 좋은 분.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 나를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볼때 언제나 당신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새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 일어나는데 세수하러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서는 꼭 거울 앞에서 다 닦고 나셔가지고, 너는 오늘 하루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자. 다짐하는. 날마다, 오늘은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고, 내일은 이러면,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라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0: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쁘.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국민과 성불 하고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상을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 게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0: 닮아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앞에 법망경 10중 48경계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그 속에서 계율적 가치로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라는 모습일 겁니다. 한 사회, society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가 사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톱니바퀴와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사회라는 것일 겁니다. 사회가 태초에 생겨나게 된 것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며 각자의 일을 자신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물물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회 그리고 세상 지금은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커져 있는 것일 겁니다. 즉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불교적으로 볼 때 바로 승가적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사부대중, 즉 화합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수행에 닦아나가는 출가자와 제가자가 어우러진 게 불교 승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살지 못한 채 사회 안에서 나만 아니면 특정 무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 화합해야 되는 건데 화합이 아닌 단합으로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합, 사전적 의미는 의논하여 합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단합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무리한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단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대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리고 특정 집단이 국민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서

단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의논하여 합의함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만의 계약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단합이라는 모습일 겁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는 것도 아닌 경쟁 자체를 없애고 무리한 시도도 아닌 그냥 자신들만의 것으로 딱 가려진 채 감춘 채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단합의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합의 문제도 극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합은 사전적 이러한 단합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국민과 대중을 속이고 자신들은 경쟁하는 척하면서 가격과 용량, 즉 그것의 양을 맞추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죠?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즉 사회의 국민과 대중이 그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피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럼? 이 단합을 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또 다른 단합으로서 다시금 가격과 용량을 맞추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녹화를 하러 오면서 꼭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에 첫 번째 나온 시사 뉴스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 당연히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달걀 값이 진짜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란, 달걀이라고도 하죠. 이 달걀이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을 못 따라가고 또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태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와갖고 우리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태국 달걀을 우리가 먹어보는 적이 있을까요? 어디 태국에 여행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이 시점에 이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합이 아닌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뉴스에서 보셨죠? 특히 뭐 돼지 가격,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납품을 단합하거나 또는 할인 압박에 유통업계들은 그래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죠. 우리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진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단합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쌀과 더불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의 원재료가 바로 밀가루죠. 8년간 10조 원대의 단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죠. 당군 이래 최악의 단합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스 나온 게 2026년 4월 24일입니다. 두 달이 채 안 지나간 시점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스값도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서로 모여갖고 경쟁사들끼리 한 이 정도로 조정하시죠. 그럼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단합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원래 화합이어야 되는데 단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위가 은행권 네, 단합을 조사한 일지가 있죠. 은행이 단합을 한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 경제적인 거, 돈일 것입니다. 돈을 집에 모아두지 않죠. 옛날같이 어디 뭐 서랍장에 넣어놓든가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지 않죠. 은행을 믿고 맡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단합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금리며 대출 그런 것들을 단합을 해서 서민들을 국민들을 어렵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서민들은 항상 희생했습니다.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함께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합을 하고 조작을 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요새 뭐 주식이나 그런 데서는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의 그러한 밥을 빼앗는 겁니다. 개미의 밥이라고 하면 요 정도도 안 될 것이지만 이게 국민의 숫자가 침풀어지면 여러분 눈덩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에게 10원은 별게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원 정도 빠져나가도 티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달라지는 순간 완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객이고 손님이죠. 우리가 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를 위해 신제품을 내고 더 좋은 제품 개선들을 해서 함께하는 건데 그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법망경제 32경계 손해중생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단합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속이는 저울로 또는 그렇게 해서 적게 담아 팔거나 어떤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또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안에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죠. 경쟁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는 필연적으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경쟁을 해야 더 나은 제품, 더 괜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되거나 단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장사가 아니죠. 자, 이 가격이니까 사가려면 사가. 근데 우리 가격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우리 다 손잡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이거 사. 어쩔 수 없다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이익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요새는 그걸 노포라고도 부르죠.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는 사람이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찾죠? 알기 때문이죠. 좋고 맛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공통점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발길을 가진 것이고 그 발길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 유퀴즈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유재석 씨가 같은 개그맨들이랑 오래된 가게가 폐업할 때 거기를 찾아가는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새벽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해서 그 가게를 들린 적이 있대요. 그게 사장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간 항상 새벽 장사를 하시며 출근하시는 분들, 밤일 하신 분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너무 힘들어 그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가 유재석 씨에게 전해서 개그맨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거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장사를 했을 뿐이고 이익을 얻었을 뿐인데 단순히 그게 아닌 사람을 얻었고 삶을 얻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물물교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올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잘 거래를 하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체온이 얼마나 따스한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막 거짓으로
막

속이는 물건을 몰래 그렇게 중고로 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사람의 온도를 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런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장사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돈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돈벌이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이야 어느 정도 초반에 벌을지언정 큰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저와 인연됐던 큰 대기업가들 그리고 큰 돈을 버신 분들은 항상 이익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곳에 장사의 물건을 사주고 그 이익이 올라가면 다시 또 사람에게 투자해서 삶을 얻은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제 곁에서 제가 항상 확인했던 분들이죠. 그분은 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삶을 위해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그게 올바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벌이만을 위한 단합은 경쟁도 장사도 아닌 그저 진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기일 뿐입니다. 사기,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가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요?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삶에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돈이 사라질 때쯤 그나마 좀 가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합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에도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 윤리라고 부르죠. 직업 윤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해야 할 자기 목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즉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 직업 또는 장사가 바로 내 삶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부르죠. 이을직자의 업자입니다. 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업으로 삼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업도 까르마, 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내 삶이 갖춰지고 내 삶은 그 일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직이 많은 이유도 아직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깊게 배우지 못하고 깊게 사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잘못한 것이죠. 직업을 쉽게 옮긴다라는 건 내 삶의 업을 쉽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업을 바꾼다라는 건 수행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돼서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개념을 해서 목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서 직업을 두고 내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해나가 쌓고 쌓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일 겁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내 일에 직업을 가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해서 우리 일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한 만큼 이 일이 내 일상과 함께해야 되고 내 일상도 또한 이 일과 이어지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목적이며 일에 대한 사명과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공만을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단순히 돈만 많으면 성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편안하고. 돈이 많아지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못 씁니다.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나마 그 돈을 벌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화목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살고 때때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그거 써야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 강렬한 집착과 욕심을 갖는 겁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의 돈입니다. 쓸 수 없으면 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오래된 이제 개그맨 분들, 배우분들이죠. 연세가 조금 드신 배우분 두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똑같이 돈은 많이 버신 분들이죠. 한 분은 돈을 벌으면서 자신을 위해 계속 좀 썼던 분이고, 한 분은 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배우분이었었습니다. 돈만 모으다 보니 돈을 써본 적이 없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쯤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가서 한 분이 밥을 사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돈을 써보신 분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데, 이분은 꼭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나?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이분은 사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돈 쓰면서 돈 써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언니는 돈을 썼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이제 언니를 위해서 좀 써라. 이런데도 좀 와보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한 탓에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돈만 모았더니,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 돈쓸줄 모르는 사람만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돈만 모으는 삶이 된 것이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수 없죠. 하지만 돈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쫓는 돈이 되지 마십시오. 쓸줄 아십시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연을 위해, 때때로 사회를 위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고, 보시 속에 회양과 화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죠. 어떻게 받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순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불교에서도 모든 것들을 바퀴와 같다 해서 법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윤회, 모든 것들은 서클입니다. 이쪽으로 던진 공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듯이 무언가를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쓰면 이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지 못한 채 근데 많은 사람, 좋은 걸 쓰는 사람만을 쫓다 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탓하는 것이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살며 그 안에서 나를 챙기다 보면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만의 부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해지십시오. 삶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더잘 살고 보다 좋으며 많이 가지고 앞서고 싶어 하십시오. 누구나 꿈꾸는 거죠. 더, 보다, 많이, 앞서고. 근데 이네 글자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악착 같은 삶이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의 바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자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비싼 명품과 차나 집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그냥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을 찾아간다면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면 무리합니다. 투자도, 투기도. 급한 마음에 항상 해서 실수하죠. 천천히 한 걸음씩 하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일확천금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흥부놀부 이야기에도 나오죠. 욕심이 나서 그냥 방만 짜는 놀부는 도깨비를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오랜 시간 힘들어도 잘 참고 인욕하며 가족들을 보필했던 흥부에게, 그리고 부러진 제비나 다리를 욕심 없이 그냥 고쳐줬던 그것이, 그거 오랜 시간의 인욕과 더불어 금은보화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 선지식입니다.

선생, 앞서 태어난, 즉 앞서 경험한 분들입니다. 선지식, 올바르게 알려주는 분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많이 보여주고, 앞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익을 쫓고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또 그래야만 하죠? 내가 소외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 피해감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주시고 저도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행복하게 수행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2025년 3월에 이제 해인사를 회향하고 나온 뒤로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던 보일스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때때로 저랑 보일스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금 저희 집도 절도 없으니까요. 어디서 지내냐라고 하시는데 지낼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 스님들, 선지식들이 계셔서 저를 또 품어주셔서 지금 뭐 대전에 있는 화암사, 또 남양주의 불암사, 또 그렇게 또 도반 스님들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뵙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동국대에서 학인들을,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법문이나 강의 자리에서 만나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은 안 좋아졌는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좀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1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행인사와 투게더밖에 없던 시절이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길상사, 봉선사, 또 정혜선언, 또 여러 사찰들에서 저를 불러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곳곳에서 함께 계율도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불교도 함께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투게더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제가 아는 것 선에서 많이 보여주고 함께 불교로 이끌어드리려고 하고 더불어 또 제 방송에도 나왔던 혜성 스님과 또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불교도 소개하고 또 곧 있으면 우리 BTN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일본 대마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일본 불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지만 길이 있고 그 안에 인연들이 있고 인연 속에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 장사, 직업, 수행. 초발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요새 초발심에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초발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흥분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수행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제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20년 전 제가 행자 때 모습이 그 얘기를 담아놓은 게 있어서 천만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맞습니다. 우리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처음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그 첫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익과 경쟁과 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도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자의 뚜껑을 닫은 것뿐이지 뚜껑을 열고 살펴봐 주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다시 꺼내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수행으로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했었는지 다 초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며 때로는 기본이 돼줄 수 있는 건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족, 인연, 친구, 지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 모든 인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욕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스함이 피어올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회가, 환경이, 인연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가로막고 때때로 일이 생기다 보니 자꾸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뿐입니다. 이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다시금 다가서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수 있게 처음도 중간도 그 끝도 항상 사람과 함께 행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행복이 어쩌다 보니 경쟁과 비교가 됐던 것뿐인데 행복은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아니죠. 더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크다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더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더 비싼 걸 가지면 더더 비싼 것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더는 계속 더한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이죠. 더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빼십시오. 덜어내십시오. 덜어낼 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비워낼 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하고 채워서 만족을 갖는 게 아닌 빼고 덜어고 비워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환이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견고함, 즉 지리적인 특수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 그 지리적 이익이라 할지언정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늘이 준 기회여도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며 그 위치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 때때로 하늘의 기회만 생각하죠. 야,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야. 그렇게 해서 그 기회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늘의 기회라고 잡았던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내려버리죠. 그게 때때로 투자, 투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주식, 코인, 광풍이 불어서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늘의 기회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폭락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지리적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저 희생과 배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모든 성인들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이타, 자타이시 성불도,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앞에는 항상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익됨이 있어야 그 이익을 통해 타인을 품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게 자리이타입니다. 이타심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이타심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희생과 배려만이 강요돼서 또 다른 심리적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인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깨달음에 대한 발보리심, 서원을 갖고 수행을 해야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일시 성불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타인에게만 강요해라. 자비, 수행, 깨달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자비를 말로만 하고 수행해라, 수행해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먼저 보리를 구하려는 보리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다,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되돌아가서 내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당시 그냥 정치적인 이유, 내 모습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해, 내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낸다. 그건 하와중생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참된 모습이죠.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희생도 배려도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보시이며
자비

이행이며 바로 자리 이타, 중생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된 보살의 그 모습, 보살행 그 자체를 잘 성취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단합이 이루어지면 특정 집단만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누군가는 그 특정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때때로 발버둥 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특정 집단이 하나의 사회가 돼서 나머지 사회와는 별도의 또 다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는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여도 잘 살까 말까 한 어려운 세상에 그 사회를 쪼개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의 경쟁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중생이고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죠. 그, 나, 나와 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뉘는 순간 저쪽은 적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적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은 아닐지언정 적은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 사람이 적이 돼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갈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사회 분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동영상 플랫폼만 봐도 자꾸 그러한 음모, 조작 그런 뉴스만이 나와 한쪽의 상대방을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몰아친 상대가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거나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서로를 또 잡아먹으려고 싸웁니다. 계속 충돌하는 사회이죠. 우리 언제 화합해서 언제 함께 잘 삽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우리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 모두가 모여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절에는 코로나가 터지며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지킨 적도 있죠. 작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 그 산불을 끄고 그곳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것들이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또 단합하려고 합니다. 단합하지 마십시오. 화합해 주십시오. 그 화합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 너만, 우리만 그 단합은 모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우리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속의 이익을 우리 것만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후에 말년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걸 우리는 요새는 고독사, 고독함이라고도 부르죠. 사람과 살아주십시오. 이 사회,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가르침은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성찰하고 사유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투게더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불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 어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포용해주고 함께 산 그 삶은 내일의 우리를 사람과 함께 이 사회가 조금 더 따스해지게 여러분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자비의 광명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합 이제는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투게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소중한 인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0: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시즌2 부따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상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있어요. 8대 성지. 이거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탄생, 깨달음, 첫설법, 열반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전환점.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유기체에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신 때니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단이 확립되는, 불교 승단이 확립되는, 그래서 초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생애랑 관련된 가장 유력한, 생애랑 관련된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신통 네 가지, 그중에서 최고의 신통은 사위성의 천불하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망고나무의 기적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천불하연을 대신변. 그래서 망고나무,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모습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긴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천에서 이 승가시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뵀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 숫자로서의 7일일 것이다. 인도는 사진법과 실진법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룸비니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건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산후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까지도 그 내용들이 존재해서 나와요. 그 부분을. 그리고 불교 교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나타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관련해서 무수를 잡고,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오른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하는 논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았고,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가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부처님은 고통 없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가 변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노력들을 비추어 보면 사건이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불하연 대신변, 사위성의 대신변을 하고 난 뒤에 도리천으로 가는 이유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첫 대면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첫 대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리천. 도리천은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입니다. 수미산 정상. 그래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상에 약간씩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이렇게. 내 귀퉁이가 솟아있거든요. 이 수미산 정상. 여기는 사천왕천. 사천왕천. 사천왕문이 있는 사천왕천. 이게 도리천. 도리천. 그 위로는 직어천이라고 해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이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피, 비상처, 그걸 6개, 3개, 무색개, 3개, 28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저 도리천에 가는 거고. 저 도리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산 위에가 판판하고 네모나요. 네모나요. 그리고 뒤쪽에 승전, 묘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말하는 뜻은 33이라는 뜻이에요. 33. 그래서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이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이 있고 양쪽에 16씩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32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회합할 때 보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6명씩 이렇게 도열한다. 그리고 공화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법당, 여기는 승전 묘승전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석천 공간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32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 그 뭐야, 거주한다기보다 신들은 여기 살고 사는 건 여기 살고,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 데입니다. 공회당입니다. 공회당. 회의하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는 제석천이고, 그다음에 총리, 수상, 그다음에 내각의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귀족들, 그러니까 화백제도? 신라식으로 얘기하면 왕은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제석천이고, 화백제도, 화백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이게 옛날식 방식들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쪽이 이제 비등해지면서 왕이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스려지죠. 추스려지고 왕 중심으로다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 돌이 천중이니까 이 32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뜻이 인도 말이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구슬치기나 뭐 이런 거 딱지치기 할 때 돌이 한다라는 표현이 일본 말 오, 고돌이 할 때 그 돌이가 아니고 새라는 뜻이 아니고

도돌이가 새 다섯 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리, 그 도리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말 도리다.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서 일본어가 순화될 때그 도리가 없어졌다. 도리한다,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렸을 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여기가 땅 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요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장소는 여기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선법당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수미산정 개참품, 승수미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예요. 승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펼치셔. 그래서 도리천과 관련해서는 이두 곳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야 부인과 관련된 선법당, 그 다음에 화엄경과 관련된 승전, 이두 군데가 중요한 데고, 그리고 요 전승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어디에 모시느냐? 수미단 위에 모십니다. 원래는 수미좌예요. 수미좌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에 앉아 있는 게 수미좌입니다. 그런 좌대가 제단 형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미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송나라의 고공담보 영조법식 같은 책에 보면 수미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왜 하필 거기가 수미좌나 수미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처님을 이 수미산정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요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이 돼서 아침에 종을, 타종을 33번 칩니다. 그게 수미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미산의 33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쳐.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천불하현의 기적을 보이고 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 예, 설법을 하셔.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이 승가시 공려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려성은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문으로는 승가시 상카시아 이러는데 허리 굽은 여성들, 그러니까 약간 꼽추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안 그러면 물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아마 오염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꼽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현장 스님이 627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예요. 천재도수,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그 다음에 도수, 깨달음의 나무. 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타가야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오늘날도 있는 금강보좌사. 부타가야가 그게 절 이름으로는 금강보좌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리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천재, 하늘계단. 하늘계단이 삼계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 이게 언어의 선행구조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천재 도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천재, 승가시의, 그러니까 상카시아의 삼계보도를 더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유적이어서 견적이 잘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장이 인도를 갈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육아사지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나란데 대학의 실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를 참배하는데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유적,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위성의 천불하현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분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렇게 모습을 낮추었다는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망고나무 잎에 모든 부처님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천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그거 기념탑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자마자 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도리천으로. 도리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신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딱 보고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저 상카시야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천불하연 탑, 그 기념탑, 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렸다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탑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지금 약간 기단이나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인도 탑은 굉장히 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한이 정도 뭐 이렇게. 예, 보통 그렇게 되면 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런 걸 까면 이제 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입시다. 증일화암경 28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했다.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나는 이제 도리천에서, 너는 이제 도리천에서 상가시아에 이르는 세 갈래의 길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이 끝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나는 걸어서 내려가겠다를 시전합니다.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이게 도대체 뭔가요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냥 날라서 내려왔다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걸어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제석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좀 진짜 미스테리한 얘기야. 미스테리. 현장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리수보다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갈래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상카시아까지 이르는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천국의 계단,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 자재천이 금, 은, 수정의 세 길을 만들었다. 이게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은, 수정인지, 금, 은, 수정인지, 모르겠어요. 금, 은, 수정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물로 된 계단을 만들었대. 계단을 만들었대.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은 중앙에 금계단으로, 그리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은 수정계단과 은계단으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소리래? 시쳇 말로 이게 뭔 견적이 잘안 나와. 그냥 들어도 견적이 잘안 나와.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이 얘기 때문에 법현 스님, 그다음에 현장 스님, 해초 스님이 전부 여기를 와. 여기가 이제 8대 성지기도 하고 당신도 궁금한 거야. 아까 현장 스님이 천재 도수라고 했으니까 하늘 계단.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왔어. 그랬더니 그 관련된 기록을 현장 스님이 가장 자세한 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은전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의 담장 안쪽에 세 계단 유적이 있다. 이때 뭐가 이때. 유적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서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남북으로 나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선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 있지 않다. 계단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은 없어. 없는데 사람들 말이 수백 년 전에 있었대라고 하는데 현장보다 법현이 200년 정도 빨리 갔거든. 이병도 빨리 갔거든. 근데 그 고승법현전, 그게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 이름은 고승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7개의 계단이 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계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있으면 신화인가?

이러다가 계단이 봤다는데? 봤다는데? 그러더니 200년 뒤에 사람은 또 뭐라고 쓰냐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다 없어졌대. 야, 이거 역사인가?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그냥 그렇다 카드라만 있으면 아, 이게 뭔가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는가 봐. 계단이 있었대. 내가 봤다니까. 내가 가니까 야, 계단 7개 남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더 많았는데 다 뽀개지고 7개 있어. 7개. 그리고 말이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지금. 그래서 계단이나 숲사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있지 않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계단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벽돌과 돌로 쌓고 보배로 장식하였다. 뭔가 원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원판은 다 뽀개졌고, 그래서 뭔가 그걸로 기념물을 뭐 만들어놨다. 그 높이는 70척이다.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상당히 거대하다. 그러면 이게 있냐? 있죠. 있죠.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 그러니까 3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가는, 걸어서 내려갔다라고, 걸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해서 세 개의 계단을 만들었대. 금, 은, 수정의 계단을 만들었대. 그리고 법현 때는 400년대 뿐인데, 법현 때는 7개의 계단이 있네? 내가 와보니까? 그 원판이 있네? 그런데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600년대에는 현장 스님이 왔더니 이거는 없어졌고, 왕들이 그걸 못 보니까 짭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한 70척짜리를 큰 걸 하나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거는 원판은 아니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아마 탑 형식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무더기에 요걸 까면 이게 거대한 탑 같은 기념물이 나올 거예요. 요 계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건 탑에 올라가는 어떤 기념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가보면 실제로 이런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뭐 같이 보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이 모습이에요. 옆으로, 자, 옆으로 돌아봐. 아유,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돌아! 코끼리 코 부분이 파괴돼서 그렇지 돼지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돼지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원래는 길게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파괴되고 밑에는 파괴되고 이 위에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쪽에 지금 조그만 사원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기념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리수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사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세 명이 계단으로 내려온 뒤쪽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에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 같이 계단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금, 은, 수정으로 그다음에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그걸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교기입니다. 이거는 불교기.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다.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적은 이쪽에 지금 아까 70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쪽 유적이에요. 저게 이제 힌두교 사원인데 저것 때문에 발굴을 못해요. 저게 빗겨줘야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굴을 하려면 저걸 치워야 이걸 까는데 까면 그 계단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게 지금 뭐 진짜 한 평이나 될란가 싶은.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좀 늦게 갔더니 여기다가 또 기도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그거 불교 아니다. 이렇게 처음 가면 딱 오해하기 좋아. 오해하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약간 동상 같이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벽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걷어내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거든요. 바로우트 대탑의 부조인데 2200년 전, 23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봐봐. 부처님이 여기 발자국 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 발자국에 법륜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발자국이구나.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뒤에 어떻게 이렇게 첨가됐나? 참고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뒤에 들어온 이야기일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다가 판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쇼카 왕 때,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 산치대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탑이에요. 이른 시기의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나와, 여기에는. 불상은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유적에는 불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나오느냐? 발자국만 나와, 발자국만. 부처님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완전체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국 정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이제 거기에 좀 살이 붙었겠지. 근데 그것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다미짠이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 이게 또 봤다가 나오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 상카시아고, 상카시아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거의 잘 안 가요.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가 좀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카시아랑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더니 너가 제일 먼저 세존을 제가 처음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맞이한다. 수보리는 명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넘어서는 이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맞아준 것은 연화색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계단을 씌어요. 계단을 씁니다. 계단이 16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법에서는 16이면 4, 4, 16이거든요. 맞잖아. 이러면 이 16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100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0에 온 100 이렇게 하거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에 있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되면 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대만 가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1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닿는 계단, 그 무수한 계단을 상징화해서 16개의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삼계보도예요.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게 간다라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거 간다라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발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화색 비구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계단인지는 나무가 가려서 정확하게 잘 안 와. 그런데 이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이 계단이 있을까? 라고 싶은 게 나와요. 그게 불국사에 있는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16개의 계단. 이쪽이 대웅전 영역이고요. 대웅전이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이쪽은 극락전. 그러면 왜 대웅전과 극락전의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락은 우리랑 평등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서쪽으로 많이 갈 뿐이지 10만 원 국토라는 데로 많이 갈 뿐이지 우리랑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 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악회 뭐 이렇게 이상한 거는 없겠지. 이상한 산악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극락은 우리랑 위치가 비슷해. 높이가 비슷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어디에 있냐면 도리천에 있죠.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극락까지 16계단을 상징화해서 그 높이 차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계단으로서 왜 저런 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삼계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상카시아로 부처님이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죠. 왜 상카시아로 오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상카시아냐. 상카시아를 번역하면 공녀성이에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곧 꺾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예요.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리 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보면 예전에 낙양이나 이런 쪽, 섬서성 쪽 기록들을 보면 꼽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꼽추. 그래서 대표적인 꼽추가 주공 다니거든요.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이 사실은 꼽추였었어요. 꼽추라고도 하고 꼽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거기 그 지역에 가면 황토고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황토가 한 100m씩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황토 옆에 황토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동혈. 그렇게 하면 화전을 해가지고 별로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굴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파고 들어가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방을 할 정도의 나무가 없어. 중국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 나가는 지역은 이미 다 베기 시작하거든요. 화전을 해서 그래요. 화전을 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기평야나 아니면 호남평야 나무 없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비가 잘안 오니까 저렇게 굴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뭘로 이제 난방을 하느냐? 빼갈입니다. 빼갈. 고량주. 수수. 수수를 발효시킨 게 고량주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마시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가 습기가 없어도 이런 흙집에서 자다 보면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진 데 살면 우리가 지하나 뭐 반지하 이런 데 살면 뭐 허리가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래 살게 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분리. 그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좋아진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불가리아 이런 데서 뭐 요구르트 먹어서, 아니, 물이야, 물. 핵심은 물이야. 요구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산이 많고 산을 까면 그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물을 잘 정화시켜주는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를 분리 못했을 때는 이게 오염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큰 문제 없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평야지대로 가보면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들을 그냥 쓰는 수밖에

공여성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그런 꼽주들이 많은, 특히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공여성이냐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신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저기에는 꼽추들이 많은 꼽추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꼽추 여성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옛날에 대범왕이라고 하는 아니 범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 범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 이건 신화니까. 공주가 100명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동네 여자의 문제들이 있는 거야. 보통 저렇게 잘 나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아들이 100명이라고 나오지 딸이 100명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지금 여성과 문제되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어. 그리고 100명의 공주들이 아유. 그런데 걔네들이 놀러 나가요. 공주니까. 아니, 그냥 도시의 연기설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 대수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수행자야, 수행자. 불교는 아니고 그냥 수행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주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서 얼짱얼짱 노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그 영감이 갑자기 나 결혼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대. 이게 무슨 막장인가 싶은데 인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독신이지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그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 오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다 그런 그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리고 불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를 하면 됩니다. 독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교황청에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런 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만. 그래서 왕한테 공주 중에 한 명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생각한데서는 뭐 이런 게불 뜯어먹는 소리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술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쫄있다는 거야. 그래서 100명의 공주들을 이렇게 불러서 누가 영감한테 시집 갈래? 이랬더니 다 조용히 들어. 제가 가야 되나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때 가장 어린애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폭탄 제거반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쪼만한 애가, 어린애가, 제가 아버지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갔대. 예, 영감한테 갔더니 영감이 봤더니 병아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가 너랑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갈것 같은데 이래갖고 뭐 이런 그래서 뭐라고 주술을 하냐면 이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너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면서 나를 천대하지만 너네는 다 허리 굽은 노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개를 제외한 그 꼬마애를 제외한 99명이 한순간에 허리 굽은 노인이 됐대. 그래서 여기가 공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연기설화예요. 이게 도시 연기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꼽추가 많이 나오는 여성 꼽추가 많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이 재앙을 정리했다라고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인성에 의한 뭐 이런 물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도리를 쳐버리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을 이 상카시아에서 열망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그 재앙이, 왜 우리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부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신력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는 해. 그리고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아로 가신 뒤에 그 재앙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걷어냈어. 대수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저주를 싹 끝냈다라고 나오되,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카시아 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 지도에서 보면 상카시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팔대성지를 갈 때 상카시아를 잘 안 가는 이유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목적으로 하루를 가야 돼. 예, 그래서 보통은 뭐 팔대성지를 간다라고 하지만 상카시아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 내에서 그리고 가봐도 아까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 가는 데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약간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카시아가 빠지는데, 재밌는 거는 사위성으로 가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연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 내려온다라고 걸어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법현은 바닥하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작된 건가? 그런데 너무 빠른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이 상카시아예요. 상카시아. 그래서 오늘 이 상카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출가, 아이샬리에서 있었던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안한 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정말 2층까지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그중 두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선찰대본산 금정총리 범호사주지 정호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TV 합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찬불 공양은 청정하고 맑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깊은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합창단원의 모습에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자비의 법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쁜 원력과 아름다운 불심의 위를 보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상 포교의 중심에서 언제나 묵묵히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며 오늘 이 뜻깊은 무대를 마련해 주신 BTN 불교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화음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하고 평온을 선물하는 큰 감동의 울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번뇌를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단원들이 정성껏 빚어낸 청정한 음성 공양을 통해서 가슴 속 엉어러진 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대환희심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BTN 불교TV와 합창단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든든한 격려를 해주신 정호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BTN 불교TV 김수현 부산지사장님을 큰 박수로

0: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 이 바쁜 일정에 이렇게 큰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 정기 연주회가 무난히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연주회 연습 많이 하느라고 애쓴 우리 단원들한테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1년간 또 이런 인사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인사 말은 거기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김수연 지사장님께도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귀한 말씀 덕분에 오늘 이 연주회가 더 빛이 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바바나의 의미를 담은 두 번째 장을 멋지게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BTN 불교TV 합창단뿐만 아니라 리르 트리오, 이 현악 트리오가 함께하면서 우리 합창단의 하모니를 현악의 선율로 아름답게 또 포근하게 품어줄 겁니다. BTN 불교TV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곡은 시방의 이치 그리고 반야인데요. 이 마지막 반야라는 곡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 문화 공양주이시죠. 자명스님께서 함께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현악의 선율 그리고 BTN 불교TV 합창단 자명스님께서 함께하는 이번 무대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하겠죠?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자리한 곳간은 고이 접어서 나비 내라. 바르라니까 근머리 박사 곳간에 감추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경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오늘 이 정기 연주회를 준비한 스님의 이 각별한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여러분, 자명 스님 그리고 이 승무를 전해준 신현우님에게도 큰 박수, 이 무대가 떠나가듯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10주년 우리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부산 포교사 합창단인데요. 바바나 콘서트를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준 부산 포교사 합창단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불법승 찬양 노래입니다. 여러분, 부산 포교사 합창단의 무대도 큰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있기 어려울 만큼 아주 흥겨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자, 짜장면 하니까 다음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중화반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함께하고 있는 정기 연주의 바바나 콘서트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이어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더 힘차게 열어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0: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 중의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통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얀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이 늘 실수 없이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도 하는데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

0: 는 있습니다. 덧칠을 통해 감쪽같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실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1: 하지만 늘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거나 실수가 잦으면 도화지가 망가지거나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은 신중히, 잘못은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훗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 한 켠에 밝은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1: 나상도
0: 남궁진의
1: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0: 남궁진입니다.
1: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을 도화지 속 그림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저는 약간 밭 이런 것 같아요. 밭.
1: 밭.
0: 예. 그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약간 꽃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걸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걸음과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상도 씨는요?
1: 전 논이요.
0: 논이요?
1: 예, 네. 논인데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0: 아, 잘 뿌렸습니다.
1: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0: 아, 예.
1: 그거 뽑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잡 생각이 많다는 소리죠.
0: 아,
1: 앞으로는 제 꿈을 달려가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딱 그냥 진짜 정신을 또 하사불성으로 제 꿈만 보고 달릴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시겠죠?
0: 가끔 예. 제초가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제초요?
0: 네.
1: 제 잡초가 당신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제 잡초가 당신이니까.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좋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1: 이야.
0: 예,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구죠?
1: 우리 정서주 씨였습니다. 예, 편한 초대석 오늘의 손님 우리 정서주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얀 민들레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2: 네.
1: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로3 주인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봄이 온 것 같아요.
3: 아니, 스튜디오에 진짜 꽃이 핀 것 같아요. 민들레 향기로 가득하네요, 진짜. 네.
0: 꽃이 피었네. 서주꽃이 피었네.
3: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이제 방금 불러주신 노래죠. 하얀 네. 민들레.
2: 네.
1: 어,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2: 어,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1: 네.
2: 이 노래가 원래 원곡 이 진미령 선생님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노래를 앨범을 한번 냈었습니다.
3: 너무 잘 어울린다.
1: 네, 진짜 잘 어울립니다.
3: 네, 중학교 언제라고요?
2: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3: 아, 때쯤.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처럼 들리는데 네. 불과 3, 4년 전이에요. 제 중학교 3학년은요.
1: 거의 예. 어, 예. 손가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3: 28년?
1: 네. 네,
3: 그쯤입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2: 28년 전이라고? 네? 28년 전이라고?
3: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늘상
2: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1: 아,
3: 네. 아 예,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1: 네네
3: 아 우리 서주 형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2: 아 저는 라일락 꽃을 좋아해요 연보라인데 그 꽃을 보면 정말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0: 아 라일락 꽃 필 때면
2: 아,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3: 아 지금 다 이거 지금 부른 거 전부 다 꽃 이거 엄마 꽃 라일락 꽃 안성훈 씨 곡이에요?
2: 그러니까요.
3: 예, 우리가 출연했던 사람들 노래 한번 부르거든요.
2: 아 그래요?
3: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삼촌들은 어떤 꽃이 어울려요?
2: 어 남궁진 오라버니는
1: 오, 오라버니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과 오라버니. 아 오늘 예, 방송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3: 예, 오라버니.
2: 백합 같아요.
1: 백합.
2: 어, 왜냐면 너무 하얗시고 네. 잘생기셨으니까 약간 백합이 떠오르고.
3: 아 백합 국물 내면 맛있어요. 그게.
1: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백합하고 다른 백합입니다. 아,
3: 저는요. 어 아, 기대됩니다.
2: 삼촌은 네. 해바라기?
1: 해바라기?
2: 왜냐면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3: 아~
2: 해바라기가 떠오릅니다.
3: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좋네요, 좋네요.
3: 좋아요.
1: 네.
3: 자 우리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서주 양의 인생 도화지 속 그림을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2: 저는 꽃밭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3: 아, 저희는 뭐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여기는 꽃밭이에요. 야 시작이 아니, 달라요.
2: 제 꿈이에요, 제 꿈. 왜냐하면 저는 아직 꽃밭에 도착한 건 아니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1: 아니 뭐 이미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미.
2: 아닙니다. 네.
3: 그대가 있는 곳이 꽃밭이요.
1: 네. 맞습니다.
3: 아 죄송합니다. 배우병 걸려가지고 중증.
2: 갑자기 뮤지컬을 하시네요.
3: 아, 예, 중증입니다.
1: 네. 그럼 삼촌은 좀 약간 언어 선택이 좀 다르시네요.
3: 좋겠습니다, 오라버니.
1: 네, 네, 네. 아, 근데 우리 서준이 형은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아, 오, 네.
1: 내가 간혹 가다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0: 그런 느낌을 또 이제 받곤 하시나요?
1: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거 꿈을 적을 때는 화가를 적었었어요. 가수 전에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저도 옛날에 꿈 화가로 적었었어요.
3: 진짜요?
2: 네, 그래서
3: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2: 이것저것 그렸는데 그래서 좀 이러긴 했어요. 근데 평소에 화가 많아요.
1: 아, 뭐예요?
0: 네, 어쨌든 뭐 이러긴 이렇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약간 조금 예, 토크의 결이 조금 다르긴
1: 뭐예요?
3: 합니다만.
2: 네, 오라버니랑 조카랑 잘 노세요. 네, 네. 자, 큐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정서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주향과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3: 너를 알려줘!
2: 네, 좋습니다.
3: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정서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서주향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3: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껌딱지.
2: 껌딱지라 하면 뭐 이게 어떤 사람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나, 왜 껌딱지처럼 달라붙냐 이런 건데.
1: 네.
2: 이게 무슨 뜻이죠?
1: 제가 데뷔 전에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는데 네. 그때는 엄마 껌딱지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우리 서준이 엄마 껌딱지야 이렇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곤 했어가지고
2: 많이 뵀죠. 그리고 참고로 서주향 어머니랑 저는 별살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1: 아니에요.
2: 예, 비슷해가지고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 네.
2: 어머님이랑.
3: 네.
2: 껌딱지. 네. 좋아요.
3: 그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1: 지금도 엄마 껌딱지기도 하고 이제 네. 미스트롯3를 나가다 보니까 언니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도 너는 언니 진짜 껌딱지다. 언니 껌딱지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2: 여기저기 잘 붙어다니네요.
1: 네.
3: 근데 그만큼 누군가의 사랑을 이제 잔뜩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일 때 그때보다는 엄마랑 많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진 않아요?
1: 엄마가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맨날 보기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네.
2: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네, 소중한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없을 것 같네요.
1: 네.
2: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네, 바로 볼까요?
3: 다음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바닷가.
2: 아,
3: 바닷가.
2: 요거는 또 부산이니까.
3: 아, 네. 그렇습니까?
2: 부산 아이가.
1: 부산 아이가. 부산이기 때문에 네. 키워드가 사실 바다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광안리 바닷가였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바닷가가 빠질 수 없고 요즘에도 가끔 살짝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빨리 부산 바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2: 예전에 그 해수욕장, 부산 해수욕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올린 거 봤어요, 저는.
1: 네, 맞아요. 인스타에도 네. 많이 올리고.
3: 오, 오.
1: 네, 저희 아, 애 어릴 때.
3: 아니, 불과 2012년, 2013년입니다.
1: 네, 이때 엄마, 아빠랑 정말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2: 야, 정말 저는 그렇게, 저 30대 때 사진이에요.
3: 아, 그렇습니까?
2: 예.
3: 그러면 지금도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1: 아, 요즘은 사실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 공연 가거나 할 때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그때 잠깐 뭐, 여유를 좀 즐기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3: 네.
1: 좀 이번 연도 겨울쯤에는 좀 해외여행을 엄마, 아빠랑 가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효녀다, 효녀.
3: 야, 그럼 부산에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1: 네.
3: 그래도 부산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나 식당이 혹시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을까요?
1: 그냥 회를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먹었고 산낙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회는 회센터를 가야
3: 네.
1: 제일 맛있어요. 그냥 식당보다는 회센터가 네. 제일 맛있지 않나.
2: 지금 약간 머리 땅한 것도 낙지 다리 같아요.
1: 네, 왜 그러세요? 지금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낙지 다리라뇨.
2: 삼촌 짓궂죠?
1: 네.
2: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2024.
2: 불과 2년 전인데요?
3: 네.
2: 2년 전이면 서주향이 오디션 준비할 때인가?
1: 맞아요. 미스트롯 3 때가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잘 많이 변환점이 됐던 때라 가지고 미스트롯 3를 나갔던 2024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2: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항상 소주 형한테 정말 너무

0: 부르고 너무 소중하고
1: 맞아요.
0: 너무 아기자기하고 해서 정말 예쁜 소리, 네. 좋은 소리만 해주고 싶지만 이제 삼촌이 알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네. 계속 맨날 아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와, 이제 소중하게 2024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2: 네.
0: 그리고 지금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0: 예. 성인이 되면 더 힘들어요.
2: 아, 왜 예.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서주향한테 정신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1: 근데 그만큼 아낀다는 소리니까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네. 서주향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삼촌의 마음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2: 네, 감사해요. 예.
0: 좋은 거 받아. 아, 정말 성의 없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 그럼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2: 저는 사실 미스트롯 네. 3 때는 그냥 마냥 언니들이 좋아서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가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사실 뭐 별다른 다른 가수분들처럼 엄청 오랫동안 노래한 게 아니었었으니까 뭔가 살짝 좀 저를 막 그렇게 좋아 미워 좀 미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아까 회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주 네? 사랑해. 다음 기회
0: 오늘 안 받으세요. 어쨌든 근데
1: 아, 이런 게 안 되는구나.
0: 아, 근데 약간 소주향이 금방 네. 생각한 이거는 진짜 짚고 네.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소주향이 뭐 사람들이 날 뭐 미워하지 않을까 1등인데 뭐 이렇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미움과 뭐 시기와 두려움 이런 거는 서주혁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감으로 노래한다면 아니 그 1등이 누구 한 명이 준 게 아니에요. 국민 맞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1: 네.
0: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1: 맞습니다.
0: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서주혁 뒤에는 국민들이 있는데.
1: 정서주 씨 국민들의 사랑회. 네.
0: 아니 내가 좋은 말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가지고 뺏어먹어요?
2: 웃기네.
0: 아, 정말 웃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웃기다.
1: 네, 오늘 뿌듯합니다. 아직
0: 토크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시죠.
1: 네. 다음 키워드, 꿈 같은 순간 키워드를
2: 네.
1: 가지고 오셨어요.
0: 이거는 근데 알 것 같죠?
2: 네, 아실 것 같아요.
0: 네, 서주향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2: 네, 아무래도 미스트롯 3 진이 되는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그 터닝포이가 포인트가 된 날군요.
2: 네, 그날 네. 진짜 꿈 같았어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0: 그때 그냥 원래 트로트 하면 막 뭔가 좀 화려하고 힘있고 뽕끼 있고 이런 음악이 아니라 서주향은 되게 약간 센세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오 진이 되네 이런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진이 됐을 때 나이가
2: 15살
0: 고 중학생이었나요?
2: 중학생이었어요.
0: 야, 중학생 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진짜로,
0: 사실
1: 진짜로
0: 참 대단한 업적이죠.
1: 맞습니다.
2: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참 부럽기도 했고
1: 네
0: 4등이었으니까
1: 아 예. 1등 야 1등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 진짜 이 키워드 그대로
1: 네.
2: 꿈 같았고
0: 어벙벙하고 황당하고
2: 사실 지금도 제가 거기서 1등을 한지 실감이 막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0: 아~
1: 그럼 내심이 약간 1등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없으셨나요?
2: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나 몇 등쯤 하겠다 뭐 결승전 때.
2: 결승전 때요?
0: 예.
2: 아니에요. 1등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0: 아, 7등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2: 네, 당연하죠.
0: 아,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1: 야, 진짜로.
0: 네. 네. 그 지금 미스트롯 3그 출신 있잖아요.
2: 네.
0: 그 중에 가장 뭐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 저는 소연 언니, 김소연 언니랑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영상 통화하고.
1: 진짜요?
2: 네, 쉬는 날은 언니 만나고.
0: 안 지겨워요?
2: 안 지겹죠.
0: 아니, 가끔
2: 어떻게 사람이
0: 지겹습니까? 서주향이 저한테 영상통화를 뜬금없이 걸어요. 전화하고 그러면서 네. 삼촌 뭐 하세요? 하는데 꼭 그 옆에 소연이가 있어요.
2: 아~ 네. 소연 언니를 이렇게 얘기하다 상주 삼촌 뭐 하는데 전화해보자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죠.
1: 연결이 되어 있죠. 전화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씨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 아 진짜?
1: 네.
2: 지금요?
0: 한번 네. 불러보세요.
1: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우와 뭐야? 뭐야? 신기하다.
1: 네 반갑습니다, 김소연 씨.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BTN 라디오 쾌남 열전 시

0: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만능 트롯돌 김소연입니다.
1: 아, 역시! 야, 거의 행사처럼.
0: 너무 귀여워. 아,
1: 인사드렸습니다.
2: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1: 아, 네. 귀엽죠, 귀엽죠. 네. 소연 씨!
0: 네!
1: 잘 지내고 있죠?
0: 네, 상도수 안녕.
1: 네, 예, 안녕이요?
2: 어, 평소에 많이 잘
1: 지내고 이런 존재입니다. 네, 이런 존재.
0: 평소에... 아니, 너무 평소에도 잘 챙겨주시고 네.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확실히 방송이라 그러지 평소에 그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네요.
3: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3: 저 맨날 전화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조금은 차분하네요. 이거보다 더 약간 비타민이 아,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2: 네, 네.
1: 통통 튀는 느낌인데
2: 네.
1: 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0: 아, 밥 먹고 후식으로 프로틴바 먹고 있었어요. 아,
3: 프로틴바를 먹고
1: 야, 이거 남궁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2: 야,
1: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차려.
2: 단백질 중요합니다. 네, 네 프로틴
0: 차. 네, 단백질 중요하죠.
2: 네. 네. 아니, 우리 서주영하고 얼마나 네. 친하게 지내세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로 매일같이 뭐 쉬는 날마다 만난다고 하시는데 진짜 자주 그렇죠? 만나시나요?
0: 네, 아, 사실 미스트롯 경연하면서 만난 동생이라서
2: 네.
0: 경연이라는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미스트롯 3 끝난 이후에도 매일 서주 말대로 매일 연락하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그냥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같은 가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찐친이 됐어요.
1: 아, 거의 뭐 저한테 안성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3: 그런 느낌이네.
1: 네,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이게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2: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네. 말은 못해요.
2: 네.
1: 이 기회를 빌어서 아, 서주, 우리 서주랑 너무 친한데 아, 요건 네.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점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0: 근데 저는 원래 너무 저랑 똑같은 사람보단 살짝 좀 다른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딱 안 맞는 걸 뽑아보자면 거의 다 잘 맞긴 한데 저는 평소에 야채를 진짜 좋아하고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1: 네.
2: 네.
0: 근데 소주는 야채를 진짜 싫어해요.
1: 제가 그건...
0: 예. 조류나 두부, 오이 이런 거 챙겨올 때마다 서주가 처음에는 막 할머니 아니냐고 놀리고
1: 예전에 그 저희가 스크로프 녹화 그 대기실에서 서주형 그 채소 안 먹는다고 제가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3: 맞아요, 삼촌이.
1: 어,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네, 같이 먹어라. 그 이런 거 이게 잔소리입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에요.
2: 조언이죠, 조언.
1: 그렇죠.
2: 네.
1: 수현 씨 안 그렇습니까?
0: 맞아요, 그게 다. 몸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죠.
1: 그렇죠. 아니 진짜 이거 남궁진 씨랑 소연 씨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이게.
2: 야 이거 너무 예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1: 찐친이 될 수 있는 성향이 비슷해요.
3: 잘 맞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서주 씨는 혹시 뭐 약간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3: 아 저도 사실 진짜 없는데 생각을 네. 해보니까 약간 저희가 만나면 옷 구경을 많이 가요.
2: 네.
3: 그럴 때마다 언니는 굉장히 화려한 완전 튀는 약간 해외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1: 거의 김연자 선생님이 드렸을 것 같은
3: 느낌. 그런 느낌.
0: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3: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데 언니는 되게 그 튀고 발랄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안 맞지 않아요?
1: 이게 평소의 아. 성격인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우리 소연양 제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었지만 진짜 목소리부터도 통통 튀고 하는 행동도 너무 튀고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소연 씨가 옆에 있잖아요.
2: 네.
1: 기분이 좋아져요.
2: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1: 텐션을 쫙 끌어올려요.
2: 네. 네.
0: 근데
1: 서주 형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3: 네,
1: 그게 옷 스타일에도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옷 구경할 때 각자 옷 구경할 땐 진짜 딴짓하고 그래요.
2: 자, 그러면 우리 소연 씨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서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0: 선생님 한마디를요?
2: 네.
0: 네, 서주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같이 웃을 수 있는 너가 있어서 좋고 항상 이렇게 쭉 서로의 편이 되어지고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옆에서 의지되는 든든한 언니가 될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2: 야, 우리
3: 너무 감동이다.
2: 예, 서주 씨도.
3: 저도 언니한테 정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언니 옆에서

0: 항상 으쌰으쌰 약간 언니가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
1: 너무
2: 나도 사랑해.
1: 아, 좋습니다. 우리 소연양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소연 안녕.
2: 안녕.
4: 고맙습니다.
1: 와, 동동 뛰죠?
4: 네.
1: 잠이 다 깼어요.
4: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1: 좋습니다. 네. 네,
4: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서 정서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정서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1: 3초 안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화면 띄워주세요.
4: 다음 중 더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대 산낙지.
1: 하나, 둘, 셋.
0: 산낙지.
4: 산낙지. 아, 더 오픈 때는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나이보다 성숙하게.
0: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4: 오, 이름 헷갈려 할 때.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첫눈 보이스 대 트로트 샛별.
0: 첫눈 보이스.
1: 아, 좋죠.
4: 더 자신 있는 개인기는 대박과 술 대 짱구 목소리.
0: 짱구 목소리.
1: 오, 대박이죠.
4: 자, 더 짜릿했던 칭찬은 무엇일까요? 송가인 씨께서 타고났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할까?
1: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해요?
4: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1: 자, 하나, 둘, 셋!
0: 김현수 선생님.
1: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예,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0: 저 빨랐죠?
1: 네. 엄청 빨랐죠. 보통은 한 번 정도는 막히거든요. 네, 소정이 선택이 빨라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닭발 산낙지였죠?
4: 네.
1: 닭발도 좋아해요?
0: 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닭발로 바꾸고 싶어요.
4: 아, 그래요? 그만큼.
1: 그냥 둘 다 하세요. 아, 닭발, 산낙지. 근데
0: 저 너무 좋아하는 음식.
1: 근데 보통 이게 산낙지, 닭발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4: 그렇죠.
1: 계시는 음식이잖아요.
4: 예.
1: 산낙지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0: 저는 사실 이 빨판을 좋아해요.
4: 빨판을
1: 빨판이요?
4: 이게 막 갈라붙잖아요.
0: 네, 그걸 좋아해요. 아기 때부터 그냥 아기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1: 아기 때부터 산낙지 드셨어요?
4: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
0: 아기 때부터 뭐 한 5살 때쯤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빠도 남해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람이고 바다 앞에 있으니까 해산물을 다 좋아해요 그냥.
1: 소주 씨 아버지가 우리 동네 행김 아닙니까?
0: 네, 우리 남해.
1: 같은 미연 쌤이야.
4: 아, 그렇습니다.
1: 행김 아닙니까?
0: 네.
1: 엄마는 우리 동갑 아닙니까?
0: 네.
1: 소주 형 남해 홍보대사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1: 저도 홍보대사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 다 연관이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4: 알겠습니다.
1: 재족합니다.
4: 아, 삼촌 알겠습니다.
1: 예, 예. 자, 다음 볼까요? 야, 이건.
4: 더 첫눈 보이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0: 맞아요.
4: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요.
0: 네. 네, 트로트 샛별은 뭔가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 왜 이제 떠올랐는데요? 아, 눈은 더 빨리 녹아요. 그렇게 따지면.
0: 아, 그런가?
1: 네.
0: 아,
1: 근데 저는 이 첫눈 보이스가 이게 첫눈이라는 건 거의 모든 커플, 모든 연인들, 모든 사람들이 첫눈만 기다리잖아요.
4: 맞아요.
1: 첫눈 오면 서로 연락하면서 네. 첫눈 왔다. 밖에
4: 마음이 설레고.
1: 그렇죠.
4: 네. 네.
1: 또 그만큼 서주 씨가 어디서 노래 부를 때 서주 노래 부른다. 그런 기다림을 맞아. 부르는 그런 목소리고 첫눈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4: 네,
1: 서주 형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한데요.
4: 맞아요.
1: 진짜 그 옷구슬도 이런 옷구슬이 없어요.
0: 감사해요. 네.
4: 항상 들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들어요.
1: 제가 볼 때는 이 첫눈 보이스는 서주 형을 상징하는 닉네임이에요.
4: 드레스까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1: 트로트 샛별 저거는 저도 달아봤어요. 예, 라이징 스타. 트로트 샛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진짜 소주향을 상징하는 거다.
0: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1: 네, 의상도 딱 첫눈 같잖아요.
4: 네.
1: 예, 잘 뽑아왔네요. 손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볼까요?
4: 더 자신 있는 개인기.
0: 네.
1: 아, 근데 이거 네. 소주향. 우리 남궁지 씨 이거 봤어요, 개인기 하는 거?
4: 저 못 봤습니다.
1: 아니,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잘해요.
4: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네. 이거 판단 잘해요. 네. 이런 거. 소주형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짱구요?
1: 네, 짱구.
0: 한번 눈 좀 가려주세요.
1: 예.
0: 부끄러우니까.
1: 네.
0: 예쁜 여자들 조금이 사주세요.
4: 잠깐만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애니메이션 틀어놓은 거 아니야?
1: 흰둥아! 흰둥아! 흰둥아 일로 와! 흰둥이 없나? 흰둥이 없나? 흰둥이 있는 줄 알았는데.
4: 나 지금 예.
0: 저 잘.

0: 오, 지금 온 거 아니야? 지금 야,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1: 진짜 잘하죠.
2: 와, 진짜 잘한다.
3: 그리고 복화술도 잘해요.
1: 복화술 더 대박이에요.
2: 복화술? 복화술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3: 보아야 돼요. 네. 네. 저는 볼 빵빵을 하고 입을 네.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2: 어? 어,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3: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2: 오, 되게 신기하다.
1: 아, 신기하죠. 해보세요. 아, 이게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
3: 그런 게 있습니다.
1: 연습을 한 거예요?
3: 네, 저 터득했습니다.
1: 어떻게?
3: 이게 살짝 발성에 좋대요.
1: 예.
3: 이게 소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라서. 발성에 좋다고.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너무 훌륭한.
3: 정말요?
2: 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1: 입 아예 안 열어요?
2: 오, 입을 안 벌리시네. 입술을 붙이고.
3: 아, 이 볼빵빵을 하셔야죠, 볼빵빵을.
2: 볼빵빵을 해야 돼요?
1: 해야 잘 돼요?
3: 네.
1: 다음에 연구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장 될 수 있는 개인이가 아닙니다.
2: 알겠습니다.
3: 네. 오,
2: 되게 특이하다.
1: 저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녹화를 할 때. 네. 몇 번 봤었는데 네. 그때도 신기했는데 지금 더 신기하네요.
3: 진짜요? 네,
1: 점점 연습을 하나 봐요.
3: 아니
1: 더 잘 되네요.
2: 네, 저는 약간 입을 살짝 벌리고 하는 것도 봤어도 네. 입을 닫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1: 거예요. 이거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1: 자, 그리고 좀 네. 불편한 질문이 있었죠?
3: 네.
1: 자,
3: 네.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
2: 두 선배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송가인 선배님, 김연자 선배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연자 선배님의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1: 이게 김현주 선생님께서 후배지만 존경 이런 천재가 또 없어 너무 감사하고
3: 네.
1: 칭찬이었고 우리 송가인 씨 타고났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할 가수는 별로 감동이 없었다.
3: 아니 이거 진짜 데뷔 전에 남해 네. 그 축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면서 전 연예인을 그때 거의 처음 봤어요.
2: 네,
3: 그래가지고 언니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2: 오, 진짜.
3: 서울로 올라오라고.
1: 마늘 축제?
3: 네, 맞아요.
1: 와.
3: 거기서 이렇게
1: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3: 진짜 짜릿했고 이때는 사실 김윤아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어가지고
1: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기준을 드릴게요. 데뷔 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이고
3: 네, 맞아요, 맞아요.
1: 데뷔 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
3: 맞아요.
1: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둘 다 좋은 칭찬이었다.
2: 네, 진짜 아까 상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전하는 가수.
1: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2: 네.
1: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 네.
1: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2: 네.
1: 합니다. 그럼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1: 자, 차종근님께서 빠른 곡이나 댄스곡도 도전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 네.
3: 저도 있습니다.
2: 오.
1: 있어요?
3: 네.
1: 춤 많이 들었어요?
3: 춤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못 춘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1: 네네
2: 저도 그래요.
3: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상두삼촌 진짜 잘 추시잖아요.
1: 아 저는 잘 못 춰요. 저는 거의 뭐 무술이고요.
3: 아니 진짜 잘 추세요. 그래서 네. 저는 상두삼촌한테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1: 근데 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기본기를 잘 써야 돼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3: 아니 상두삼촌 진짜 타고난 끼가 있으셔.
2: 아, 넘치죠,
1: 저만의 그 넘치죠. 바운스가 있죠.
2: 네.
1: 근데 같은 이제 트로트 업종 가수한테 배우려면 저는 추혁진 씨 추천합니다. 혁진 씨가 춤을 진짜
2: 그렇죠.
1: 잘 춰요.
2: 맞아요, 진짜 맞아요.
3: 기본기가. 씨.
2: 네.
1: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궁진 씨 같은 분한테 춤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3: 안성
1: 오빠 진짜 많이 들었어요.
3: 예? 안성은 오빠 춤.
1: 매 한 가지입니다. 비슷해요.
3: 춤 잘 추세요.
1: 비슷합니다.
2: 야.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드림즈 오브 도니님께서 신곡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
3: 신곡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1: 아직 컨택 중이네요.
3: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음 너무 알아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1: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곡이 나오려고.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야, 더 좋은 곡, 더 좋은 곡을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3: 맞아요.

0: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약간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1: 둘 다 하세요?
0: 아, 앨범으로요?
1: 둘 다 하면 돼요. 차근차근. 네. 앞으로 많잖아요.
2: 네. 네. 근데 평소에 이제 기타도 이렇게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네. 싱어송라이터가 또 꿈이라고 하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자작곡 같은 것도 지금?
0: 자작곡은 항상 집에서 그냥 기타 코드

0: 모아서 더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노래로 자작곡으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 요즘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곡 중에서도 약간 살짝 뭐 불러주실 수 있는 곡들이
0: 있어요? 자작곡 중에요?
2: 네.
0: 네, 그럼 하이라이트만 조금
2: 싸게 완성이 됐는데 벌써? 네. 다 만든 거죠.
1: 네.

0: 이거, 아니 이거 바로 내도 되겠는데요?
1: 괜찮은데?
0: 네.
1: 멜로디가 너무 예쁘다.
2: 감사합니다.
0: 오, 바로 내도 되겠습니다.
2: 이렇게. 네.
1: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작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그 음악도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규칙을 벗어나면 그, 그 음계도 그게 벗어나면 이제 불협이 되잖아요.
0: 그렇죠. 불협이
1: 근데
0: 되죠.
1: 그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리듬과 박자가 어떠냐에 따라 노래 느낌이 달라지는데 오, 지금 되게 정석대로 잘 갔어요.
2: 네. 그냥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1: 그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0: 그러니까요.
1: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진짜. 아,
0: 야, 오늘 덕담이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1: 벌써 아, 시간이 네. 끝날 때가 됐어요.
0: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1: 시간 빠르죠?
0: 네.
2: 끝? 그냥 끝이에요?
1: 아니요, 아니요. 이제 1분 끝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니요.
1: 빨리 기타 치고
2: 너무
1: 싶어요?
2: 너무 아쉬워서, 네.
1: 그렇죠, 시...
0: 이거 자작곡 완성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1: 우리 소연 씨랑 통화하고 네. 그다음에 삼촌한테 잔소리 몇 번 드리니까 끝나잖아요.
2: 어,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1: 좋습니다. 네.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1: 크람 열전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1부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2: 저는 제 노래 손편지 한 장 준비했습니다.
1: 아, 손편지. 좋습니다. 그럼 정서주 씨의 손편지 한 장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정서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정서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2: 네.
1: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정선이다. 그래서
3: 초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2: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도라고 말이죠. 실제로 예도야.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7: 정말요?
6: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8: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7: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9: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7: 설치했어요.
10: 당했다!
11: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7: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요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로봇 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강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정문 스님이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자비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종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에선 다비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목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계 역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변기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불교의 역할과 기술 윤리,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문 영역으로 꼽히던 법률 분야에서조차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문 AI가 인간의 고유 분야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불교계도 AI 활용과 위험성을 윤리적 법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법인 AI 시대를 해석하고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1: 조계종 연구소가 어제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AI 로봇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두 가지였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1: 첫 번째 세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스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초 불교 AI 로봇 해안스님을 개발한 임중현 동국대 교수는 환각 문제 해결과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되는 시스템을 해안스님의 특징으로 밝히면서도 수행과 포교를 돕는 방편일 뿐 실제 스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토론회 장을 열었습니다.
4: 특징은 이제 정직해야 된다. 불교 데이터를 우선해야 되고 불확실하면 대답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게 큰 문제거든요. 개별 온디바이스를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외부 전송을 최소화해야 된다.
1: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스님은 해안스님이 나무와 바위도 진리를 설한다는 선종의 무정설법을 행하는 현대적 법구이자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5: 인간 스님이 대신할 수 없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봇들이 나가서 불교 예법의 핵심 동작을 단순히 이렇게 흉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교감의 언어로 이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1: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인간 스님이 보다 본질적인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스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가 불교 경전과 불화, 문화재 등 오랜 신앙의 산물을 무단 학습하고 복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박형옥 박사는 과거 불화 저작권 침해 판결문을 인용해 종교성과 저작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불화 고유의 배치와 표현 구도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등록된 불화라 할지라도 생성형 AI로 다양한 상품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짚으며 AI 학습 데이터에 불교 저작물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권리 보유자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심으로 조계종이 중심이 돼 창작계와 선업계, 정부 당국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신기술 환경에 맞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미나는 AI를 견제와 대체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불교의 사상이 AI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후원 페이지를 열고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구호 모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베네수엘라는 사망자 2,300여 명, 부상자 만여 명,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모금을 통해 식량과 식수, 응급 의료물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기업, 단체 명의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

0: 해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를 아십니까?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36일 동안 보훈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호국도량 진관사를 찾아 전쟁 중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 도량. 고귀한 희생으로 인연 맺은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가 가슴 뭉클하게 울려 퍼집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왔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파병된 지상군으로 전쟁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당시 강류부대원들이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 아리랑을 70여 년이 지나 후손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부른 겁니다.
2: 불교에서는 자비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베푼 지혜로운 용기와 참된 사랑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류합창단 어린이 여러분들이 참전 용사 영전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합창해 주신다니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 불교 불모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지만 이들이 마주한 한국 불교는 낯섦 대신 따뜻한 포용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축원 화청과 발아춤을 감상하며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상에 잠기며 깊은 마음 평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3: አሪራንግ እንደዚህ አይነት ነገሮች ለሰዎች ኤክስፒሪንስ ማግኘታቸው ጥቅም አለው ብዬ አስባለሁ።
1: 이날 참전 용사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참전 용사는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4: 서민 코리아나 대북 코리아 안드 시원우 레마고브니트 민요테나 짤로테나.
1: 단원들은 국가 보물인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전해듣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5: 대한민국이 K-푸드, K-컬처, 또 K-뷰티 다 잘하지만 K-불교도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배우고 보고 가시고 그 희망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불렀던 아리랑은 손주들의 목소리로 진관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영웅들을 잊지 않는 호국도량의 다짐은 세대를 넘어 보은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시대 사찰 음식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별한 연속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첫 순서로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한 정문 스님의 특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녹색 앞치마를 갖춰 입은 수강생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곳, 서울 안국동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입니다. 평소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사찰음식 명장 정문 스님의 특별한 강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얇게 포를 뜬 오이와 인삼은 향긋한 꿀물에 재우고 장떡 반죽을 입은 달콤한 초당 옥수수는 프라이팬으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7: 유명한 스님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6: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특강에서 정문 스님이 선보인 메뉴는 인삼 야채마리와 옥수수 장떡.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제철 식재료의 음양 조화를 훌륭하게 갖춰 정문 스님이 대중 강연에서 애용하는 대표적인 사찰 음식입니다. 스님은 조리대를 바쁘게 오가며 재료를 다듬는 수강생들의 손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8: 이렇게 짜리 묵닭에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말겠어요 이게? 그냥 이 자체만 마른 게 아니고 여기에 팽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또 들어가서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거든요.
6: 스님의 시연을 눈에 담으며 차근차근 손을 움직여보는 참가자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사찰 음식을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9: 이런 거는 새로운 방법이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잘 배운 다음에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6: 정문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사찰 음식의 뿌리에 담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 선사가 저술한 전좌 교훈을 인용하며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기쁨과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10: 첫째, 이심, 두 번째, 배심, 세 번째, 노심. 이게 여법의 조리동무인을 말씀을 드리고
6: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펼쳐진 사찰 음식 명장들의 연속 특강. 웰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조리동목과 수행정신을 온전히 전하는 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다비는 출가자 감소와 전승자의 고령화로 도제식 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젠 종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의 마지막 순서에선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다비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지난 2024년 전통 다비작법 보존회를 출범시킨 조계종은 학술 세미나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비 전승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도제식 전승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승가 내부의 인식 전환입니다. 다비를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출가자의 마지막 수행이자 한국불교의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12: 화장의 형식이지만 그 종교적 의례와 의식 그리고 또 사리수습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이제 그 다비 속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추어진 의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아직 확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1: 인식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별로 개별 전승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전수 교육과 스님 제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다비를 집전할 전문 다비팀을 구성해 전승자가 부족한 사찰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교구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전통 작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13: 이 다비 문화는 한국 불교에서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각 교구에 몇 개의 사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안은 어느 정도 자원이 확보되면 그건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11: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역시 다비 전승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가 마련되면 재정 지원은 물론 사찰마다 다른 연화단의 구성 방식과 의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그동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불교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11: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고 남은 이들에게도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비의 불꽃. 천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승가의 마지막 수행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오랜 세월 사찰을 지켜온 목조불상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복원과 보존 과정엔 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적 진정성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는데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술 세미나에서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 기술이 협력해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현장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지난달 30일 연구원 분석과학관에서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내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0: 보존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목재 보존처리 분야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2009년에 저희 보존과학센터 건립 이후에 처리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리를 그러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0: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 박수진 학예 연구사는 목재유물 보존 처리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승 목재유물의 보존 처리 지원 확대와 연계 확대 등 네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는 출토 목재유물뿐만 아니라 전승 목재유물, 복합 재질 유물,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 처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적 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0: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산 개심사 목조열의 자상과 구례하음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자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찰 목조불상 보존 처리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불상은 보존 처리의 표준 공정을 공유하면서도 유물의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사례들은 불상 보존 처리가 단순한 복원 기술을 넘어 현장의 다각적인 상황에 맞춰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보존 처리는 손해 기술, 기능이자 동시에 판단 작업이며 그 판단이 학술과 행정과 기술, 종교의 내 영역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0: 신앙의 진정성을 지켜내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려는 과학 기술의 만남이 우리 성보 문화재의 생명력을 더욱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주관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국대 만회관 좌선실에서 스님과 제가자 등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6박 7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도에 나선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동참 대중에게 탄지 화두를 내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함께 공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살아남는단 불퇴전의 의지로 용맹정진해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0여 참가자들은 취침 시간 제외 일주일 동안 화두를 참구하고 수불스님을 선지식으로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전사지와 머그컵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가 목요인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는 어제 동국대 총장실에서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식품공학과 76학번인 이 대표는 부처님 가피로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부처님 도량인 모교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단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대표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고 공사가 원만 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약천사 포산문도회 주관으로 봉행된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다례제에는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헌향과 헌다에 이어 삼배를 올린 사부대중은 해인대종사 생전 육성 법문을 청취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약천사 주지 성본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하며 임기 동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규제 대상이던 전통 사찰을 공존의 공원 자원으로 바라보게 된 자연공원법 개정 소식,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강행 처리된 서울시의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국가 정책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자연 자원에만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문화경관 등 유무형 자원까지 포함하도록 공원 자원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사찰의 보전, 관리, 이용 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

활용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향유 공간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이 규제 대상을 벗어나 공존하는 공원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제 공은 후속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세계 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의결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종교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별도 재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는데요. 특히 기존 발의안이 폐기됐음에도 지원특별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에서 과정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스님은 서울시 의회가 가톨릭시 의회로 전락했다며 헌법 소원과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등은 공식 비용 추계서 기준 총 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제의 요구와 시의회의 조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0: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0: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여러 독립운동 기념단체가 후원하는 만해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회제를 엄숙히 봉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배우 김진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끝자락.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며 민족의 큰 스승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만해 선사는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민족의 혼을 잃지 않았으며 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시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모 달회제는 그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시계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겠습니다. 타종에는 재단법인 선학원 감사이신 일원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헌향과 헌다. 먼저 만해 선사의 법손이시며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이신 법진스님께서 향을 올리시겠습니다.

헌양엔 법진 스님과 유가족 대표이신 한영숙 여사님과 손자 정재홍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해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는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장 소개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효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효민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9년 충남 흥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7세 되시던 해 1905년 백담사에서 연국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을 계사로 수계하셨습니다.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입니다. 1908년 하감 스님으로부터는 기신농과 능음경을 수확하시고 이듬해 유점사에서 월하 스님께 화엄경을 수확 후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배우셨습니다. 귀국 후 표은사에서 불교 강사와 화산 강숙 강사를 지내셨습니다.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하였으며 이듬해 박안영 스님 등과 한일 불교 동맹 체결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해 조선 임재종 종무원 서무부장과 관장에 취임하였고 방대한 팔만대장경에서 정수를 뽑아 불교대전을 편찬하셨습니다. 1913년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고 통도사 불교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5년 각 지방 사찰을 순방하며 사자후를 펼쳐 명성을 드날리던 스님은 조선 선종 포교당에 포교사로 취임하였으며 1919년 3.1 독립선언문에 공약 3장을 쓰시고 3.1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쓰셨습니다. 1921년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도봉, 남전, 석두 스님과 함께 설립하신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불교 활동을 계속하여 1922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용성, 망공 스님 등과 선후공제회를 조직, 이듬해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고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1925년 47세 되시던 해 우세암에서 선서 시편담 주해와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셨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1926년 선학원에 머물고 계시면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0: 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셨으며 그 이듬해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를 발기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시는 한편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총동맹으로 개편하셨습니다. 1933년 유마힐 소설경 번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 자리에서 시무장을 짓고 주석하시다가 1937년 항일단체인 만당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또다시 일본 경찰에 검거되셨습니다. 1944년 6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세납 66세로 스님께서 그토록 갈구하셨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로써 스승이자 독립지사이자 시인이시고 소설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82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 위대한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기 2570년 6월 29일 효민.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82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신 한용운 선생께 무한한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추모제를 준비하신 재단법인 선학원 지광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가 단두대의 나감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워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평소 말씀처럼 한용운 선생께서는 평생을 위국 헌신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하셨으며 저항시를 통해 불굴의 민족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불교 혁신을 강조하셨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과 논문활동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주력하시는 등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1944년 오늘 선생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대쪽 같은 기계와 애국애족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해 한용운 선생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독.
1: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박창구 정무부시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만해 한용운 선생의 82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생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선생의 삶과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선생께서는 수행자이시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시인으로 시인으로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히고

0: 계신 큰 어른이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만해 선생의 책임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과 여러 대덕 스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영전에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1: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 회장이시며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만해 스님의 이름을 정성껏 크게 부르며 노래합니다. 3.1 독립운동가로서 옥고를 치르시고 일제 가진 음모 속에서도 초지일관 꿋꿋하게 민족 정신을 지키신 불교계 선구자이시며 님의 침묵의 저자이신 스님은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귀감이며 길잡이입니다. 만해 스님은 참으로 숭고한 뜻을 지닌 의사이셨음은 물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고 종교의 근본을 실천해 있음을 보여주신 수행과 모범의 신앙인이셨습니다. 만해 스님,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참으로 바르게 살도록 재촉하여 주십시오. 특히 종교인들이 그 상업성과 위선성을 떨쳐버리고 스님과 같이 오직 민족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저희를 채찍으로 내리쳐 주십시오. 모든 분들과 함께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자의 성실한 삶을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해 선사의 법손으로서 오랜 세월 만해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 사업을 이끌어오신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가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제나 제사를 모시는 것은 보본과 보은입니다. 즉 보본, 갚을 보, 근본본, 즉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자리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고 보은은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새벽 예불마다 종을 치면서 반복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벽마다 예불을 할 때 종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의 은혜, 그리고 당마상승하는 친구들의 은혜, 이 다섯 가지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가강기소 국가지은이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언덕이니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0: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은덕이며 그 은덕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모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 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82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추도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대덕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일제 억압에 변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우리 불교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계신 우리 만해 선생님의 그 정신은 우리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 가서 우리 김좌진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하고 만해 선생님 그걸 항상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한 번씩 돌아보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만해 선생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그런 자양분으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네,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대한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또한 불교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국 불교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오신 또 선각자이기도 하셨죠. 또한 만해 선생께서는 일제 치하의 총칼에도 그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신 그 신념의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특히 선사께서 남기신 수많은 문학과 사상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삶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선사께서 평생 실천하신 자비와 포용의 정신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용운 선사의 원적 82주기를 추모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1시에 우리 심우장이라는 성북구에 있는 심우장이라는 곳에서 추모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1933년도에 성북동에 심우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한옥을 마련해서 1944년 6월 29일까지 거기에 기거하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9일 날 오늘이 82주년 다례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심우장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성북구청장을 했는데요. 성북구청이 이제 소유해서 관리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거를 사적으로 이제 지정을 했.

0: 그래서 관리를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기념하는 자의 것이다.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정말 뭐 다른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한 분 뭐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이 행적과 말씀과 그 기록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과연 누구의 사상, 누구의 행적,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될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때까지 만해 한용운 선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 분으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뜻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을 모시고 추모 법어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2: 올해도 6월은 어느덧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스님의 추모하는 달이기에 항상 먹먹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해 추모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바로 올해이기도 합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해방을 앞두고 1944년 성북동 심우장에서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듬해부터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선사의 추모제를 지금까지 봉행하였고 올해로 82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처음의 뜻과 다르게 변절하였지만 만해 선사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사의 주위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쩌지 못하는 그 애절하고 안타까움들은 오로지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그 괴로움들과 고통들, 그런 선사의 삶에서 묻어나는 정신은 오랫도록 후세가 기억될 것입니다. 만해 선사께서 남기신 행적과 여러 글들을 통하여 그 정신을 살피는 것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문학인들, 애국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과거로만 남지 않고 현재에 살아 숨쉬려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이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님은 고정된 자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바로 만해 선사의 님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행사를 후원하여 주신 국가보훈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를 발언합니다. 이어서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해선사의 영전에 꽃을 올리는 헌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만해선사의 법손이신 법진스님과 유가족 대표 한영숙 여사님, 손자 정재홍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회장이신 함세웅 이사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 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82주기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만해 선사의 정신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그 뜻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계승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삶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음악에 담아 올리는 추모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공연은 만해 선사의 자비와 평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특별한 무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단은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 컨텐츠 그룹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BTN 남성 중창단 무대가 이어집니다. 만의 선사를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만해 선사의 자비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음악으로 봉헌하는 음성 공양입니다. 오늘 추모 달해제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무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추모 달해제의 마지막 의식인 사홍서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은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의 선창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0: 이제 2026 만해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에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6: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7: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0: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

0: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세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드린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각자 여러분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근본과 우리 생활 자체의 움직임과 서로 말로 전달하는 것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과 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다, 내 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법이며, 그대로 화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며,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세상에 먼저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상대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삶의 생활이 어디 있으며 상대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며, 모두가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는 도리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드는 도리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만이 상대와 상대가 한대 합하여져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린 제각기 찾을 것입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를 모두 나무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인간의 뿌리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는 나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나무 뿌리와 나무를 솔살피 볼수 있겠지만은 자기 뿌리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설하고 가르칠 때, 내 뿌리를 먼저 믿고 내 뿌리를 먼저 알라. 내 뿌리를 알게 되면은 내 뿌리도 내가 알 것이며, 일체 만물 만생의 뿌리를 전부 알아서,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를, 그 삶음을, 그 자유스럽게 삶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 뿌리에 모든 것을, 자기 뿌리가 해나간다는 것을 한번 모르골랑한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아니라면 저 나무와 가장구 잎새가 어떻게 푸르르게 살수 있나? 푸르르게 살려면 반드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으면서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한다면 주인은 아주 특별한 에너지일 것이고, 공은 여러분들이 마음 내서 움츠그리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찰나찰나 공에서 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착을 두며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며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할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녀들과 남편 부부지간 부모지간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핀트가 안 맞아서 아이고 저 죽일 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왜 저렇게 잘못하고 가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건 자기 뿌리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사랑한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움이 없어지고 증오가 없어지고 화목해짐으로써 스스로서 돈도 생명이 있는 거니 아, 저 집을 들어가면 아, 시원하고 재밌겠구나 하고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도 한마디 해드릴 것은 금속이 세 개를 비유해서 안 쓰이는 데가 없으며 전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 당신 자체의 주인공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 나간다면은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그렇게 간다면 식구들이 전부 방마다 불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고 광명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바로 자유스러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자유스러운 마음이 동요할 겁니다. 그래서 집안은 화목해짐으로써 모두가 호와 병고와 액난, 유전성, 연계성 또는 세균성, 인과성 이런 것들이 다 녹고 바로 합쳐버린단 말입니다. 합쳐버리기 때문에 비가 와서 바다의 물은 바다로 들어가면 골짜기의 물이든 연못의 물이든 비의 물이든 부정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핏물이든 고운 물이든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의 물은 수영을 다 합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폭넓고 지혜롭게 정신계와 물질계를 포함해서 바로 중용을 할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성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허망한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고도 몸은 흩어져서도 영혼의 근본은 흩어지지 않으니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꿔질 뿐이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음을 우리는 우리 몸뚱이가 죽으면 죽는 줄 아시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모습만 자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통해 4대 육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와 360의 골절과 8만 4천의 털근육, 그 털근육을 통해서 360의 뼈마디와 8만 4천의 세균, 즉 몸속에 자생 중생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신화가 돼서 각기 각종 각색이 자유스럽게 들고 나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는 한 근육에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안 할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한 거, 악업, 잘한 거, 선업,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에 한 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이 아버지에겐 뼈를 빌고 어머니에겐 살을 빌어서 정자난자를 통해서 바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거기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에 보이지 않는 그 인과가, 즉 말하자면 악업 선업이 한 대 뭉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그게 화해서 생겨서 이 몸뚱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왜 죄를 졌나, 나는 무슨 업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가 하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딱하긴 딱하지만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업식으로 하여금 받는 것입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어떠한 용건에 따라서든 병고다, 액난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연계성이 생긴다, 세균성이 생긴다, 업보성이 생긴다, 인과성이 생긴다, 이러한 것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바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 대 맡겨놔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나온 자리는

제대로 통신처도 되고 생산처도 되고 여러 가지 바로 우리가 문명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모든 일체 만법의 근원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육 아니면은 어떻게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거는 내가 받듯이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입력된 거기 때문에 즉 정신계에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정신계로만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긴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에다 자기 뿌리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은 생각을 낼 수가 없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면 목석이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면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란 바로 각자 여러분들의 뿌리며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할 것도 없고 못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주인이다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화에서 돌아가는 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벌겨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울고 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울고 이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다 오직 모든 것을 몰두하려는 큰 용단과 신심, 용맹심을 일으켜서 일체의 만복과 또는 만물의 활용이 여러분들 자체가 드리고 낸다는 사실을 단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영혼의 근본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영혼의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은 또 자기 몸뚱이를 다스립니다. 그래 마음들이 몸을 다스리는 데는 마음이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죠. 84,000의 자생 중생들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나의 마음에 신화가 돼서 움직여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자기 마음이 말입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인 대로 나오는 거를 속아서 자꾸 떠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응? 자기 속에서 잘못되게 눈과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이 모든 것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니까 모두 알아서 이게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것이 잘된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는 팟을 다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안에다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 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더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요게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는 무명도 업보도 다 제거하는 직결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그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것도 직결문입니다. 잘안 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직결문입니다. 생명의 수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그런 자유로운 마음도 역시 거기가 직결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죄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가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댕겨 와 보십시오. 뭐가 어디가 놓여 있는 것까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다가 뭐를 감춰놓은 것까진도, 오늘 무슨 반찬을 해놓고 온 것까진도 보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은 못 벗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못에서, 온물에서 여기가 아주 질이다. 요러곤 바다로도 안 가는 겁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 움직이려는 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려는 대로 이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주머니, 그 마음 내는 거, 그 마음 내게 하는 거,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이 포함된 것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낼 때,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는 거는 모르는 것도,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좀 진실하게 또 잘되게 할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몰아서 얘기하겠는데 구정물이 들어온 것 같죠? 안 되는 거는. 그런데 새물로 바꿨으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부정물과 같아서 마음은 죄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죄가 없는 건데, 그것이 활짝 돌아서 현실의 물질계로 새물로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왜 당신네들 그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영혼의 근본을 믿어야 바로 영혼은 마음을 내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여버리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간에 가면 소의 고삐를 쥐고 소를 끌고 가는 형상을 보죠. 그게 마음 다스림이 믿는 짓이다.
마음 다스리는 법. 서우에 올라앉아서 피리를 불고 가죠.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런 건 화엄경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화엄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영혼을 짊어지고 영혼의 근본을 짊어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피리 부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피리를 불긴 불되 피리 소리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갖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피리 소리입니다. 저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활 자체가 잡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도 아주 영원히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살다가 놀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또 어떠한 캠핑을 또 하고 갔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다스리고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또 모르시죠? 모두들 죽으면 고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적어서 말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만한 거라도 내가 실천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가신다면은 아주 훌륭하게 실천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말로 배우려고 그런다면은 몸 떨어지면 말 떨어지고 입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실한 생각이 만물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가정을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에 보탬을 줄 수도 있고 모든 만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지수 화풍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내 스승하는 게 하나도 없고 부처도 곤충에 이르기까지 스승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곤충으로부터 인간까지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장육부를 보십시오. 중생과 부처가 둘이겠나? 그 자생중생들을 제 마음으로 다스려서 바로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바로 삶의 보람이요 자유인이요 부처요 그거는 만물의 영장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한 주먹에 놓고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소중히 생각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흥 걸레처럼 써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씁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말도 함부로 나가죠. 자기가 마음이 금이면 금방에 모일 것이고 자기가 마음이 걸레라면 걸레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깡통끼리 모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깡통끼리 모이게 되면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아이고 이게 왁작왁작해서 똑 수라장 같죠. 집안이 혼동스럽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문 바깥에서 보통 상이 찌푸려지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각죽각죽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하니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그것을 어떻게 그 업보를 다 없애느냐. 그 자기가 업보를 짊어지고 나온 자리에다 대놓는 겁니다. 대. 그 업보를 짊어지고 짊어진 것이 없이 짊어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업보가 나온 자리에다가 대 그냥 입력을 해서 넣으면은 입력대로 그냥 그거는 앞서 입력이 그냥 솔솔 무너져 버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서 이거보다도 더 자서한 얘기를 해드리려도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데만 그걸 이렇게 짐작을 하지 그 외의 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가정, 몸, 이 사회 이런 걸로부터 알아가지고 체득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참 보람을 느끼고 영원하게 저 나무 한 가장구를 봐도 너는 어떻게 지냈어 하고 서로 통하고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건데 아주 그렇게 그냥 산에 올라가면 좋은 꽃만 보면 그냥 무질러서 꺾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너무 잔인하게 자기 생명을 그냥 자기 모가지를 그냥 가차없이 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는 걸 봤습니다. 꺾으니까 진이 쭉 흐르는데 그게 인간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보는 것이 아름다웠지. 꺾어서 조금만 있으면 시들 거를 그렇게 꺾어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체가 다 그래요. 한번 글망 짊어지고 한철 날아왔다가 그저 인연 따라서 모였어서 그저 살다가 인연 따라서 또 헤어질 거를 헤어져서 또 다른 구름과 또 같이 모여서 또 이 세상에 또 나오고 그럴 거를 그렇게 아구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러 댕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우리가 걸머지고 캠핑을 갔다가 거치 바깥에서 만난 인연들 그래 놀다가 하루 놀다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놀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짊어지고 댕겨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남한테 끌어당기지 않고 무겁게 짊어지지 않고 도둑올까 봐 겁내지도 않고 뭐 강도 들을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인명 피해될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단란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굶는다 하면 어디서든지 또 오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 내 몸뚱이 속에 신장들이 다 자기 굶으려고 안 가져와요?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의 그 자생 중생들의 집합소예요. 집합소. 집합소에서 나 배고프다 하면은 꼭 심부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불교가 어떤 것인지 불법이 어떤 것인지 불교라는 것은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다 하면은 전체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포기 하나까지 생명이 있는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두 불바퀴가 크고 작은 것이 돌아가는데 전체 불바퀴가

또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바퀴는 생산처이도 되는 것입니다. 생산처. 그리고 또는 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서 말로 전달을 하고 듣고 또는 마음과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런 나무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 없이. 그래서 말 없이 다스리는 이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체들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겠다 한다면 도둑질을 하게끔 그냥 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한다면 좋은 일을 하게끔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 먹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으로서 믿고 다스려서 나를 좀 개발시켜서 지혜를 넓히고 그래서 삶의 보람을 찾고 화목을 찾고 진실을 찾고 이거 뭐 아무렇게나 진실하게 살아도 얼마 그저 놀지 못할 거를 덜그 허망하게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굴려서 재밌게 살질 못해. 이렇게 무슨 재밌게 살 생각들을 하세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다면 이 물과 바람과 흙과 이 불이 우리로 뭉쳐져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곤충의 이리끝까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한이 지구도 그렇고 우리의 수명과 같습니다. 좀 빠르고 더디고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서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라는 거지. 어떻게 말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이렇게만 통해가지고 50% 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100%.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50%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신 세계의 50%와 물질 세계의 50%를 충당한다면 100%로 중용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력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수 있는 그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은 전체 진리인 것이며 불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근본이요. 허다무태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생명에 존재하니까 불이죠. 교라는 것은 전체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과 통신이 전달이 되고 말과 말이 전달이 되고 이러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들만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살아나가는 게 다 불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아, 마음으로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을 하면서 바로 잎이 푸르게 살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열리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로 되어 또 씨가 또 열매가 되고 또 씨가 열매가 되고 다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상대성 원리로서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상대성으로 하여금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불교자 불법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마음의 발전을 시켜서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나오고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들고 이렇게 양면이 같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

마음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그런데 아침 새벽에 뭔 생각을 했는지 영도다리에 가서 바람을 쏘이는 거예요. 답답하지 지금? 아, 내일이면 이게 등록 마감이 끝나는데 답답하니까 바람을 쏘이고 다 섰는데 웬 지나가는 시인사가 괴제재한 와이셔츠에 다 떨어진 바지에 몇십 년을 지내는지 뒤축이 다 물러져서 참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시인사가 있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대뜸 탁 잡아서 여보시오.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그 당신 무슨 소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학교를 다니는데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이게 등록을 해야지 어떡할 거요 당신? 그러니까 아 이거 멀쩡하니 미친 사람 아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당신 어디 중이요? 그래서 아니 나 이 보험사 중이라고 동네 보험사 중이라고. 아 그럼 당신 저 벼감스님 알아? 통도사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존자로서 월하스님 같은 큰 어른 알아? 아 다 알죠. 당신 스승이 누구요?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절에서 쓰는 말에 익숙해 있어 이 사람이. 아 우리 스님은 동력동자 매산자 스님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지내가는 사람 잡고 그거 신뢰 아니에요 당신? 아 신뢰지만 내가 답답한데 어떡하겠어 당신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딱 주면서 가는데 거긴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주소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어. 대단히 간단한 명함이에요. 이름밖에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내일 찾아와라고 내일. 아 내일 찾아오다 당신 어디 있는 줄 알고 내일 찾아가겠어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라 그거야 이 영도다리에. 아이고 꼴에 뭐 어떤 명함은 가지고 댕기냐. 그래서 대각사에 가서 자고 아침 일어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참 찌푸락도 잡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 이상스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만나자는데 예 한번 만나본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손을 탁 잡는 거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의 손을 탁 잡듯이 손을 탁 잡더니 가자고 거요. 그래서 가서 간단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먹으라고 거요. 아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니까 내 생각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이거 아침이나 사주고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시간이 9시가 지냈다 말이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요. 회사에 가자. 갔는데 보니까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연탄집게를 갔더니 연탄을 갈아요. 보니까 뭐 젊은 참 그 참 팔팔한 젊은 그 시인사들이 그렇게 확 사물을 보고 오는데 아, 이 사람이 연탄 갈다 말고는 사장실로 들어가면서 또 연탄을 갈아. 그 연탄을 갈면서 이러 사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이게 뭔데 나를 또 사장실로 또 들어오라는가. 들어갔는데 연탄을 다 갈고 나서 손을 씻더니 사장 자리에 가서 앉아.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사장인데 나를 만나러 오면서 그 꼬락서니가 뭐냐 그거예요. 그때 누더기만 입고 댕길 때니까 탁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댕겼으니까 보시오 당신 나를 만나자면서 옷 입은 거 가지고 탓하려면 당신 난 상대 안 할 거예요.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성질 급하구만 아 좀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니 등록금을 학교로 보내주는 게 좋겠냐 가지고 가겠냐고 그거예요. 아니 그거야 보내주어도 좋고 나를 주어도 좋은데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여자 직원을 불러서 시키더니 돈을 찾아와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8만 원 할 때입니다. 8만 원을 딱 주면서 2만 원은 책값이니 가지고 가고 이번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줄 테니 내려와라고 그래요. 이야 이게 아주 살 길이 생각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학금으로 대체하고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갔더니 그 사장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대학생만 자기 장학생이 80명이다 그거예요. 대학생만. 야, 참 중고등학생은 부지기수예요. 자기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갔는데 그 집이 그렇게 의리의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야다니는데 이 양반은 꼭 걸어서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저 여기서 법문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상한 거지 같은 거사가 하나가 빼놓지 않고 와서 법문을 들어. 그 하루날 오늘은 점심을 살 테니 점심 잡수지 마시오 그거예요. 아, 그러죠. 점심을 사는데 이 인사동에 나가가지고 말이요. 저, 잣죽을 먹을까요? 쌍화탕을 먹을까요? 아이, 점심 사준다고 일건 불러내놓고 잣죽을 먹을까요? 쌍화탕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내가 점심을 사리다. 갑시다. 잣죽집에 갔어요. 그걸 먹고 났더니 앞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천원짜리 하나를 꺼내고 싹싹 펴면서 그걸 겨우 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조그만 방에 부처님 한 분 모셨는데 오늘 가서 좀 봐달라고 그거예요. 갑시다. 종로 2가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갑시다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아무 차나 타고 가지 뭘 종로 2가까지 나갈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조금 기다리라고. 전화통에 매달려서 전화를 하는데 아마도 자기 집으로 전화하는 모양이야. 들어보니까 차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꼴에 무슨 또 차까지 다 있네.

아, 여기서 그냥 잡고 가진 뭘 차를 그 번거롭게 보내라고 그러시오. 그냥 타고 갑시다. 택시를 타고 그냥 간 거예요. 하여간 이제 어딘가 갔어요. 여기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지금. 갔는데 2층에 부처님을 모셨는데 법당이 100평도 넘어요. 100평도 넘은 법당에다가 부처님을 기가 막히게 모시는 바로 길가에요. 그래 내가 그랬지.

좋게 쓰고 그랬더니, 아이, 스님, 좀 올라갑시다. 그 건물이 슈퍼마켓 길이가 30m도 더 넘는 큰 건물인데 4층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옥상에 딱 올라가더니, 스님, 이 터가 어떠세요? 보니까 한 2,000평쯤 되는 공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절 지으면 어떨까요? 아이, 절 지으면 좋지만, 땅값이 얼만데 거기다 절 짓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네 상점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4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계속 돌아다니는데 전부 일어나서 점원들이 절을 하고 막 사장님 사장님 야단이 알고 보니까 그게 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하고 댕기는 꼬락서니가 거지같이 하고 댕겨 아주. 이 세상에는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어른들도 있다 그거예요. 우린 뭔가 이 세상을 좀 뜻있게 사는 게 좋아요. 허세를 부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좋은 법문 하다가 갑자기 뭐 그 얘기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주 미안하게 됐습니다. 셋째는 해양이니 자기의 마음에 거리낀 바가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관조자성하여 자성을 관조해서 부조제약하며 악을 짓지 아니하며 수수중선이라도 비록 많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신불 집착하고 그 마음에 집착이 없고 경상염화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긍휼고비니 외로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이름이 해양이다. 오늘 참 좋은 본문 듣죠? 네. 예, 참 아주 물론 깊은 소위 선의 핵심이 되는 그런 심지 본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생활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뭐냐? 해탈향이니 해탈이란 말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해탈은 자유로 돼 대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해탈향이니 자심에 무소반연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반연한 바가 없어서 불사선불사악하여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서 자제 무해하니 자유자재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름이 해탈의 향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아침에 와서 개향 정향하지만은 자기가 외우는 이 글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심오한 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 종 칠 때 보시오. 종을 딱 치고 나서 개성을 착 읊어서 다시 종을 여운이 남을 때 땅 쳐서 다시 개성을 읽습니다. 그게 다 뭐냐? 지옥에 가 있는 중생일지라도 다 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계속 읽습니다.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아사바 하면서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까닭이 없는 행동이 없다고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데 아주 집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절에 와가지고서 계단을 올라와 보시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전부 의미가 있어요. 대개 계단이 8계단도 있고 뭐 108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7계단이 있는 가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다 있고 그래요. 3개 계단이 3개 아니니 3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전부 불법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대체 여러분 저 불국사 가보셨습니까? 불국사 가보면 이 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문 열 때 문고리를 딱 잡고 이렇게 열고 법당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까? 아이 똑바로 대답해봐요. 문고리를 딱 잡고 열고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불국사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 손 들어봐요. 상당히 가보았는데 문이 그렇게 생겼죠? 예? 여러분은 법당에 들어가도 무심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의 법당은 사방문이

0: 문고리를 잡고 물러서서 열고 들어가게 돼 있질 않아요. 딱 밀고 그냥 들어가게 돼 있지. 열고 물러서서 들어가게 돼 있지 않다 그러는 말이에요. 밀고 들어가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용맹정진에서 밀고 들어가게만 돼 있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불태전이 불태전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집을 지어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탈지견향이니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자심의 기무소반연선악하되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반연하는 바가 없으되 불가 침공 수작하고 가히 공에 빠져서 적적한 것을 지키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회신멸지하는 따위에 빠져있지 말아라. 즉수 광합다문하야 곧 널리 배우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식자본심하며 자기의 본심을 알며 달재불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입법을 요달해서 화광전무라되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되 무아무인하여 남도 없고 나도 없어서 직지보리의 진성부력함이 바로 보리에 이르러서 진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름이 해탈지견향이다. 선지시가 차향은 이 다섯 가지 향은 각자 내훈이요 각각 자기의 마음 안에서 훈습하는 것이요 막향매매하라 밖을 향해서 찾지 말아라. 누누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법은 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요 밖에서 찾지 말아라.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은 스승이 없는 분이라 그랬죠. 홀로 깨달았으되 당신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부 내놓아서 기록한 것이 팔만대장경이지 부처님이 누구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나는 이와 같이 깨달았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깨달으면 나와 같아지느니라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금여 여등으로 무상 참회하여 수무상 참회하여 이제 너희 등으로 더불어서 무상 참회를 주어서 멸삼세제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우치고 영득 삼업청정케 하리니 하여금 삼업청정을 얻게 하리니 선지시가 각수하여 각각 이 말을 따라서 일시에 도하되 일시에 이르되 그 도자는 이른다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시에 이르되 다 말하되 제자 등이 우리 모든 불자가 종전렴금념급 후염으로 종전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 죄와 금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각과 그 후염으로 이 다음에 일어날 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 미룬 지은 바 모든 것을 염념불피 우미염하고 염념이 어리석고 우매한데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우미 등 죄를 종전에 지은 바 악업 우미 등 죄를 어리석은 등 그러한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실로 다 참여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1: 네.
0: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그렇게 다 뉘우치겠노라 그 말이에요. 다 뉘우쳐서 원일시 소멸하여 원컨대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불복귀케 하시며 영영 다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제자 등이 종전렴금념급 후염으로 종전의 금념으로 후염으로 염념불피 교광 등 교광념하고 염념이 교만하고 그릇된 그런 모든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교광 등죄를 종전에 지은 바 악업 교만한 그릇된 그런 일체의 죄를 다 뉘우치고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영불복귀케 하시며 원컨

가운데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영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제자 등이 종, 전념, 금념, 그 부염으로 염렴이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물들지 않게 하며 소유 악업 질투 등절을 지 있는 바 악업 좋지 못한 그런 업 질투 등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지 소멸하 영불복귀케 하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로봇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강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정문 스님이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다비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종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에선 다비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목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계 역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변기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불교의 역할과 기술 윤리,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문 영역으로 꼽히던 법률 분야에서조차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문 AI가 인간의 고유 분야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불교계도 AI 활용과 위험성을 윤리적 법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법인 AI 시대를 해석하고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1: 조계종 연구소가 어제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AI 로봇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두 가지였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1: 첫 번째 세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스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초 불교 AI 로봇 해안스님을 개발한 임중현 동국대 교수는 환각 문제 해결과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되는 시스템을 해안스님의 특징으로 밝히면서도 수행과 포교를 돕는 방편일 뿐 실제 스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4: 특징은 이제 정직해야 된다. 불교 데이터를 우선해야 되고 불확실하면

0: 대답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게큰 문제거든요. 개별 온디바이스를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외부 전송을 최소화해야 된다.
1: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스님은 해안 스님이 나무와 바위도 진리를 설한다는 선종의 무정설법을 행하는 현대적 법구이자 훌륭한 방편이 될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2: 인간 스님이 대신할 수 없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봇들이 나가서 불교 예법의 핵심 동작을 단순히 이렇게 흉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교감의 언어로 이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1: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인간 스님이 보다 본질적인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스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가 불교 경전과 불화, 문화재 등 오랜 신앙의 산물을 무단 학습하고 복제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박형옥 박사는 과거 불화 저작권 침해 판결문을 인용해 종교성과 저작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불화 고유의 배치와 표현 구도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등록된 불화라 할지라도 생성형 AI로 다양한 상품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짚으며 AI 학습 데이터에 불교 저작물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권리 보유자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심으로 조계종이 중심이 돼 창작계와 선업계, 정부 당국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신기술 환경에 맞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미나는 AI를 견제와 대체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불교의 사상이 AI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후원 페이지를 열고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구호 모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베네수엘라는 사망자 2,300여 명, 부상자 만여 명,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모금을 통해 식량과 식수, 응급 의료물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기업, 단체 명의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강유부대를 아십니까?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36일 동안 보훈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호국도량 진관사를 찾아 전쟁 중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 도량. 고귀한 희생으로 인연 맺은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가 가슴 뭉클하게 울려 퍼집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왔던 에티오피아 강유부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파병된 지상군으로 전쟁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당시 강유부대원들이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 아리랑을 70여 년이 지나 후손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부른 겁니다.
5: 불교에서는 자비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베푼 지혜로운 용기와 참된 사랑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유합창단 어린이 여러분들이 참전 용사 영전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합창해 주신다니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4: 불교 불모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지만 이들이 마주한 한국 불교는 낯섦 대신 따뜻한 포용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추건 화청과 발화춤을 감상하며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상에 잠기며 깊은 마음 평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6: this meal experience was a deep touch.

0: ምክንያቱም የአያቶቼ ስፍራም እና ቤተክርስቲያንም ስለሆነ አሪራንግ እንደዚህ አይነት ነገሮች ለሰዎች ኤክስፔሪንስ ማግኘታቸው ጥቅም አለው ብዬ አስባለሁ።
1: 이날 참전용사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참전용사는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2: 서민 코리아나 대북 코리아 안드 시원우 레마고브니트 민요테나 짤로테나.
1: 단원들은 국가 보물인 진관사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전해듣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3: 대한민국이 K푸드, K컬처, 또 K뷰티 다 잘하지만 K불교도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배우고 보고 가시고 큰 희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불렀던 아리랑은 손주들의 목소리로 진관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영웅들을 잊지 않는 호국도량의 다짐은 세대를 넘어 보은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시대 사찰 음식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별한 연속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첫 순서로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한 정문 스님의 특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녹색 앞치마를 갖춰 입은 수강생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곳, 서울 안국동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입니다. 평소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사찰 음식 명장 정문 스님의 특별한 강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얇게 포를 뜬 오이와 인삼은 향긋한 꿀물에 재우고 장떡 반죽을 입은 달콤한 초당 옥수수는 프라이팬으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6: 유명한 스님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5: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특강에서 정문 스님이 선보인 메뉴는 인삼 야채마리와 옥수수 장떡.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제철 식재료의 음양 조화를 훌륭하게 갖춰 정문 스님이 대중강연에서 애용하는 대표적인 사찰 음식입니다. 스님은 조리대를 바쁘게 오가며 재료를 다듬는 수강생들의 손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7: 이렇게 짜리 묵닭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말겠어요 이게. 그냥 이 자체만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팽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또 들어가서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거든요.
5: 스님의 시연을 눈에 담으며 차근차근 손을 움직여보는 참가자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사찰 음식을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8: 이런 거는 새로운 방법이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잘 배운 다음에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5: 정문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사찰 음식의 뿌리에 담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 선사가 저술한 전좌 교훈을 인용하며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기쁨과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9: 첫째, 이심, 두 번째, 배심, 세 번째, 노심. 이게 여법의 조리동무인을 말씀을 드리고
5: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펼쳐진 사찰 음식 명장들의 연속 특강. 웰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조리덕목과 수행정신을 온전히 전하는 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다비는 출가자 감소와 전승자의 고령화로 도제식 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젠 종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의 마지막 순서에선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다비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2024년 전통 다비작법 보존회를 출범시킨 조계종은 학술 세미나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비 전승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도제식 전승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승가 내부의 인식 전환입니다. 다비를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출가자의 마지막 수행이자 한국 불교의 중요한 무형 유산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11: 화장의 형식이지만 종교적 의례와 의식 그리고 또 사리 수습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이제 그 다비 속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추어진 의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 유산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아직 확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0: 인식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별로 개별 전승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전수 교육과 스님 제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다비를 집전할 전문 다비팀을 구성해 전승자가 부족한 사찰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교구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전통 작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12: 이 다비 문화는 한국 불교에서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각 교구에 몇 개의 사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안은 어느 정도 자원이 확보되면 그건 어렵지 않으라고 봐요.
10: 전문가들은 국가 무형 문화유산 지정 역시 다비 전승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가 마련되면 재정 지원은 물론 사찰마다 다른 연화단의 구성 방식과 의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그동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불교 무형 유산을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10: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고 남은 이들에게도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비의 불꽃. 천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승가의 마지막 수행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오랜 세월 사찰을 지켜온 목조불상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복원과 보존 과정엔 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적 진정성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는데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 기술이 협력해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현장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지난달 30일 연구원 분석과학관에서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 이번 학술세미나는 국내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목재보존처리 분야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 2009년에 저희 보존과학센터 건립 이후에 처리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리를 그러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4: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 박수진 학예연구사는 목재유물 보존 처리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승 목재유물의 보존 처리 지원 확대와 연계 확대 등 네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6: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는 출토 목재유물뿐만 아니라 전승 목재유물, 복합재질유물,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 처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적 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14: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산 개심사 목조열의 자상과 고래하음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자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찰 목조불상 보존 처리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불상은 보존 처리의 표준 공정을 공유하면서도 유물의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사례들은 불상 보존 처리가 단순한 복원 기술을 넘어 현장의 다각적인 상황에 맞춰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보존 처리는 손의 기술, 기능이자 동시에 판단 작업이며 그 판단이 학술과 행정과 기술, 종교의 내 영역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14: 신앙의 진정성을 지켜내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려는 과학기술의 만남이 우리 성보문화재의 생명력을 더욱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주관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국대 만회관 좌선실에서 스님과 제가자 등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6박 7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도에 나선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동참 대중에게 탄지 화두를 내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함께 공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살아남는단 불퇴전의 의지로 용맹정진해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0여 참가자들은 취침 시간 제외 일주일 동안 화두를 참구하고 수불스님을 선지식으로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전사지와 머그컵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가 모교인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는 어제 동국대 총장실에서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식품공학과 76학번인 이 대표는 부처님 가피로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부처님 도량인 모교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단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대표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고 공사가 원만 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약천사 포산문도회 주관으로 봉행된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달해제에는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헌향과 헌다에 이어 삼배를 올린 사부대중은 해인대종사 생전 육성 법문을 청취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약천사 주지 성본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하며 임기 동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규제 대상이던 전통 사찰을 공존의 공원 자원으로 바라보게 된 자연공원법 개정 소식,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단 비판 속에 강행 처리된 서울시의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국가정책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자연 자원에만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문화경관 등 유무형 자원까지 포함하도록 공원 자원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사찰의 보전, 관리, 이용 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향유 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이 규제 대상을 벗어나 공존하는 공원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제 공은 후속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의결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종교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별도 재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는데요. 특히 기존 발의안이 폐기됐음에도 지원특별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에서 과정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스님은 서울시의회가 가톨릭시의회로 전락했다며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은 공식 비용 축에서 기준 총 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제의 요구와 시의회의 조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천불도 부릅니다. 천불만도사가 다 성신신명한 것이다. 아, 조영동시여 여탈 자제하니 조아용이 동시고 여탈이 자제야. 문수보현은 국외백성하고 문수와 보현은 입을 저 백구에다 걸어놓는다. 임재백사는 도체 삼천이로다. 조사 중에 용이락 한 마리 문제가 군대나 덕산 같은 그런 대우천이 설지도 도대 삼천리야. 삼천리 밖으로 등이 거꾸로 기획도 망친다.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신마일진 이마오. 어떤 사람이 일척이라 했느냐. 분파 화산 천만중하니. 화산이란 큰 산이 있어. 아주 천중만중으로 책을 뒤뜰 쌓인 그 화산을 갖다가 아주 뜰면서만 안 되지만 갈라서 두 동아리 내있다. 구사했다. 그러하니 말년 유수부지 중이로다. 천년이나 만년이나 흘러내라는 그 물이만 봄을 몰라 언제든지 사지장천으로 항상 끊지지 않고 흘러내라더라. 진조상서다. 진조상서라 하면은 조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아주 호준하다는 말. 목주고부로 제자. 목주신님이 기본이 아주 고준해서 사람을 인간한 일이 없는데 진조상서 하나만 인간했더라 이 말이야. 그런 아주 유명한 진조상서가 일일에 하루는 말이야 여 재관으로 모든 관원들로 되어버려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그 말이야 등류철 아주 좋은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올라가서 소풍하러 올라갔더라 된 수신이 한 거라. 그래 보니 그때 마침 몇 사람 그 중이 그리 지나가더라. 그랬대 그때 일관인이걸 한 관인이 말하기 뭐였냐면은 내가 총시 행각시이로다. 저 오는 그 중들이 말이야 다 행각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서왕 진조상서가 말하니 훌씨 아니라 이러고 깨일 관인이 뭐라 했냐면은 운나불시오 어째서 아니라고 말이오. 저 보니까 생각치는 게 깨일

서울 진조가 말하는 의미는 대근래야 갖췄기 오미를 말이여 여 강구한다 내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것이다 참말로 행동신 아니다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여 경계 사수에 조금 있다가 수신이 동우전이라 그 누가 앞으로 이제 또 왔거든 그런데 서맥소 상자 그 진조 상사가 문득 불길 막는 게 스님을 불렀다는 말이야. 그 중지를 보고 그러니까 신과 신계 거두매 깨그 중들이 다 머리를 들고 누가 이리 떠오르니 채를 보거든. 그러니까 진조 상사가 있던 분이 했냐면 위 중관한 옆에 이제 그 관원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불신도와 내가 아까 말하느냐 이겨 행각식 문의 행각식 스님들이 불렀는데 이제 그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스님들이 다 머리를 들고 그 채를 봤다고 말이야. 그때 그때 뭐라 하냐 진도상서가 낙제다 이것이야. 어? 저기 무슨 행각식이야 안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르는데 예? 머리를 들고 채를 본다고 말이야. 어째서 저 행각식이 아니라겠냐 하면 여기 아주 참으로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겉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그건 모르는 것이라. 이건 참으로 수정투제해서 불조우천지 기관을 갖다 완전히 이제 파악한 사람. 참으로 행상일로 안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이 아주 깊은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단판 아니로다. 판때기 민인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 땀판안이란 이것이 진조한 들어가는 것인지 예? 거기에 이제 중들한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은 참으로 미안 낮추면은 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쩐지 확천이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 이전 시인 내가 염두하고 송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설당향 불안 원선사 이제 제자 설당향 선사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여기에 송한 게 있어요. 이런 기과고 하니 말 한마디란 말이야. 과굴 떡이 떠났단 말이야. 말 한마디 쳐 하는데 법문을 하는단 말이야. 그 말이 모든 과구, 과구를 갖다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야. 아주 자유자재했단 말이야. 그러니, 천상의 출정계보다 천상 만상의 말이여 모든 정계, 완전히 자유자재하면서 대해탈을 얻었더라, 이것이라. 자자의 풍우에다, 어젯밤에 풍우가 말이여 아주 폭풍이 불고, 이뼈 폭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목절계암계보다 나무가 부러져가 있고 저 바구 앞으로 부풀려져 있더라. 이것이 앞에 부문에 대한 소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필상불라하고 필상구제이요 말이야. 오르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신라유이요 밑으로 볼 같으면 또 만드면 나눔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필상유이 부족하고 필라윤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앞에 뜻을 알 수가 있어. 또 이제 무착 자수인이나 자수총이나 하는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소원이 있어. 탈과 참기 험나증하니 북을 뺏고 말이야. 찌를 우뚱이 만든 부질단 말이야. 지금 전장 때 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이제 비유라 비유. 전장 때 싸움을 할 때 북을 뺏고 찌를 갖다 만든 뺏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험나증이여 낙지를 갖다 오지, 지음을, 시험을 보거든. 시험을 본 결자냐면은, 변장 흑두 환한경이나, 조그마한 오지, 검은, 파틀가, 이 말이야. 콩, 검은 콩. 조그만 검은 콩을 가지고, 환한경이요. 눈 동자를 바꿔주더라, 이것이요. 사람 눈 동자도 착하면 안 검어, 검은데, 게임도 진조상사 하는 것은 어쩌냐면은, 검은 오지니, 예. 콩, 검은 콩 조그만 걸 가지고, 사람 눈 동자를 바깥 빈 거 마찬가지다, 이것이라. 그, 이제, 진조상서 기원을 말하는 것이라,

청년의 진정 상서로거나 옛날에 만든 문자님이나 풍산을 많이 우찌켰다고 말이야. 상서를 서리와 만든 문에 대해서 고사를 많이 했어. 그런 때문에 어떻게 강경양화 낙약이라 양화 저 부들개에서 만든 저기 발이 꽃이 거의 처음 눈 오듯이 서리 오듯이 날아다니거든. 그런데 상서 눈에

튀어나왔습니다. 자유후백이라니 장천만님 후백이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개인후기로다 다시 후기가 있다. 진여철이라고 이제 정경원의 유명한 명칭 조사신 계셨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염을 한 게 있어. 어찌 했냐면은 진조상서가 진조상서는 어떻냐면은 수경 중의를 하고 손에는 마님이 중의 공자 공자의 해와 달을 갖다 떡 밝혔단 말이야. 진조상서가 수경 중의를 하고 손으로는 공자의 해와 달을 떡 밝히고 옆에 비로금이나 허리에는 뭘 쳤냐면은 비로자나무 법심으로 만든 군인 무상 고인을 갖다 떠 허리에 찼더라 이거죠. 저 유불 완전 기만 되죠. 그래서 불유 유자 견습이요 진조상세에 대해서는 유저 사람들이 만들면 아주 막 간대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야. 놀랬다고 말이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겐 납신이 만들어다 또한 만들이 병한 납신 아주 확철되어 왔다는 말이야. 닮아 손이 병한 납신들도 만들이 진조상사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 불견도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나?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당주의 예정불 하니 기체의 우춘이 다다랐은 말이여. 번개 그치 만드니 확 우춘이 만드니 막 청천병기 그치 무섭다 하고 말이여. 그러하니깐에 방민 빙노선 빙선호란 말이여. 바야흐로 어쩌냐면은 병조가 빙든 말이여. 새가 저 갈대밭에서 사는 걸 갖다 매겼다 이거죠. 빙든 새가 갈대밭에서 사는 건 안 갔다 이거든. 그 진조상 사는 것은 아주 많은 유승빈이지 말이야. 천지 진도하고 만물 갖다 어떻게 위약한 그런 아주 대기틀더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 뜻이 어느 것입니까?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상 백로가 독종이더라. 한 쌍음 안에 백로가 흰 해오리가 여반이었더라 이것이. 이걸 알면은 앞에 말하자면 진조 법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진여철은 말이야. 진여철 선사의 염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조동정매 유명한 천동빈지고불 천동빈지고불이 여하튼 염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진조상서가 말이야. 진조상서가 당민백인만이 당민 당자가 만드니 아주 사람 아주 화정이 되었더란 말이야. 화정. 화정대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하니 그렇지만 어쩌면은 만 장로는 일정구직이라 장로는 천동각 자기를 말한 것이라 나는 어떻게 조금도 세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진도상서가 참으로 그런 고준한 그 저게 기원을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천원 납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못 세긴다 이 말이야. 그게 천동각이 하는 말이라.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한 말 하겠어. 작전심으로다 도적을 짓는 사람이 많이 마음이 허해. 도적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뒤떨며 제친다 이 말이야. 마음이 허해가지고 묘지백이라고 또 인계주의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서 또 유망이 있다 말이야. 묘지백이 상당해. 상당해가지고 그 처하고 진조상서 이 법문을 또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맹맥이요. 이 진조 상서 법문한 이것은 말이요. 부처 조사 민맥이다, 민맥. 부처와 조사 민맥이단 말이요. 아주 뜻이 참 짙은 데 있는데, 보통이지 만든 짙은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 민맥이다. 그런 동시에, 열성을 감추로다. 열성만, 모든 성인인 것 말이요. 모든 조사들을 감추어. 우리 나빈들 갖다가, 학인들 갖다가 딸려하는 말이요. 아주 재뭉치 말이요. 무시방만이더라. 그런데 이성왕조하고 그 기원 만드니 별을 갖다 옮기고 저 뚝치선을 갖다가 만드니 바꿔준단 말이야. 진조상서가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는 때에 오천지가 막 집에 뛴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천 위주로다 천지를 갖다가 막짱 다시려 온 어떻게 천상 천하를 갖다가 삼천 대진세계를 갖다가 손에 한 손에 껌지고 말이야. 나왔다 그랬다 자유자재를 마음대로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진조상선은 진조상선한 사람은 말 부류 후왕자지제요. 오직 말하자면은 임금을 갖다가 또 천자를 갖다가 또 도와가지고 천자를 갖다 쓰는 말이. 그런 큰 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 납승의 정문 아니라 또한 뭐 안 되면 납승의 말이야. 정문 저 임하고 정자하고 정상하고 있는 그런 정문 안을 같이 쓰더라 이 말이야. 아주 행상 안을 갖다가 같이 쓰더라 이 말이야. 아주 뭐 안 되면 이제 말하는 것은 진조 본문이 보통 볼 때는 아주 추상적으로 볼 때는 별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참말로 굴조 맥맥인 동시에 말이야. 이것은 천상천하의 말이야. 가장 깊은 더 짚고 더 고등하고 한 그런 법문이 없다는 그런 어찌 칭찬이야. 그러면은 말이야. 한지 진조상서 낙처마. 그러면은 진조상서 낙처 나느냐 이것이야. 이 묘지박승사 한 소리라.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은 아웨이 타비에 거위, 거위 말이야. 거위, 거위라고 안 있어. 거위 왕이 태주, 저들을 갖다가 만든 분별을 한다. 분별을 하는데, 어쩌냐면은, 소비 안 미어, 저, 어떻게, 오리나 그런 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조상서 법문한 것은, 아왕 타주하는, 이런 아주 참으로 맞으면은, 천상천하의 가장 고준한 법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거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금생 여수하고, 금은 어떻게 여수에서 나고 말이야. 옥출공개에다 혹은 저 공간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대강 다 됐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진조상서 진조상서 말이야. 대기대용 이것은 실제 대기대용이거든. 그 대기대용은 내분정적이요. 우선 우리가 만들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번개가 어떻게 막 천하를 두드린다고 말이야. 예분정적이야. 그러니까나 어쩌냐면은 산봉 헤아리라 산이 무지고만이 바다가 뒤집어지고만이 바다가 말짱만 공화되어 있다 이거죠. 진조상과 예우치 범문한 게 그 이제 주의한 소리라. 그러니 어쩌냐면은 늠름이 피니 말 신이가 참으로 그 늠름한 그 어떤 싱그러운 그 위험이 말이야. 초출 천고다. 참으로 천고에 초출해서 그 일 이상 만드는 참말로 더 짚고 말이야. 더 어떤 초출한 그런 범위 없더라. 수연이나 비록 그러하지만은 어쩌냐면은 오장신만이 말이야. 진조상서 오장과 신만 말이야. 오장육부가 다 각피 수신으로 간파여 두 몇 사람 중한테 말이야. 전부 오장육부 다 내리더라고 말이야. 다 간파해서 한쪽으로 볼 때는 진조상서 그 천막 법문이 말이야. 천상천하에 가장 둘도 없는 그 무서운 법문 같고, 누가 어떻게 비유할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법문을 했지만은, 사실에서 어쩌냐면은, 진조상서 5장 6부가 말이야. 날짱도 어쩐지 그만, 그 중들한테 전부 다 드러내기가 있고, 전부 5장 6부가 전부 중들 손에 다 붙잡혔단 말이야. 결국은 진조 죽은 사람 누구 죽었냐 하면은, 진조상서만 죽고 말했다. 그와 그렇게 만든 참말로 고준한 법문, 그런 것이 좋은 법문, 이런 식인데, 다 그렇게 칭찬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근데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만은, 진조상서를 알 수 있는 것이라. 오당육부가 맞짱다만, 그 중들한테 전부 다 이제 참말로 이제 간파가 되는 동시에 전부 다 한번 다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백세지하에, 저, 천주만고 백세 밑에 말이야. 지금 구체장하고 말이야. 각비 조인께서요, 도에 어찌 되냐면은, 뒷사람들한테 위선거려야 되겠단 말이오. 오늘 나도 그 위거든. 사실 보면만 보잘 것 없단 말이오. 진조진족하지만은, 이르신다. 그렇게 치기를 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진조상사 도를, 그 중들한테 오장족과 다 드러내기인 동시에 오장족도 하면 안 되는 것만 금지 있단 말이오. 그러고 생명이 없다고 말이오. 그러고 뒷사람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나? 그러니, 이 법문은 진조상서가 거룩한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사실 이 진조상서가 말이야. 그 중들 앞에 상시지임을 한 거, 참 중들 앞에 거꾸로 죽은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법문을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는가? 이 말이야. 이 뜻을 알겠어? 유이기제 천일이하고, 이기하실 때는 만든 이기를 더하고, 풀풍유처야풍이라,
풍류 없는 것이 참으로 풍류인 것이라 말이야.

기시변도 하고 일어날 때 문득 거꾸린다. 도시변기하니 거꾸러질 때 문득 또 일어난다. 기도 동시오. 일어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동시라. 기도 분리비로다. 거꾸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서들 못해. 동상문 하는 유자가 아니라 조동. 조동종을 나서는 막 그만하면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제야 서는 미몽견제로다. 인제와서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해마 알렸는가? 일구감마에 한자루지 큰 칼 밑에서는 유분신지하고 분신 몸을 나누는 어쩐지 뜻이 있고, 여기 출신지기로다. 또한 출신하는 말 그런 어쩐지 깃털이 있다. 풍열이 인제 정리하면 풍열입니다. 인 연법화여 진원도가 시리차에 연법화는 풍열심의 제자예요. 진원도도 풍열심의 제자라고요. 그 두 제자가 시리파가 있을 때 해리문은 풍열이 묻기를 뭘 물었냐 하면은, 자마생이 시 세존 불설설이며 가서 풍무고, 어떤 것이 말이여 세존이 설하지 아니하고 설하고 가색이 듣지 아니하고 듣는 도냐 이리 물었어. 그러니까 진유 진원도가 말하기를 갖다가 발주가 수상제하니 비둘기란 말이야. 비둘기가 나무에서 운다. 이제 나서 나사리로다.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저기 콩밭에 있단 말이야. 산밭에 있단 말이야. 그리 이제 진원도가 대답한 소리야. 해리운 이제 분열 스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말하겠냐면은, 이제 다작 치복 작심마오, 네가 말이야 아주 어느 수원 말이야 직대는 복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까지 말했다 이것이야. 그러니 하군 최고원고 어째서 고인을 법문을 갖다가 참고를 하지 않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그 대답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진원도 대답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위연법화 수상성현승한테 묻기를 말하냐면은, 이는 자마생,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깨 해리군 예미운 그래서 수상성현승한테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용양보로 하니 도용 동작하는 것이 고로에 빛난다. 빛나진다. 그러하니 불타 초행이로다. 초행지 저 열등한 하열한 그런 짓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하니 혜리군 혜리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물간 연법파하오. 네가 어째서 연법파하오. 하안 대답하는 것 같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진원도 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풍요를 뜻은 연법하는 진원들은 대답을 잘 못했고, 또 연법하면 대답을 잘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어째서 그 연법파 하안을 갖다가 너는 모르냐 이거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 밖에 표현되는 얼굴로 봐서는 말이요, 풍요를 뜻도 모르고 연법과 진법
진원도 뜻도 모른다. 그럼 이 뜻이 평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럼 여 대신에 한마디 하였는데, 매년이 참 설날이여, 미망, 받고 어두운 것이 말해서 상처만다는 말이야. 서로 이제 교대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한 살아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틀. 그 앞에 이제 그 세 분이 수작한 그 기틀이란 것은 때문에는 매미상 참한 없이 살아기여. 살아기인데, 대인경기는 모행지로다. 그런 매미상 참하는 것은 살아기 말이야. 그건 대기대요. 그 대인의 기틀이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냐면은, 문수보행 같은 이나 홍진도 할 수 있까? 그 이외에는 다 모른다. 그 뒤에, 이제 정통원에는 그 대해성자, 운문고선사입니다. 운문고가 상당히 그 처음, 운문고선사가 상당법문을 내면서 이 법문을 갖다 들고 이제 비판한다. 이게 어떻게 이제 비판을 했냐면은, 산심이 당시에 대자신 말씀이요. 내가 당시에 말이야. 약견 자, 노함 이마도는, 만약 내가 풍이 예리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봤더라면 말이야. 당신이 그때 옆에서 봤더라면, 심불 일내나 짚은 큰 부딪히라는 포가 말이야. 일심매각해서 말이야. 한참 붙었지 마. 저 짚은데 막, 그래 파묻어 삐나고 말이야. 풍이 예리 갔다가, 파묻어 삐리고, 갱, 겨루, 종상, 닦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풍예를 갖다가 그 구디에만 밥 먹고 말 것이 아니라 큰 황소를 갖다가 한 마리 굽고 와있고 그 모양들 작두자가 발라붙는 말이야. 영화도 두둑끼리게. 그래 해놓고 각수방 직목출 일도 해야 할 수 있다. 도저히 어째 해야 되냐면은 그 풍열이 아니라고 말이야. 공격한 직목 진원두를 갖다가 위해서 진원두를 갖다가 한층 더 높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풍열이 법문 묻는데, 진원두 대답한 건 아주 틀렸다고. 풍열은 그리 말했고. 그 연법을 갖다가 저기 인정을 했거든. 그 대신 또 반대요. 그 당시 내가 봤더라면, 그 풍열 스님을 갖다가 말이야. 구디 갖다가 막 큰 집은 구디에 끌어 묶고, 큰 황소를 먹고, 그거 했다. 어떻게 몰아가서 잡히나 봐야 그래 놓고서는 풍열이 아니라고 한 말이요. 그 진원두, 진공을 갖다가 한층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어. 산승의 연화도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대신 하는 말씀이야. 차, 불씨, 억강, 부행이. 내가 이번에 강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누르고 말이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풍열 스님이 연법판을 짓게 올리고, 진원두를 갖다가 또 눌리길거든. 그걸 갖다가 내가 반대해가지고, 강한 사람을 갖다가 눌리고, 약한 사람을 짓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시에, 두참 차례, 함부로만 이전에 내가 또, 이를 갖다가 평화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쩔 수 있는가? 약식득, 만약 말이야, 반류수상계 하니, 이제 마사는, 비들치가 나무에서 운이 말이야, 뜻이 저, 어떤지, 공밭에, 산밭에만 있다는 거. 그 뜻을 알면은, 그 이제 진원두가 한 소리야, 대만지라면. 그 뜻을 알 때, 바로 알 같으면은, 역식득, 동영양고로 불타초인이, 연구파가 한테 대답한 말이야. 동작하는 데 이천 치가 아무튼 고로, 고불 고절 아웃인지 참말 행한 말이야. 그는 고로를 갖다 좀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등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대신 하신 말씀은 사실에 있으면 바로 알고 보면은 연구파가 말한 동영양고로, 불타 초연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제 앞에 진원두가 말한 말이야. 밝은 수상기 아니, 이제 마사리약 하는 거 말이요. 내가 뜻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자 양견어가 이 이제 두 가지 법문이 말이야. 시 이래야 시 이래야. 그럼 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야. 대신 평안하고 지금 자기가 또 묻는 소리라. 약도 시 이리면 만약에 뜻이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 하면은 풍열이 심하 풍열이 심 어째서 지금 연법하고 다음은 연법하 도용양고를 이 법문만 인정하고 말이야. 각 불국 말이야. 진원도 발수상이라는 거 진원도만 이 법문을 갖다가 부전할 뿐이야 이것이요. 만약 뜻이 같다면 약도 시기 있네. 만화만 그 뜻이 다르다. 또 이런 거 말이야. 그러면 어쩌냐면은, 막 카노여 고목제비하고, 저것들이 날아다니는 말이야. 안개는 보고, 외로운 것들이 따오야하고 같이 날아다니는 말이야. 유수농공 장천진 세로다. 유수, 클레드라는 물은 말이야. 지푸른 마음 장천, 구마의 장천부터 하늘부터 봤다고 말이야. 그래, 참하라. 잘 참고해보라. 여다의 집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나? 이것도 내 한 말 하는데 널 성하여 이슬의 달 별 무자 가이라 났어. 널 성하여 설송조로다 눈이 많이 왔는데 전원부에 눈이 대피가 또 이게 구름이 꽉 끼는데 만드며 그 속에 큰 바오가 쏟아가 있더라. 이것이. 내가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법문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총결을 하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하고 말이요. 운문도 하니, 운문 늙은이라. 인마 염노하니, 이렇게 만드는 자기 혼자 비판을 했거든. 법문을 했다. 그러하니, 비단, 내가 고인이요, 운문진 대신이니, 이런, 우퉁지 비판을 한 것은 말이야. 비단 말이야. 내가 고인이야. 그 앞에 제부의 뜻을 갖다가, 내가 살펴봤단 말이야. 제부의 뜻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를 뿐만 아니라, 영내 합진 천나무다. 또한 어쩌냐면, 천나무를 파멀게 했단 말이야. 대신 법문을 한 것을 사실 보면은, 그게 어째서 그러냐? 수부지, 모름지기 모른다고 말이야. 대회가 모른다고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진원두는 말이야. 진원두는 탑상 수미정세예요. 수미고제예요. 풍열이 알았단 말이야. 부정한 말이야. 그 진원두는 사슬에서 참 높이 수미자 꼭대기 걸쭉히 쳐져있다고, 지켜있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연법하는 말이야. 또 풍열이 칭찬한 그 연법하는 수입 대신자다. 우쯤 밀어가지고 차츰 푼 말이야. 바다 속에 밀어 엮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법문이 삼바인데 낙장동 철이야 했거든. 천문이라는 영, 저기 풍열이 진원도를 갖다가 부정하고 또 연법하를 갖다 칭찬했는데 대세는 말이요. 진원두를 긍정하고, 영국발을 또 이제 부정했거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풍열을 갖다가, 드디어 어떤 집이 어떤 이마 묻어삐르고 말이요. 황소를 갖다가 어떤 구에 뭐라 어떻게 저, 밟았어 말이요. 아주 뭐 지삐라겠다. 지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혹언을 했거든. 그래, 나는 또 여기 또 완전히 저, 저, 지삐치 사는 소리거든. 예. 대리가 그래 한 것은, 풍열의 뜻도 모를 뿐 아니라, 또한 천하 사람을 다 눈을 멀게 했단 말이야. 그게 어쩌고 그러냐고 말이야. 풍열이 아니라 간 그 진원들 말이야. 사용했어서 그 뜻이, 풍열의 뜻이, 진원들을 갖다 쳐. 숨자 꼭대기 높이 직결인 것이고, 풍열이 칭찬한 말이야. 연구파는 사실 저 대바다 치푼데 어쩐지 미리 쳐요. 두꺼를 만들 뿐인가. 그와 마찬가지다, 이거. 그와 세가지고 뜻이 이제 말던가, 같이 이제 막, 가리가리 말하면 안 틀리란 말이야. 저는 무슨 안개가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한 건 완전히 통해가 있어.
이 통함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런데 호황금 내에 인식하고 이제 오는데 무인변득이여 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것이다. 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자, 이 책에 맞게 심하초 이 1착자 이 법문이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극빈유 유나가 말이요. 이전에 흥화신 제자의 극빈유나가 있었어. 극빈유나가 있었는데 흥화신 극빈유나가 뭐 법문을 물었단 말이요. 깨끗이 무슨 법문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는데 극빈유 흥화신님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벌전출원이야. 벌금 묻기 돈을 받아가지고 대중 고향을 쓰고 말이오. 어떻게 옷을 뺏기 하면 쫓아내겠단 말이오. 그것이 유명한 무슨지 극빈, 그, 벌전 출원한 법문인데, 근데 이 법문을 알기가 참 어려워. 겉으로 봤을지 모르겠냐.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인재의 무슨지 큰법 묻기 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불 보조 고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자, 깨치에 말지, 깨치에는 뭘다. 그러니 마침 올 삼도에 있는 후툰이 용마에 가용매 해가 있고, 용맹정민 하는 가운데에 다 용맹률 더 해가 있고, 이런 뜻을 갖다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이오.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말장도 되지만, 박도동군이요. 박도동군 뿐 아니야. 이전 고인이 장하는 말이거든. 공부한다, 수도한다고 수도로 하시면서, 만약 돌을 닦지 않고 흥뜨는 허둥일관 한다면, 허둥세를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루지 천만 명을 죽이더라 해도 인과도 없고 죄도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올 기회를 얻든지 공부를 전혀 해가 있고 이런 법문을 갖다 얻더니 다 확실히 다 알기 말이야. 이렇게 노력해야 돼.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법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널리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0: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이고요. 또 벚꽃 보존의 상임이사이자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0: 아, 김혜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스님.
0: 저희가 이미 네. 그 전에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스님. 저희가 2024년도 그 광화문 선명상대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핫한 스님들로만 구성된 우리 비텐스 멤버셨죠, 스님.
0: 네. 비텐스 얘기하면 네. 아직도 제가 아, 예. 네. 여러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
1: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또 무대 연출도 하고 네, 안무를 했어서 그때 스님 처음 뵙고 또 이렇게 네. 인연되어서 스님 초청해 주셔서 예.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우리 10분의 스님들 네. 모임이 비텐스 아, 네. 공연에서 안무 담당해 주시고 네. 저희도 춤 교정해 주시고 네. 그때 진짜 많이 애쓰셨죠. 아유,
1: 그때 너무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예. 있었죠, 스님.
0: 그래서 정말 예. 오랜만에 뵀죠.
1: 네.
0: 예, 이렇게라도 역 가피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스님.
0: 우리 김혜진 대표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1: 네.
0: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10대 때 절에서 처음으로 이 벚고를 만나게 되었고요. 20대 때는 저기 울진의 용궁사라는 절에서 효성스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북가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효성스님께서는 이렇게 고구려 소리 또 이렇게 벚고 전통 벚고를 하시는 계승자셨는데요.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벚고를 또 전통 북을 배우게 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0: 야, 네. 아니 그 수많은 뭐 악기들 중에서도 네. 벚고가 스님들이 이렇게 북치는 두드리는 거잖아요.
1: 네네.
0: 불전 사물 중에 네. 뭐 범종, 운판, 목어, 그다음에 벚고.
1: 네.
0: 아니 벚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연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스님께서는 북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계승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스님께 갔을 때는 연불박을 먼저 배웠거든요. 배우기는 연불박을 먼저 배웠는데 북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대사물이잖아요. 절에는 누각에 보면 그렇게 대사물이 있고 소사물로는 또 이렇게 목탁이 있고 죽비가 있는 것처럼 대사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전수를 받게 되었고 또 지금 그렇게 계승을 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늦었지만 이렇게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 그 한국음악과에 지금 입학을 해서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통 벚고와 이런 현대 이 국악 체계에 맞도록 이렇게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라고 했는데
1: 네.
0: 벚고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1: 벚고의 매력은 우선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다른 악기를 쳤을 때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잖아요. 사실 저는 벚고를 치려고 딱 하면 벚고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벚고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멍멍멍멍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순간 북을 치다 보면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주위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0: 이야.
1: 그런 무슨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났을 때 북을 치면 북도 화를 내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북도 참 부드럽게 나오고요. 북에게 말하는 소리를 또 그대로 전달을 하지만 뒤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어느 분이 마음이 힘드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또 북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네. 그게 바로 법고다.
1: 네.
0: 그리고 법고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오시면서
1: 네.
0: 이 법고에 우리 불교 대승보살행의 핵심인 십바라밀이 담겨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스님. 법고를 이렇게 처음 보시면은 그 스님들의 화려한 동작에 먼저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동작이 아니에요.
0: 오.
1: 네, 그래서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이라는 것을 보면은 법고의 여러 동작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법고의 여러 동작들, 왜 저희가 팔도 피고 말에도 내려보고 그 상나비, 하나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십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10가지 수행 덕목으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완성된 수행 체계입니다.
0: 오.
1: 그래서 저는 이 십바라밀의 그 수행 법고의 수행 근거 로 삼아서 이 동작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오.
1: 그동안 이렇게 스님들께서 구전 심수로만 내려와 오고 있잖아요.
0: 입으로만.
1: 그렇죠.
0: 입으로만.
1: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이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좀 부족 했습니다.
0: 그냥 어른이 네. 그렇게 하라니까
1: 네.
0: 했지.
1: 위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이었었는데 이런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의 그 동작 원리와 십바라밀의 수행 덕목을 연결함으로써 이런 법고가 그냥 타악이 아니라 저 온몸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라 보고 있고요.
0: 그래서 법고는 수행이다.
1: 그렇죠.
0: 이야,
1: 그래서
0: 멋있다.
1: 그렇게 수행 체계로 정립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그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네. 분이
1: 네.
0: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럼을 북이라든가 드럼을
1: 네.
0: 널리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북을 치면서 혹은 드럼을 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분노가 사라지는 게 확연하게 심리학적으로 네. 증명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법고를 치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뭔가 마음이 수행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실제로 어떤 그런 매력이나 힘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지금 아까 그분이 느끼셨던 그 느낌을 저도 또한 학생들을 가리키고 많은 지금 일반인들을 가리키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안정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논문에서도 이게 발표가

0: 된 건데요.
1: 오, 실제로 발표가
0: 네, 그게
1: 됐어요?
0: 뭐냐면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심장 박동 소리가
1: 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주파수가 같다고 해요.
1: 주파수가
0: 네.
1: 같대요.
0: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옆에 이렇게 놓고 북을 쳐도 아이들은 자요.
1: 이야.
0: 이건 제가 또 실험을 해봤죠.
1: 여러분, 아기가 잠을 안 자면
0: 북을 쳐주세요.
1: 북을 칠합니다.
0: 그렇게 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 예.
0: 북을 쳐도 자고 있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1: 심장
0: 네.
1: 박동하고 주파수가 같다.
0: 같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네.
1: 신기하다.
0: 그래서 아마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법고는 수행이다. 아,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법고를 수행으로 삼아서 이 법고를 정진하고 계시는 김혜진 대표님의 법고치는 실제 영상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0: 네, 스님.

0: 예, 잘 봤습니다.
1: 네.
0: 저 7분
1: 네,
0: 안에 우리
1: 7번입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이 계시는 거죠?
1: 사실 저기에는 제가
0: 아,
1: 없습니다.
0: 그렇구나. 한참을 봤어요.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눈이 안
1: 네,
0: 좋은가?
1: 모두 스님들로 결성된 우리 비텐스 스님들처럼
0: 그렇구나.
1: 네,
0: 그 뒤에서 이제 무대에
1: 네,
0: 이제 이렇게
1: 제가
0: 작업하시고,
1: 총감독을
0: 예.
1: 하고요. 또
0: 아,
1: 이렇게
0: 감독을 하신 거구나. 벚꽃 공연 감독.
1: 감독을
0: 그러시군요.
1: 하고 또 제가 직접 전수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스님들께서 올라가셔서 저렇게 단체로 합주로 또 이렇게 법문을 설법하신 장면입니다.
0: 야, 대표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네.
0: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대표님이 직접 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0: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였던
1: 네.
0: 어떻게 보면 절 안에만 있었던 이 법고를 이렇게 세상 밖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많은 불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시간대에 새벽이나 또 저녁에 예불 시간에 가지 않으면 그 북소리를 오,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들을 기회가 없죠.
1: 네, 딱 그 시간에만 하고 또 모든 사찰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자분들이 누각에는 벚꽃은 보고 있지만 그 산물은 다 보고 있지만 연주하는 자체 그 설법을 듣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법을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좀 이 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밖으로 좀 나와야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0: 이야, 이 소중한 법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1: 네. 이렇게
0: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 네.
0: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법이 아닌 어떤 우리 법고의 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부처님 법과 또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참으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1: 네.
0: 우리 정통국악예술교육협회를 통해서
1: 네.
0: 법고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 건지 또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국악을 하고 싶으나 뭐 결혼이나 뭐 취업, 생계에 또 이런 걸로 국악에 꿈을 접었던 분들이 만나서 공연을 이렇게 하던 중에 또 자연스럽게 설립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0: 다, 저 사진 네. 딱 나오네요. 네. 교육생들인가요?
1: 이제 교육생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0: 야.
1: 그래서 조금 군부대나 이게 이게 취약계층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로 또 이렇게 기쁨을 전달을 해드리러 가고 또 공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어르신들께 기저귀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봉사도 하고 이번에도 이번 일곱 벚고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신 동국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좀 하시고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짓고 계시네요.
1: 네. 받은 걸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요.
0: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아유,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 이 법고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 법고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악보도 있고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그 체계된 생활을 이렇게 그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선은 떠나서 벚꽃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승에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승의 체계화 이런 그런 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위에서 그냥 입으로 그렇죠. 전해지던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 그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우선은 저 역시도 스님께 배웠는데 스님께 옛날 전통 방식으로 구전심수죠. 이렇게 배웠는데 어깨너머로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배웠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봐야지만 알고 정확히 문건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믿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면 또 이런 거야? 이게 어떤
0: 일주일
1: 게
0: 일주일 전에 다르고 일주일 후에 또 다르고
1: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루면은 벌써
0: 스승님은 왜 그러신 건데요?
1: 네, 그 항상 여쭤봤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니고 좀 체계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법고의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또 스님께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정립을 해서 맥이 끊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0: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소개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그것을 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1: 그냥 돕는 역할이죠.
0: 돕는 역할. 아유, 겸손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화하, 함께 울리는 마음. 화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화합입니다. 이 화합은 이번에 이제 키워드로 선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스님들과 벚고 일곱 벚고의 합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벚고를 치고 있지만 그 외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불교 그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정말 각기 다른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행의 방법도 다를 것이고 약간의 계율도 다르고 그럼 좀 다르잖아요. 무슨 방법이나 공부하시는 길이 다른데 이 북소리 하나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게 다 화합된 모습을 보고 아, 소리 하나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구나. 이 북소리 하나로 다 모였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제자시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합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0: 화합. 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고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화합. 아, 좋다. 네. 그러면 수많은 스님들이, 네, 일곱 분의 스님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북을 두드리잖아요.
1: 그렇죠.
0: 법고를 두드릴 때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 좀 부탁드려요.
1: 핵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화합과 합주와 이것은 다 지금 말씀하듯이 누구 하나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또 늦춰줘서도 안 되고, 그 어느 정점을 만나야 또 이게 합주가 되고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저는 자비심이라는 새 단어가 떠올리곤 하는데요.
0: 자비심.
1: 네.
0: 가장 중요한 거죠.
1: 네.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또 알려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북소리에 녹아서 그 화합에 된 것이 합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단체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설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법고를 통해서 자비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1: 네.
0: 야, 참 법고가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1: 네.
0: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화합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또 혹시 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기쁨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화합의 순간, 기쁨의 순간. 네. 제가 사실 요번에 연등회에서.
0: 연등회? 네. 얼마 전에?
1: 네, 얼마 전에 했던 연등회에서 대동 한마당에 이 일곱 분의 스님들이 올라가셨어요.
0: 저 봤어요.
1: 네, 보셨어요?
0: 제 사회 봤잖아요.
1: 아, 네네네. 저는 그 순간이 기쁨과 환희와 모든 게 특별한 순간을 제가 맞이를 했는데요. 아까 이렇게 영상에 스님들이 북을 치셨던 곳은 실내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곳에서는 모든 안내 방송이 나가잖아요. 지금 잠시 전화기를 꺼두시고 뭐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북을 연주를 해요.
0: 예.
1: 그러면 정말 적막하겠죠.
0: 조용.
1: 네. 그런데 요번에 연등의 대동 한마당은 어디서 했냐면 종각 사거리에서 했어요. 근데 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계시는데 북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사실
0: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 이거는 뭐 1,500명 게임도 안 되는 숫자죠. 너무 많은
0: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해요?
1: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사실 스님들한테는 지휘자잖아요. 뒤에서 이제 스님들은 벚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0: 그렇죠. 무대 총감독이시잖아요.
1: 네, 인이어를 끼고 계시거든요. 제가 숫자를 좀 불러드려야 이제 합주가 또 무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인이어를 하나씩 다 채워드리고 인이어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장치이고요. 또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조용히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드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0: 너무 조용해서.
1: 그 정도로 조용해서 누가 조용해라고 한 적도 없고 안내 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아무 그런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한타가 딱 울리는 순간 정막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0: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에 집중하면서.
1: 네.
0: 야.
1: 그래서 이게 이 찰나의 순간이 벚꽃 소리 하나로 이렇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닐까?
0: 이야.
1: 저는 선명상 그러면 사실 뭐 가부좌 들고 이렇게 그렇죠. 앉아서 눈을 감고 이런 게 선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찰나에 모두가 집중을 해서 저기 한 곳만을 귀와 눈이 마음이 모두 빼앗겼다는 건 그게 선명상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0: 그때가 바로 20중

0: 머리가 머리. 네. 아, 이것이 선명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낸 어떤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제가 아는 그 선명상은

0: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하고 또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 여운이 남았을 때그 머무르는 그 과정이 선명사항의 본질과 이렇게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행 그러면 스님들만 할것 같고 뭐 도인들이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수행법을 벚꽃의 소리에 얹어서 이렇게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아까 그 공연에서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연결고리를 좀 제가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진심으로 참으로 필요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벚꽃 공연을 통해서 무대 총괄 감독을 맡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벚꽃 또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무대를 감독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가 있다면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지금 벚꽃을 연주도 하고 뭐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뭐 무대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사실 저희가 인터넷 매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공연을 보러 가야지 하면 이렇게 찾아봐서 갈수 있잖아요. 그 가는 이유는 뭐죠? 제가 행복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1: 행복.
0: 그래서 그런 무대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조금은 모자르더라도, 조금은 실수가 있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느 분에게는 할머니고, 어느 분에게는 엄마고, 어느 분은 그냥, 내가 아는 아저씨야, 아줌마야, 학생이야, 할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무대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는 희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는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가장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무대. 대표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10분의 스님들이 그때 선명상 법회 때 빅텐스라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어느 스님이 내 나이 50대 가지고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수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출 때좀 틀렸어요. 오른손 해야 되는데 왼손
0: 왼손하고
1: 들고 막
0: 쉬고.
1: 들리고 했는데 그걸 보신 우리 불자님들이 틀린 것도 못 느꼈지만 그냥 틀렸어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엽고 재밌었대요. 그냥 행복했대요.
0: 저도 후기를 또 많이 들었었는데요.
1: 예.
0: 어떤 스님께서는 총님에 계셔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또안 된다고 그러시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안 된다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법하게 팔을 올리는 동작까지만 하셨잖아요. 그 후기는 정말 여법하다. 불자님들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죠.
1: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상적인 무대가 좀 틀리면 어떠냐, 조금 어긋나면 어떠냐,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0: 그렇죠.
1: 어우러지는 무대가 최고의 무대 아니겠냐. 진심으로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스님.
1: 그런 무대가 더욱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0: 스님.
1: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히히, 울림의 세상으로. 저게 초성 퀴즈거든요.
0: 히히라고 하신 거 아니죠, 스님?
1: 히히라고도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몰라가지고. 아니,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무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헤.
0: 히히랑 헤헤랑 뭐가 다르죠, 스님?
1: 혹은 포호. 네. 울림을 세상으로. 네. 그래서 저는 히히가 그냥 웃음을 뜻하는 거 아닐까.
0: 네, 그럼 이렇게 했죠.
1: 그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네.

0: 네, 답은 회양입니다.
1: 회양.
0: 네.
1: 아, 왠지 회양일 것도 같았는데, 아, 난 그래도 히히로 미국 왔죠. 비록 틀렸지만, 아, 회양.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양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께 뭐 설법이나 뭐 이런 법문으로 배우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북소리로 이 설법하는 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설법하는 방법도 배웠고 해서 스님께 받은 그 자그마한 제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뜻해서 회향이라고 해봤습니다.
1: 널리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걸
0: 네.
1: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0: 네.
1: 회향.
0: 네.
1: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0: 네.
1: 지금까지 대표님과 법고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표님에게 법고는 어떤 존재입니까?
0: 법고는 저에게는 법구입니다.
1: 법구.
0: 네.
1: 자세한 설명 좀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이게 사실은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울림으로 모든 생명을 깨우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가슴 깊게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고는 제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의 법구라고 생각을 하고
1: 법구.
0: 있어서, 네.
1: 법구는 이제 쉽게 풀이하면 법의 도구란 뜻이거든요.
0: 그렇죠.
1: 법의 도구,
0: 네.
1: 법구. 아, 대표님에게 법구란 널리 중생들에게
0: 네.
1: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0: 그렇죠.
1: 법의 도구다.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법구가 곧 수행입니다라는
0: 네.
1: 그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대답이 되겠네요.
0: 네, 선생님.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법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실 텐데,
0: 네.
1: 이 법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0: 지금 사실 사라져가는 이런 법고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바래건대 전국 사찰마다 아침 저녁으로 좀이 벚꽃 소리가 울려주시면서 스님들의 설법을, 사실 이제 뭐 스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벚꽃은 있으나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서 못 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지금 강원에 가야지 그런 큰 법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도 그 선배 스님들께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처럼, 근데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인이지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움을 좀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회향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께서 좀 많이 배우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법고의 소리로 깨우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울림이 또 많은 생명들에게 자비와 또 위로와 이런 감동을 좀 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고의 뜻, 그런 수행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오랫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1: 혹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은 법고 다칠줄 아는 거 아닌가?
0: 아, 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이 법고를 제대로 배우려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0: 네.
1: 송광사, 뭐 범어사 같이
0: 네.
1: 큰 절에 가야 이제 법고를 배울 수가
0: 네.
1: 있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스님들이 계세요. 그죠?
0: 맞습니다.
1: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큰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셔서 네. 법고를 미처 못 배우신 스님들이 있는데 네.

0: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해인사나 네. 송광사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처 못 배우셨지만 네. 지금이라도 법고를 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그렇죠. 스님이나 혹은 재가 신도들에게 네. 또 법고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전수를 해주는, 네. 전달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스님.
0: 저도 배우고 싶은데 네. 제 친한 스님이 법고를 잘 쳐요.
1: 그렇죠, 누군지
0: 아시죠? 그래서 저도.

0: 그 친구한테 배울게요.
1: 네, 그러시면 네,
0: 웃자가 안 되시고요. 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 가득한 법고 네.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스님.
0: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토크쇼 가피의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혜진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울림입니다, 스님.
0: 울림! 네. 이야, 딱 떨어지네요.
1: 그 부처님의 가피는 뭐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벚꽃 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움직이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벚꽃을 만나고 스님께 벚꽃을 배우고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는 이 과정,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가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0: 이야, 가피는 울림이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 법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대로가 가피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법고의 아름다운 울림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발언해 봅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삼국 유사에는요, 신라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부잣집에 다시 태어나 재상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재상이 된 김대성은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그리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풀국사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나보시죠. 신라 혜공황 10년인 774년에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완공한 석굴암은요,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불국사는 불교 건축의 정말 탁월한 사례입니다. 자, 우선 석굴암 한번 보죠.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굴암은요, 360개의 돌을 창의적인 기술로 쌓아 만든 둥근 지붕을 가진 인공 석굴입니다. 한가운데 이 본존 불상이 놓여 있고요, 벽에는 39개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국사를 보시겠습니다. 불국사는요, 부처의 세계를 재현한 불교 사원입니다. 석단 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들은요, 비로전, 대웅전, 극락전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석단 위의 공간은 부처의 세계를, 석단 아래의 공간은 이승을 의미하고요, 이 두 개의 세계는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를 통해 연결이 됩니다. 자, 대웅전 앞에 세워진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은요, 이 석굴암처럼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신라시대의 우수한 석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이 1966년에 이 불국사 3층 석탑 2층에서 발견된 무궁정광 대다란이겨, 이게 뭡니까? 목판 인쇄 경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 정리해볼까요? 석굴암은요, 조형 계획에 있어서 건축, 수리, 기학, 종교, 예술이 정말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고,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문을 통해 잘 정형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함께 조형된 석굴암과 불국사는요, 신라인들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 8세기 전후에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면서 한국 고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를 통해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예술혼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혀

세존 불설여시 신생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0: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부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역경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역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사람이 뭐든지 좋은 일만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이 강해지면 사람이 악업을 저지르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불교 경전에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함을 많이 일으키면, 교만하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1: 네.
0: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강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무시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갑질이라고 하죠. 네, 이번 생에 내가 막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교만하게 살면 다음 생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막 다른 사람이 막 나 무시하고 그러면 이씨 내 만만하게 보여?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아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았나 보다. 내가 전생에 교만하게 살면서 저희들한테 내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번 생에 저렇게 무시하나 보다. 이번 생에는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예.
0: 근데 잘 안 되죠?
1: 네.
0: 예, 그렇죠. 그거 되면 벌써 도인 됐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어놓은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상기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상기짜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상기짜라는 스님은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상기짜 스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당신의 조카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조카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제자가 나이가 이렇게 자라서 보통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의 스님들을 삼위승이라고 불렀어요. 삼위승. 예, 이제 동자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승이라고 불렀고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구족계라는 걸 받고 비구승이 됩니다. 비구승. 예,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20살이 넘어서 출가해도 4년 기본교육과정을 받는 동안에는 4년 동안 삼위승이라고 하고요. 4년 기본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20살 이전에는 삼위승이었고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비구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 상기짜 스님의 조카가 이제 동자 삼위승으로 자라다가 20살을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기짜 스님이 자기 조카 스님한테 이 아띠 무따까요. 조카 스님의 이름이 아띠 무따까였대요. 아띠 무따까. 아유 어렵다. 예. 아띠 무따까. 아띠 무따까 스님이요. 너 집에 잠시 가서 네 생일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아오너라. 그렇죠. 생일이 언젠지를 알아야 언제 20살이 확실히 넘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일이 언젠지 확실히 알아오너라. 그러니까 집에 좀 갔다 오너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띠 무타카 스님이 이제 집에 갔대요. 집에 가다가 길 중간에서 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제 수많은 산적들을 만나게 돼요. 500명의 산적을 만나게 되는데 산적들이 내놔라. 물건을 내놔라. 귀한 물품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널 죽일 것이다. 근데 뭐 스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 머리는 빡빡이고 뭐 승복 하나 가지고 있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내가 스님인데 가진 게 어딨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띠 무따까 스님이 수행이 엄청 깊었나 봐요. 산적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 이러는 거예요. 죽을려고 그러다 칼 맞으면 안 아프지. 예? 내 말을 들어보소. 영어로 하면 listen 이렇게 되겠죠.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니까 또 산적들이 들어요. 예? 그래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0: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전생에 업보다. 어? 니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뭐 하여튼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들한테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땅에 묻히겠죠? 근데 그 앗디 무따까스임의 법문을 딱 듣고 나서 이 500명의 도적들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냥 가라. 대신 스님이니까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도둑,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네? 그렇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고발하면 자기네들이 그 왕의 군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 잡아갈 수 있을까. 약속하겠냐? 그 스님이 약속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고 보내주겠다. 그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그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스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여기 도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스님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했어요? 그 스님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융통성 없다. 예. 유도리 있게 어떻게? 예. 말을 안 해요. 예. 부모님이 오든 말든 산적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중생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님이. 그것도 불교의 계율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깨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다가 가족들이 오다가 산적들한테 잡혔어요. 산적들한테 잡혔는데 산적들한테 딱 잡혀서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부모님들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도둑놈. 저 산적들의 끈아풀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부모가 산적한테 잡히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스님 만들었다고 했더니 스님이 아니라 도둑들 끈아풀이었구나 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스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띠무따까스면 뭐 그런 얘기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으니까 도적들 그 얘기 듣고 움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스님이 우리 끈아풀이한 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이라는 작자가 요 도둑들이 있는데도 전혀 도둑이 있다는 걸 알려주질 않았다고 깜짝 놀라서 도적들이. 스님한테 아띠무따까스님한테 부모님 아니냐? 내 부모님 친부시다. 아니 그러면 도적이 있는데 오는데 왜 그걸 안 알려줬냐? 아니 말 안 하겠다고 그대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부다의 제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산적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이 우두두두두두두. 이걸 전문 용어로 감동의 도가니탕이라고 하죠. 예? 그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예? 무릎이 아플 때 뭘 먹어야? 예? 도가니를 먹어라 뭐. 그 산적들이 무릎이 풀려버린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칼을 다 던지고 우리가 스님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개가천선이 된 거예요.
1: 네.
0: 스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1: 네.
0: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띠 무따까 스님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고 그 500명의 도적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데려갑니다. 부처님이 다 보시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은.
1: 네.
0: 다 알고 계신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예? 이걸 경전에서는 알면서 짐짓 물으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시면서도 짐짓 물어보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띠무따까스님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에게 내 제자의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이 500명의 머리 깎은 산적들이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면서 하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네.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500명의 도적들은 결국 부처님 제자가 돼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런 거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띠무따까스님이 500명의 도적들을 다들 개과천선을 시켰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딱 보면 되게 융통성이 없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지범계차라는 게 있어요. 계율을 지키긴 지키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계율을 지키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이 막 뛰어왔어요. 산적이 막 사슴을 쫓아서 뒤에서 활을 겨누면서 뛰어왔는데, 그때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사슴이 오른쪽으로 휙 도망갔대요. 그때 사냥꾼이 와요. 사냥꾼이, 요보게 나무꾼 양반, 여기 사슴이 뛰어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 그 나무꾼이 불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사슴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어디 갔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줘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줄 때는, 예. 벌써부터 헷갈려요. 진실을 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진실을 말한다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범계차, 지키고 어기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오른쪽 갔습니다 알려주면 사슴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업보보다 살생의 업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업보보다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얘기한다? 왼쪽에 갔습니다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율을 지킬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써먹으면 이게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버려요. 계율이 아니라 개판이 돼요. 지범계차를 마음대로 써버리면, 네?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면, 계율을 제대로 사용하면 구속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대요.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계율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네? 이거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조금 어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인가? 이렇게 머리가 지혜로워야 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앞뒤 무따까 스님은 뭐 그냥 뭐 부모님이 잡히든 말든 거짓말을 안 했지만,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보면 아띠 무따까 스님은 수행이 높은 분이잖아요. 네. 아마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부모님이 잠깐 잡혀서 고생하시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저 도둑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분명히 저 도둑들이 마음에 개과천선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쏴리 뭐 이러면서 속으로 5분만 고생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마 이런 게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예. 네.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예.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을 제도한 아띠 무따까 그런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꼰다냐. 예, 이름이 뭐 다리를 꼰냐 뭐 이러는 건가요? 자, 이제 꼰다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꼰다냐 스님이 수행이 엄청나게 깊은 분이셨대요. 엄청나게 수행이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절로 건너오시다가 산을 이렇게 넘어가시다 너무나 몸이 피곤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저 나무 그루터기 있죠? 네. 큰 나무를 자른 그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이렇게 참선에 들어가셨대요. 그 우리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어설프게 잠을 자면 몸이 더 무거운 거 경험하셨죠? 네. 오히려 몸을 피곤할 때는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면 훨씬 뇌가 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꼰다냐 스님이 이렇게 산매 깊은 어떤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대요. 예, 그래서 아주 깊은 명상의 상태에 깊이 몰입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때 날이 어두컴컴해진 거예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마을에 500명의 산적들이, 500명의 도적대들이 마을에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저마다 큰 바구니에다가 500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물건을 훔쳐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을 건너가다가 이제 산에 이제 막 무거운 걸 들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넘어가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도적대들이 그 스님이 앉아있는 나무 그루터기 근처에서, 날이 어두우니까 스님은 보지 못하고, 야, 우리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야, 이거 짐을 어디다 둘까? 야, 저기 그루터기에다 두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니까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쌤을 그냥 돌덩어리로 봤대요. 그러니까 쌤이 몸 위에다가 뭘 올려놨을까요? 500개의 보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물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500개 사과 박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광우 쌤 몸 위에 500개 사과 박스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문 용어로 짜부라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짜부라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스님 몸 위에다가 500개의 그 보자기를 올려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선을 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불에 타지도 않고 예? 물에 익사당하지도 않고 물과 불이 침범할 수 없고 완벽하게 몸이 보호하게 된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수행의 힘이겠죠. 우리도 수행까지는 아니지만 차력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창을 목에다 대고 막 꺾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깊은 참선의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 위에다 500개의 짐을 놨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500개의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이제 아침에 날이 셀 때까지 쉬고 있다가 날이 딱 되니까 500개의 짐 속에서 스님이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움직였겠죠. 도적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이제 짐 안에서 입어셔 입어서 난 스님입니다. 이거 짐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제 짐을 치워놓고 나니까 스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놀래서 아니 스님인 줄 모르고 몸에다가 저희가 짐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스님 위에 500개의 짐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몸이 멀쩡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 도적들 보고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앉혀놓고 부처님의 법문을 해줬대요. 수행의 공덕의 이익과 부처님 법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선적들이 이제 그 스님에게 감동을 받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500개 짐을 올려놨는데도 멀쩡한 스님을 봤는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짐짓 다시 물어보시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꼰다냐 스님이 자초지종 제가 그루터기에 힘들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앉아있을 때 500개의 짐을 올려놓고 도적들이 쉬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저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500명의 선적들에게 꼰다냐 스님의 말이 맞냐 그러니까 그 500명이 예 맞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역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아까와 똑같은 개송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을 하며 사는 삶이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꼰다냐 스님을 그루터기에서 나무 그루터기에서 500명의 도적들을 제도했다 해가지고 카뉴 꼰다냐라고 불렀대요. 예, 카누, 까누라는 말에 아마 뭐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카누 꼰다냐라고 불리게 태웠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연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좋은 업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진짜 보기 싫은 나쁜 인연은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이라고 나쁜 업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그런데 이 선적들이 이번 생에 일단 도적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업이겠죠. 그런데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죠? 스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띠 무따까 스님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꼰다냐 스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님을 만난 것 자체도 누구의 복일까요?
그렇죠. 그 도적들 복이에요. 그 산적들을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스님을 만났던 거예요.

0: 재 수 없어서 염라대왕 만났어 봐요.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예? 저승사자 만났어 봐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골로 간다 하죠. 예? 골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다행히 스님을 만났으니까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도를 닦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선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1: 못
0: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래요. 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이 도경. 예? 무슨 말인지, 뭐 우이동에 뭐 그게 아니라 우이동에 있는 사찰에서 독경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귀에 경을 넣는다. 소는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어리석은 소로 태어난 거잖아요. 어리석은 소한테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당장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그와 같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맑아져서 야 우리 머리 깎고 출가하자라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일까요? 그렇죠. 그 산적들, 500명의 산적들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단 증거예요. 전생에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악업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또 전생에 닦은 선업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스님을 만나서 마음의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보다 그 도적들, 500명의 도적들이 우리보다 더 복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0명의 도적들은 부처님 직계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이 지난 지금 겨우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그렇다고 도적이 되면 안 돼요. 또 말을 또 이상하게 꼬아서 그래 도적이 장땡이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어변이라는 거,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모든 어변이라는 것이 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니 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라는 것을 새록새록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살다 보면 아, 정말 생각할수록 흐뭇해지는 좋은 인연 있죠.
1: 네.
0: 소중한 인연 있죠. 그것도 갑자기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 좋은 인연도 여러분들 전생에 지어놓은 여러분들 복이에요. 근데 생각했으록 짜증나는 인연 있죠. 나 그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인연들도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스님 저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아 누군데요? 매 밤마다 자리에 누워서 옆에 보면 그 인간이 옆에서 자는 그 인간이 그 놈입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생에 악연이죠. 예, 악연이죠. 이제 부부 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고 나쁜 인연으로 만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지독하게 나쁜 인연이 부부로 만나면 이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무릎을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맞다고 맞다고. 예? 정말 꼴보기도 싫은데 헤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맨날 보면서 열받는데요. 네? 그런 인연이 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인연이면 만났다가 서로 주고받을 거 받고 죽고 준 뒤에 깔끔하게 헤어져요, 차라리. 정말 지독한 인연은 맨날 너 죽네 나 죽네 속을 볶아도 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 가는 그날까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1: 내가
0: 지은. 예. 그러니까 불교는 남 탓할 게 없어요.
1: 예.
0: 그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박복해서 만난 거예요.
1: 맞아요.
0: 저렇게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래요. 그 스스로를 잘 이렇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이 좋은 인연들이 많았나? 나에게 손해를 주는 나쁜 인연들이 많았나? 또 반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었나?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인연이었나?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1: 네.
0: 지금 기도 안 하고

0: 복을 안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생각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네. 무서워가지고. 네. 여러분, 아스님 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그때 제가 닦을게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젊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있다 없다?
1: 없어요.
0: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1: 맞아요.
0: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인지 갈지 내일모레 갈지 몰라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을 지어야 돼요.
1: 네.
0: 지금 당장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 한번 더해야 되고, 지금 지갑에 돈 1,000원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1: 네.
0: 그게 다 누구의 복으로 돌아온다?
1: 나의
0: 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세상에라도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인과 업보를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할 틈이 없습니다.
1: 네.
0: 아시겠죠, 여러분?
1: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금방 말씀드린 500명의 선적들도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들이 된 거지만, 또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스님을 만나서 개가천선하고, 개가천선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천선해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짓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보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몸이 크게 안 다쳤다거나, 뭐 얘도 뭐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거나, 뭐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같이 그걸 피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촌에서 살던 그 젊은이가 있었대요. 촌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밭에 이렇게 호미질하고 밭을 일구다가 호미 끝에서 뭐가 땡 소리가 나더래요. 퍽 땡 소리가 나서 뭐지? 이렇게 했더니 목가? 예. 목가기만 땡 소리 안 나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해봤더니 뭐 돌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뭐 돌이야 하고 파도 끝이 안 나더래요. 한참을 팠더니 어린아이 크기만한 어떤 사람 모양의 흙에 잔뜩 묻은 돌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끙끙 안아서 집에 가져갔대요.
1: 네.
0: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물로 닦았답니다.
1: 네.
0: 물로 닦았더니 관세음보살 석상인 거예요.
1: 아~
0: 관세음보살 석상. 거기 왜 버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세음보살 석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전생에 불현이 있었는지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자기 방에 그 상석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대요.
1: 예?
0: 그래서 확 보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밥 덜어가지고 관세음보살 앞에 놓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리고 뭐 먹을 게 간식 있어도 자기 먹을 거 먹기 전에 먼저 떼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맛있게 드세요. 또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깨끗이 씻은 뒤에 관세음보살한테 인사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잘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예? 어머 쟤 왜 그래, 외로워서 저러나 이럴 수 있죠. 맨날 이제 입에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을 살아있는 분처럼 모셨대요. 그래서 막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모시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선적들이 들어왔답니다. 마을에 이제 마적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선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요 선적이 그 젊은 그 이제 농사짓는 그 젊은이를 붙잡아다가 이제 저기 끌고 가가지고 목을 쳤대요.
1: 어머.
0: 예, 다 목을 치려고 이제 마적대들이, 옛날 마적대들 아주 흉악했잖아요.
1: 네.
0: 목을 딱 치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서운하다 서운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관세음보살 믿어봤자 영험 없구나.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렇게 떠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0: 그래서 그 산적의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산적이 목을 딱 쳐버렸대요. 목을 딱 쳐버리는 순간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뜬 순간 아 여기 저승인가 보다. 저승이 여 염라대왕이 어디 계시나 저승인가 보다 하고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자기 방안이더래요. 방 이성 그 자기가 산적한테 목이 잘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방안인 거예요. 주변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신가 꿈인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그리고 그 목이 뻐근해. 어 그 목이 뻐근하지? 뭔가 해서 방 안에는 관세음보살한테 아유 관세음보살 또 습관처럼 인사드리려고 관세음보살은 제가 참 더러운 꿈을 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고 인사해드리는데 관세음보살이 좀 느낌 이상하더래요. 뭐가 왜 이러지 하고 딱 봤더니 관세음보살 목에 칼자국 있는 거예요. 목에 칼자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 칼을 받아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러한 영험이 불교 신앙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칼을 받고 살려주신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죠.
1: 네.
0: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좀 망나니였대요. 망나니. 그러니까 요새 우리 용어를 양아치라고 하자. 양아치. 예? 너 양아치니? 뭐 이러죠. 애가 좀 이렇게 정신이 별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이런 어떤 한량이었는데 요 자기 어머니는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매일 관세음보살, 매일 관세음보살 집에서도 염불하고 막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맨날 이제 기도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아들은 불심이 없잖아요. 맨날 어머니한테 투정을 부렸대요. 관세음보살 외우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과일이 나와 아우 지겨워 지겨워 막 이러면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엄마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 사람 되라고 부른다 이러면 또 뭔 소리야 그 내가 개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양아치 같은 놈이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 소중한 줄 모르고 그렇죠. 부모님은 그저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외우는데 그러다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아들아 힘들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러니까 아들아 아, 알겠어. 아이 그냥 나 살아서 돌아올게 걱정 마요.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편하게 자랐지만 실제로 전쟁 겪으셨던 분들 글을 보면 와 정말 그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막 눈앞에서 막 피가 튀기고 살점이 날아가고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힘든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다가 결국 적군들에 의해서 이 젊은이가 이제 포로로 붙잡히게 돼요. 포로로 붙잡히게 돼. 다행히 목숨은 살았는데 포로로 딱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 먼 옛날에는 이제 식량 같은 게 부족했잖아요.
1: 네.
0: 그 뭐 지금은 뭐 포로들 제노바 협상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전쟁 협정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말지.
1: 네.
0: 그 포로들을 떼서 살려놓으면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하니까 옛날엔 그냥 막 죽였나 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적군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그 대장이 적군의 대장이 야 제 병사 저놈을 저쪽 뒷산 운동에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베어버려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병사가 그 젊은이를 끌고 가서 웅덩이 이제 사람 목을 자르는 큰 웅덩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을 다 내려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한테 총을 쏘려거나 내 목을 베려고 하면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요. 심장 벌렁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정신이 쎄하얘진대요.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그때 머리를 스치던 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아치도 엄마는 보고 싶어. 엄마

0: 이럴 줄 알았으면 효도 좀 하고 갈걸. 그 애가 좀 착했나 봐요 원래는. 엄마 나 이렇게 가나 봐 하다가 어머니가 항상 관성보살 외우던 게 기억나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라?
1: 관성보살.
0: 그러니까 애를 뭐 너무 무서우니까 애를 보냈다고 관성보살 관성보살 관성보살 막 소리내서 외쳤대요. 관성보살 소리내서 외치니까 뒤에서 칼을 치려는 적군에 몬짓하던 애 너 불교 신자냐? 이러는 거예요. 너 불교 신자냐? 예. 너 지금 관세음보살 불렀냐? 예. 그니까 적군이네. 그 뒤에서 목을 치려던 적군에 딱 한숨을 쉬면서 나 어렸을 때에도 나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다. 너를 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니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네 목을 칠 수가 없구나. 야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여기 구덩이에 시체들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날이 날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몰래 도망가라. 야, 대신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준 의리를 생각해서 중간에 붙잡히더라도 내가 살려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숨어 있다가 가라 이러면서 그 병사가 몰래 이렇게 숨겨준 거예요. 구덩이에다. 야 관성보살 외웠더니.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보다 또 무서운 게 이 종교연일 수도 있어. 예? 만약에 적군이 저기 교회 다니신 분이면 뭘 외우면 돼요? 뭐 아멘이라든가 할렐루야 뭐 외운다든가 예, 뭐 우짜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슬람교면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알라 뭐 이래야 되나?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다 외우니까 이 적군의 병사가 옛날에 자기 외할머니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불하던 게 기억이 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몰래 시체들 그 이제 속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산을 타서. 산을 타서 도망갈 때에도 무서우니까 계속 입으로 누굴 불렀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외우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셨는지 중간 적군의 병영을 몰래 도망가서 도망치는데도 한 번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빠져나왔대요. 그 집에 딱 당도합니다. 온몸이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에 딱 와서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르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네 목이 잘려서 죽는 꿈을 꿨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그 뒤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구나 했더니 그 어머니의 꿈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거나 하면서 그 뒤로는 개과천선에서 아주 독실한 효자가 되고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불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을 살며 힘들고 괴로울 때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1: 네. 예?
0: 그 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미래에 올 행복을 창조하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고자 싶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것.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득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행복을 성취해라 라는 법문이 부처님의 경전과 큰스님들 법문에 한결같이 나옵니다.
1: 네.
0: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을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 다다음 생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도 또 새로 태어나도 내 살아가는 삶이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1: 네.
0: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0: 첫째가 기도해서 업장 소멸. 두 번째가 복을 지어서 공덕을 쌓는 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말년에도 편안해질 것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항상 복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소나무가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전국에서. 네. 그럼 막 이렇게 상담, 전화 상담도 온 거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네, 어차피 와봐, 그냥 전화로 얘기하시라고. 뭐 포항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뭐 전라도에서 오시고 하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 내 얼굴 봐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 진짜예요. 뭐 제 얼굴 본다고 복을 쑥쑥 받으면 뭐 얼마든지 내 머리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줄 텐데 나 봐도 영험 없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 그럼 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소나무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장경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경을 부르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쓰는 기도에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또 질문이 많은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집착이 돼서 오히려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효과를 빨리 본다. 느리게 본다. 그것조차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와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바람이 솜을 저 멀리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 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학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온 흐름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확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박병기 회장님 모시고 교육 현장의 부름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0: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1: 예.
0: 네.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입니다. 저희가 불교를 교육과 특히 학교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뜻을 모아서 새롭게 발족한 단체인데 이렇게 BTN 불교TV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의 현장의 어려움을 예. 우리가 불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에 다가가고 또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또 그런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죠. 네.
1: 예.
0: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불교계가 이 학교 안의 고통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출범한 이 한국불교교육협의회의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예. 그동안 불교가 교육에 대해서
0: 네.
2: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었죠.
0: 네.
2: 예를 들면 부설 학교도 있고
0: 네.
2: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0: 네.
2: 근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 네.
2: 이 학교 교육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가 하는
0: 네.
2: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그렇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그 스님 말씀처럼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고통에 수임수를 내다가
0: 네.
2: 최근에는 이제 특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0: 네.
2: 해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0: 네.
2: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0: 그렇지.
2: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사와 함께 살아야
0: 네.
2: 되는 학부모도
0: 네.
2: 마찬가지로 힘들고
0: 그런데
2: 그런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사실 불교가 고통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종교다라는
0: 네.
2: 평을 받는데
0: 네.
2: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0: 네.
2: 이제 그런 뜻을 갖고 모임을 만들고자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뜻깊은 단체들에서
0: 네.
2: 함께 해주셔요. 한국불교학회라든지 뭐 여러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라든지
0: 네.
2: 아니면 여러 연구소에서 정확하게는 최종적으로는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네.
2: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0: 네.
2: 저는 4월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0: 네.
2: 예.
0: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 안에 이 협회의 협의회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또 들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1: 예.
0: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한 국내 17개 단체가 이게 시작부터 참
1: 예.
0: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의 부름에 우리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 예. 예.
0: 네.
2: 그래 기본적으로는
0: 네.
2: 뭐 학회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0: 네.
2: 학교 교육을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0: 네.
2: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0: 네.
2: 이제 그 우연치 않게도 동국대학교에
0: 네.
2: 최근에 불교 교육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0: 아, 네.
2: 본격적으로 그 총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0: 네.
2: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 동국대 교육학과의 장환영 교수님이신데
0: 네.
2: 그분이 이제 저희 단체 수석 부회장으로
0: 네.
2: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0: 그러셨군요.
2: 학교를 네.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분석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0: 네.
2: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0: 네.
2: 이제 거기에 1차적인 관심들이 모아졌는데
0: 그러셨군요.
2: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0: 네.
2: 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0: 그렇죠.
2: 특히 네. 교사들이 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소리들, 네. 또 아우성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0: 예.
2: 그리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데 네. 그런 고통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학문적인 그 논의와 함께 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도 좀 함께 찾아보자.
0: 네.
2: 거기에 뜻이 모인 것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던 네. 교육의 현장 또 교사들의 위치 그런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2: 예.
0: 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2: 예.
0: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네, 그런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처럼 대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2: 예, 예.
0: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예. 예,
0: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 우리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2: 예, 예.
0: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2: 예.
0: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이 협의체 운영 철학이 있으실까요?
2: 네. 예. 저는 그 뭐 계속 학문적인 그 생활, 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냥
0: 네.
2: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0: 네.
2: 특히 교육 과정, 뭐 교과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성 교육이나 시민교육의 전문가로 분류되는
0: 네.
2: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불교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0: 네.
2: 불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0: 네.
2: 그런 문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0: 네.
2: 또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현상을, 교육 현상을 학교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네.
2: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0: 네.
2: 제시할 수 있겠다
0: 네.
2: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2: 그래서 저희 협의회를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2: 그 이론과 학교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네.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0: 네.
2: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2: 예.
0: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잇는 이 불교 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2: 예.
0: 당장 올해부터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이 교사들을 만날 계획이시라고요?
2: 예, 예.
0: 네.
2: 저희가 이제 계획을 확정했는데
0: 네.
2: 7월 29일, 30일, 1박 네. 2일 동안
0: 네.
2: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0: 네.
2: 첫 번째 교사 연수를 일단은 30분 정도의
0: 네.
2: 교사를 모시고 함께 해보려고 그럽니다.
0: 아, 그러면은 우리 불교계 종립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예, 예.
0: 아,
2: 꼭 제한하지 않고
0: 네.
2: 학교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0: 네.
2: 어떤 교사든지 원하는 네.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교사들을 3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2: 그 안에 구체적인 그 명상 프로그램도 가,

0: 받고 있어가지고
1: 네.
0: 그 이상을 좀 넘어서면
1: 네.
0: 조금 그런 구체적인 그 명상을 하는데 이런 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 네.
0: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1: 아,
0: 저희들이
1: 네.
0: 자칫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서
1: 네.
0: 일단은 30명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해보고
1: 네.
0: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찾은 다음에
1: 네.
0: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

0: 그래서 어떻게 자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안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에서 도출된 교사들의 의견은 또 이 후반기에는 동계학술대회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술단체에서 세미나를 기획할 때는 대체로 이제 그 임원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 30분의 선생님들과 만나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거기서 특히 불교교육학을 하는 우리 같은 학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무엇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녹여내는 주제를 잡아서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학술 세미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 한 번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학술 세미나 그렇게 출발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이제 교육의 세 주체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얽힌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이제 개인, 우리 시대의 인간상은 개인이거든요. 고립되고 독립된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제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나쁜 시도를 했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시대지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따져보면 그 에밀 드리깽이라는 사회학자가 자살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 현상이다. 그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만 그 개인의 자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0: 맞습니다.
1: 벌써 1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그때 아마 자살률이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 시기에.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 그게 그 개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0: 맞습니다.
1: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를 아주 타는 목만으로 외쳤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는 각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면서 그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기 얘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못 참고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못 참고 그냥 불만을 얘기하고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특히 지금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0: 맞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그냥 넣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고통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오고 선생님이 고통스러우면 그 반의 학생들이 고통스럽고 사실 학부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0: 참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문제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경제적 인간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능력,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인간상은 허구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0: 그렇습니다.
1: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죠.

0: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1: 네.
0: 이기적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건 인간과 자체가 조금 그것 뭐 고집해 버리면 그건 틀린 주장인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전부터 그 새로운 인간상으로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인간상을
1: 네.
0: 제안해보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그러시군요.
0: 기본적으로 인드라망처럼 긴밀하게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만 살
1: 네.
0: 수 있는 존재,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새로운 인간상이 대두돼야 된다.
1: 네.
0: 그렇게 그런 인간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교육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비교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아,
0: 예,
1: 그렇습니까?
0: 제가 제시한 인간관이 비교적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1: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계 문명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인드라망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드라망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내가 존재하는 사회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 인드라망. 크게는 나라 안에서 인드라망. 근데 요즘은 모바일 하나면 온 세계가 인드라망 속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2500,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신 지가 2570년이잖아요. 257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우리는 이 인드라망 속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지금 현대사회가 다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이론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책을 저희 제자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좀더
1: 그러시군요.
0: 확산시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사는 과중한 책임,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자기가 한 클래스를 책임지고 있으면 그 본인은 한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이 20명이다 그러면 20분의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은 요즘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수우미양가로 채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0: 채점을
1: 네.
0: 못하게 해놨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다고
0: 그 사교육
1: 하대요.
0: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1: 네.
0: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라면 또이 등급을 매기려면 또 점수를 따져야 되고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에 시달리면서 방향성을 잃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과연 대학은 갈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제대로 좋은 회사로 취직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고통이 서로를 향해서 표출되면서 또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 좀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0: 우리가 뭐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1: 네.
0: 근데 우리 사회 문제는 경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해가지고
1: 네.
0: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막 시키고, 그러니까 저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경쟁으로 애들을
1: 그러니까
0: 내모으는
1: 말입니다.
0: 것이거든요. 그건
1: 네.
0: 정말 나쁜 짓인 거죠.
1: 그렇죠.
0: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1: 네.
0: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은 소문이 들려오면 또 두려움으로 오니까, 저
1: 그러니까요.
0: 집 아이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1: 우리
0: 영어
1: 아이는
0: 유치원 안 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1: 뒤처진가
0: 드니까,
1: 싶고,
0: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을 그 있는 그대로 좀 정확하게 보고, 제가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자녀들 교육을 얘기할 때 하는 그 말을 본인들 자녀에 관한 얘기에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자기만

0: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들이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저는 그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네. 초전법문경부터 나오더라고요.
1: 네.
0: 여실직연이.
1: 그러니까 네.
0: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라.
1: 네.
0: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그 아이가 꼭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현실이거든요.
1: 네.
0: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 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에서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1: 네.
0: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성적도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도 아니라는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그걸 감내하고 감당해내는 능력이
1: 네.
0: 성공을 좌우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끝났어요.
1: 네.
0: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1: 네.
0: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으로 몰아붙여서
1: 그렇습니다.
0: 힘들게 하고 네.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부형들 교육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0: 예.
1: 않을까.
0: 예.
1: 학부형들이 여실직연 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하는
0: 예.
1: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0: 예, 예.
1: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고 이후에 그렇게 됐기도 하겠지만 축구는 금지, 수학여행은 취소, 또 운동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0: 예, 예.
1: 그래서 학교 현장 체험활동도 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 부담이 커지면서 또 행사 운영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0: 예.
1: 뭐 현장의 분위기들이 그런데요.
0: 예.
1: 안전히 아이들의 활동을 멈추게 할 이유가 아니라 또 더 잘 뛰게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네.
0: 예.
1: 이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0: 예.
1: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부 장관 간담회가
1: 네.
0: 그 대통령께서 구더기 못 써서 장 못 담그냐.
1: 네.
0: 안전 관련 민원이 있다고.
1: 네.
0: 어떻게 그 중요한 체험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1: 네.
0: 특히 이제 교사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게.
1: 네.
0: 그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속초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1: 네.
0: 그때 이제 불행히도 그 내린 상태에서 그 관광버스가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치어가지고 죽게 네.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때 인솔교사가 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금고형을 받아가지고
1: 네.
0: 교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막 그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1: 네.
0: 다행히 2심에서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교직 그 자체는 유지하는 걸로 되긴 됐는데
1: 네.
0: 이제 그건 그런 대로 해결됐는데 지금 또 유치원 학생 하나가 저 목포 앞바다 쪽에서
1: 네.
0: 어떻게 그냥 그 잘못된 걸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익사한 걸로 알겠는데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 아, 네.
0: 그러면 그 유치원 교사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1: 그렇죠. 네.
0: 사실은 물론 그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는 정말 비통하고
1: 그렇죠.
0: 상상하기도 어려운
1: 네.
0: 일이죠.
1: 그런데 네.
0: 그 체험학습에 갔을 때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1: 그러니까요.
0: 그런 사고를 100번에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1: 네.
0: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럼 체험학습을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1: 네, 교사들은.
0: 네.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날 그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 네.
0: 그걸 해결해 주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간다.
1: 네.
0: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1: 네.
0: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1: 네.
0: 그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예,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1: 네.
0: 사실 교육과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은 정말 중요한 교육활동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 네.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분위기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1: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에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이신 우리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시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예. 교육의 현장이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예. 우리가 현실을 예.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실지견에 이 예.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실지견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실지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도 했고 네. 자기가 자라는 배경 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네.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는데 부처님이 그 초전법문경에서도 여실지견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1: 네.
0: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1: 네.
0: 그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1: 네.
0: 또 자연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네. 될 수 있겠죠.
1: 네.
0: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호모 이코노쿠스가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이익이나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과 긴밀히 얽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존재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을 예. 여실지견할 줄 알고
0: 예.
1: 자신을 여실지견하게 되면 내 아이에 대해서도 여실지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럼 아이에게 예. 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예.
1: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 불교 사상가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석전 정호 스님의
0: 예.
1: 이 교육관을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또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예.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예, 그 석전 정호 스님은
1: 네.
0: 속명으로는 박한영 스님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1: 네.
0: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불교 교육의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시고
1: 네.
0: 상징 그 자체신데
1: 네.
0: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상황 속에서
1: 네.
0: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특히 이제 강사에
1: 네.
0: 초점을 맞추고 사셨고
1: 네.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민지 상황으로 불교도 어렵고 뭐 기타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랬을
1: 네.
0: 때 그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깨쳐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1: 네.
0: 불교 강사다.
1: 네.
0: 불교 강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1: 네.
0: 분명히 서야 바로 서야만 그나마 우리나라의 이 엄혹한 상황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1: 네.
0: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네.
0: 아주 날카롭게 그런데 현재의 불교 강사들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뭐 네. 여러 가지 게으르고 뭐 공부도 네. 안 하고 네. 경전도 안 보고 막 이런 말씀 하신다.

0: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1: 네.
0: 그 강사에 나도 포함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그 점이
1: 그러셨군요.
0: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제가 이제 교육대학에 있다가 교원대학으로 옮겨와서 주로 교사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사실 학교에 계신 교사들이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우리나라를
1: 그렇죠.
0: 상징하는 지식인들입니다.
1: 네,
0: 대체로
1: 맞습니다.
0: 웬만하면 뭐 석사, 박사도 있고 막 그런 분도
1: 네,
0: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그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1: 네.
0: 특히 학교 교육의 이 문제점들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1: 네.
0: 그런 데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는 주체가
1: 네.
0: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양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1: 네.
0: 되새겨서 특히 우리
1: 네.
0: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뭐
1: 네, 많이
0: 대단해졌잖아요, 실제로.
1: 발전했죠.
0: 감당하기
1: 네.
0: 힘들 정도로 어떤 때는
1: 그렇죠.
0: 대단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1: 네.
0: 불행해하는지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서
1: 네.
0: 그걸 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로서 좀 교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불교가. 불교 스님들이 다 교사들이시잖아요, 한편으로.
1: 네.
0: 그러니까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교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그러시군요. 불교 원전을 공부하시면서 이 가장 큰 울림이 된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있으실까요? 네.
0: 뭐, 저는 불교를 좀 늦게 접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그러셨군요.
0: 박사 학위를 받고
1: 네.
0: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망설이던 중에
1: 예.
0: 그 가산 지광 큰 스님이
1: 네.
0: 그 불교 원전 전문학님 삼학원이라는 5년제 과정을 만드셨어요.
1: 네,
0: 근데
1: 그러셨죠.
0: 그때 이제 제가 지광 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셨는데 저한테 꼭 읽어서 이렇게 졸업 논문으로 이걸 주제로 쓰라고 주셨던 게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 지법요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쭉 읽다가 탁 걸렸던 것이 그분이 좌찬 회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그때는 안 다가왔습니다. 왜 좌찬 회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지? 그 많은 계율이 있고 여러 계율들이 있는데 그 보살계본 지법요기에서는 좌찬 회타계가 중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그 석전 정호 스님 말씀하실 때도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자신은
1: 자신은
0: 제외시키고 예외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 그렇지요.
0: 실제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1: 그렇죠.
0: 나는 좋은 강사인데 니들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늘 좌찬 회타계를 새기면서 이 모든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고 그
1: 그렇죠.
0: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격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고 하고 공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는 나에게도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럼요.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교육 현장에서 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협회 회장까지 맡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적절하게 회장님으로 잘 모신 것 같은데요.
0: 아닙니다.
1: 철학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좀더 알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 네, 우리 교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0: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큰 기대를 가졌던 게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래서 지금도 특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나 뭐 강연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이제 충분히 제 마음을 다스리면 잘할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걸 해결해야 이게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불교 공부를 헬스로는 벌써 30년이나 했는데 네.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1: 맞습니다.
0: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0: 정말 불경불한 게 맞는가?
1: 네.
0: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교수님, 저도 해당이 됩니다.
0: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이야
1: 내가
0: 계속 쟁을 하시니까.
1: 부처님 제자가 된지몇 년인데 내가 이런 용심을 못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0: 예,
1: 저도. 네.
0: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1: 맞습니다.
0: 그
1: 네.
0: 묵기영에 주신 말씀 중에
1: 네.
0: 제가 직접 모신 큰 스님은 사실 가산
1: 예.
0: 직원님 밖에는 없는데, 아, 참,
1: 네.
0: 그 설악 무산 스님도 제가 불교평론 관련 지어서 가끔
1: 네.
0: 뵙고 그랬는데,
1: 네.
0: 그두 분이 공통점이, 역시 그분들도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뭐,
1: 네.
0: 막 이렇게 토라지시기도 하고, 뭐,
1: 아,
0: 이런 모습
1: 그럼요.
0: 실제로 보이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항상, 심지어 총무원장으로 그렇게 바쁘실 때도, 총무원장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1: 네.
0: 연구원에, 당시 연구실로 돌아오셔가지고,
1: 그러시죠.
0: 책을
1: 네.
0: 계속 보시고, 특히 이제
1: 늘
0: 사전 원고를
1: 그렇게.
0: 보시고 그러셨죠.
1: 네.
0: 근데 그러시다 졸기도 하셨어요. 저는
1: 네.
0: 그것도 몇번 봤더니, 왜냐면, 아니야, 그, 하루 일과가, 총무원장 일과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1: 맞습니다.
0: 돌아와 책 보다니까 졸기도 하시는데,
1: 네.
0: 그러다가 저거 눈이 마시면 빨리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 네.
0: 결국 수행자라는 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큰 가르침을 얻어서, 지금도, 마음은 잘 다스리지 않지만 공부를 놓지 않고 있으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1: 네.
0: 있습니다.
1: 우리 교수님의 바램은 네, 용심을 잘하는 거.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 이미 교수님은 어느 단계에 딱 계신 것 같고요. 이제
0: 아이고, 무슨
1: 조금만
0: 말씀을.
1: 미세한 그런 마음 작용을 잘 바라보시면 교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말을 다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네, 서로가 마음 바라보고 또 서로를 거울 삼을 줄 알면 예, 마음 공부가 제대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교와 좀 늦게
1: 네.
0: 인연이 닿아가지고,
1: 네.
0: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인연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가산 직원 큰 스님의 유발상자가 될수 있는
1: 어휴,
0: 인연이었으니까, 그게 보통
1: 대단한
0: 인연이 아닌 것, 제가
1: 인연이시네요. 보통 인연이
0: 마지막
1: 아닙니다.
0: 상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그러셨군요.
0: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직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마음 공부가 잘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래서 그 불자라면 정말로 불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불교의 관점에서 자기 삶과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정말로 훨씬 더 좋아진 삶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 아유,
0: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이 시즌 3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님이신데
0: 예.
1: 우리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잘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좋은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0: 예.
1: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스스로가 여실지견 할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0: 예.
1: 네,
0: 최선을 다해
1: 건강하시기
0: 보겠습니다.
1: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0: 예.
1: 네. 네,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눈으로 교실의 현실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이 불교의 핵심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또 교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순예 불자님, 배미연 불자님, 그리고 황미숙 불자 가족 여러분, 붓다의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실지견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0: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3: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2: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박사님. 제가 앞서서 우리 노년이 길어졌다. 그런데 이 노년을 행복하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0: 네, 주제는 운동인데요. 그
1: 네.
0: 운동 중에서도 코어라고 하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1: 사실 뭐 코어 힘, 그리고 또 척추가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심지어 돌아가면서 아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개인의 그냥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 정도가 신체 세 군데 이상은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척추 운동을 콕 집어서 주제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보통 한세 군데 이상이 아픈데요.
1: 네.
0: 허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세 군데 중에 척추, 이 허리는 대부분 아프시군요.
0: 네, 그리고 그 척추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지점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척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 이 통증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척추가 아파지는 나이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꼭 해야 하는 나이는 또 정해져 있을까요?
0: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0대들이 척추 수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중년들이다, 40, 50대다, 그러면 내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생각하셔야 돼서 사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건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꾸준히 이제 재활 운동도 하시고 많은 분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신체 부위 중에 척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재활을 진행을 하시나요?
0: 네, 맞습니다. 허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의 가운데가 허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게 되면 위로는 목이 망가지게 되고요. 아래로는 무릎이나 그 골반 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바로잡으면 우리 몸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허리의 건강함을 먼저 만들고 다른 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맞아. 내가 허리가 아팠더니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파오고, 목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재활을 하셨던 선수 중에도 정말 척추가 나아진 분이 있을까요?
0: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그 정현 선수가
1: 네.
0: 그 세계 랭킹 1, 2위를 꺾었을 때 아마 그 TV로 보셨을 텐데 아마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경기를 중단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저랑 운동을 시작했는데 찢어진 건 발바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의 부상의 시작은 허리였거든요.
1: 아, 순서가 허리가 먼저였던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못 움직여서 이 발바닥에 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년 정도 저랑 운동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그 외국 대회까지는 못 갔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본인의 기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허리는 대체적으로 약간 부상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아픈데 목에서 나타난다든지
1: 아,
0: 무릎에서
1: 그렇군요.
0: 나타나든지
1: 네.
0: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척추, 이 몸의 중심에 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0: 맞습니다.
1: 무게 중심을 둬서 부상이 심해지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1: 저도 허리가 아프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척추 운동도 강연만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있나요, 박사님?
0: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아마 조금 간단한 운동을 할 텐데, 피트니스 센터나 홈트에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현란한 운동들을
1: 네.
0: 하세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기초적인 동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마 오늘 운동 따라 하시면 쉬워 보이는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내 허리가 좀 단단해지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처음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그 습관이 되면 네.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는 네. 멋진 운동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지난주차에 했던 운동들 조금씩 해보셨나요? 오늘은 굽은 등과 허리, 그 다음에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어떤 자세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진 않으세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진 않으시나요? 생각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피로, 부상, 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은 노후 행복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운동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원칙, 실천 운동을 수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행복의 기초는 척추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왜 척추 건강이 중요할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자 우리 신경을 담고 있는 신경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내밀 때 우리는 발이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움직임은 발이 아니고 코어인 허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화와 함께 디스크, 관절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척추 건강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허리, 목 통증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노후에도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또는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추의 건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자세 불균형의 문제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컴퓨터의 사용, 의자에 앉아있는 동작들이 어깨를 전방으로 말게 하는 아주 심각한 동작을 만듭니다. 단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장시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단축, 가슴 근육은 이 앞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약화는 양쪽 견갑골 사이가 동그랗게 말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굽은 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요. 목, 어깨에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요. 알 수 없는 두통 또는 호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등뼈라고 하는 척추가 굳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어깨에 부상이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등이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척추의 변형에 의해서 척추 후만증이 생깁니다. 또 가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작아지면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내가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이 구부러져 있게 되면 나의 체중은 앞으로 쏠려 있게 되고요. 그러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낙상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굽은 등의 자세 불균형 문제를 보면은요, 현대인의 적은 장시간 앉아있는 게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앉아있는 시간이 척추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그리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각종 그 질환의 위험 증가율을 보면 디스크 압박 증가가 대략 40%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근육 약화에 의해서 요통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관절의 굴곡근. 굴곡근은 이 골반의 앞쪽을 말합니다. 이 앞쪽의 단축에 의해서 허리의 과신전 동작에 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 불균형은 디스크 압박, 엉덩이 근육의 약화, 그다음에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 등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상의 원인은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움직이긴 하지만 좋은 움직임도 있고 나쁜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부상은 무거운 물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잘못된 나쁜 동작입니다. 잘못된 움직임 패턴의 반복, 누적이 주 원인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동작 습관 교정이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구부렸을 때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줍게 되면 디스크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틀기와 들기입니다. 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몸을 비트는 동작이고요. 이런 동작에서는 추간판 탈출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파나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등을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요추, 허리에 후만이 유발되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의자에 한 반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주시고요. 양발은 골반 넓이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차렷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내밀면서 시선을 약간 천정 쪽으로 하면서 호흡을 충분히 마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서 호흡을 후. 자, 열 번만 저랑 해보실게요. 쭉 공기를 들여 마시고 양손은 뒤로 보냅니다. 후, 둘. 이때 등 뒤에 허리 쪽으로만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뱉어서 코어 쪽,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시선은 높이 보지 마시고 약간 아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코로. 아마 일상에서 몸을 이렇게 펴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다시 코로 마시고 다섯 개만 더 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시선은 저랑 네, 아이 컨택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후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선 저랑 유지해 주시고요. 손 뒤쪽으로 시선 유지, 그리고 후.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두 개만 더 하실게요. 가슴 쭉 펴서 복부 쪽에 당기는 느낌, 가슴 쪽에 당기는 느낌 좋습니다. 다시 후, 마지막 한 번. 가슴 쭉, 시선 TV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힘 빼서 후.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번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시면 3번도 좋고요. 5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반복 횟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서 15개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 뒤쪽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내 몸을 조금 더 펴고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근육의 역할은 척추를 지키는 방탄복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어는 일반적으로는 배꼽에서 골반까지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팔을 제외하고 고관절 밑에 다리를 제외한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횡경막은 위에 있는 횡경막은 위쪽의 뚜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골반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이라고 하고요. 복행근은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과 옆쪽의 벽을 말하고요. 다혈근은 척추 기립근처럼 척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해지면 생기는 일은요. 첫 번째, 요추의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척추뼈가 흐늘흐늘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부리고 펼 때 디스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움직임입니다. 무릎과 어깨 등 타 관절 대신에 부하를 연쇄적으로 받아서 부상의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들.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한쪽에는 과한 체중이, 한쪽에는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세의 붕괴입니다. 보행 또는 일어날 때 몸의 기울어짐 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미세하게 걷다 보면 왼발과 오른발에 지면에 끌림,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시간, 그리고 발의 보폭들이 좌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 붕괴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움직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통증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이는 상태 또는 근육이 서로 협업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원하는 동작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각 관절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하는 코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코어가 먼저 힘을 주고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하나는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척추의 중립 자세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복숭아뼈 그리고 이 재봉선의 가운데 그리고 내 어깨선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선이 직선일 때 우리는 중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아니고 고관절 쪽으로 힘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나쁜 움직임은 특정 관절에 과부하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는 보상 패턴에 의해서 움직임의 동작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에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릴 때 어깨를 이렇게 드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다 보상작용이고요. 걸을 때 양쪽의 골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동작들. 우리가 걸을 때는 골반은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걸을 때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되면 척추의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의 불균형인데요. 내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우리는 나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로 체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로 움직이는 것이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홈 트레이닝이나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마 근력 운동을 하실 텐데요. 운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연성 운동이라고도 할 거고요. 흉추, 고관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추는 이 사이가 되고요. 고관절은 네, 여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흉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안정성 훈련을 합니다. 코어와 둔부, 척추 안정화 운동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는 복부, 등,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코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정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 움직임인데요. 일상 동작에서 발음 패턴에 적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을 때 양쪽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습니다. 아마 이 동작을 보시면 아, 저거 스쿼트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집을 때, 지면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무릎은 펴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엄청 커져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작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한쪽 발은 살짝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짚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허리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이용해서 앉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물건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입니다. 집에서 꼭 연습으로 해보시고요. 딱히 물건이 집을 게 없다 그러셔도 운동 삼아서 한번 지면을 터치하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마 다리 쪽으로 운동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굽운동의 교정 운동인데요. 가슴 열기와 흉추 가동성입니다. 첫 번째는 벽 가슴 스트레칭인데요. 아마 집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모서리 공간에서 양손을 가슴 위치에다 올려서 벽에 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손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가슴에 단축된 근육들이 늘어나고 등은 펴지면서 굽은 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점심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이 동작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상체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될 겁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하게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서 네,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목이나 허리 쪽에 척추 수술을 하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은 가슴 펴기인데요. 약간의 근력 운동 상태입니다. 의자에 반 정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면 손잡이에 올려주시고요. 없다면 네, 의자에 지면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지면에 있는 네, 의자를 누르면서 가슴을 그대로 펴줍니다. 시선은 앞을 봐주시고요. 네, 내려주고 자, 가슴 쭉 펴고 코로 호흡, 입으로 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쭉 가슴, 양쪽 가슴을 최대한 펴주시고요. 그리고 호흡, 후. 자, 다시 의자를 꽉 손으로 눌러서 내 몸이

펴지는 느낌 후에 다시 후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고요. 가슴은 완전히 펴고 호흡으로 호흡은 코로 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 다시 쭉 가슴 펴주시고요. 아마 팔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가슴이 펴지지 않으면 어깨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다시 호흡 뱉어주시고 자,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의자 눌러서 가슴 펴고 시선은 올리지 말고 저를 마주해 주세요. 내리고 그렇죠.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최대한 핍니다. 가슴 뒤에 어깨뼈가 뒤쪽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슴 쭉 펴서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될 만큼.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엉덩이가 지면에서 살짝 뜨는 동작이면 좋고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3번 또는 5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해서 15개까지 해주시면 등이 펴지고 등 쪽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굽은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은 둔근과 코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둔근은 엉덩이 근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은 복부와 등 운동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두 근육 운동은 척추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근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강화 운동으로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해본 적이 있는 운동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척추도 수직 상태에서 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호흡을 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들이 아마 자주 접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발기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엎드린 상태에서 얘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들어서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척추가 견인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요. 척추가 압박받는 분들에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기보다는 들어 올려서 앞으로 뻗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뻗어준다라고 하시면 아주 동작이 잘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데드버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을 90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뒤로 만세, 왼발은 밑으로 펴지는 대각선 패턴의 운동인데요. 이 동작이 서서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이 올라올 때 오른손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과 다리가 뻗어지는 상태에서 척추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척추뼈는 움직이지 않는 채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의 힘. 그러면 일상 자세 습관을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등받이를 허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본다면 머리의 높이에 시선의 높이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바닥에서 줍게 되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아닌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 이거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선은 정면, 그리고 가슴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이죠.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종종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종종걸음은 낙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조금 더 위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주무실 때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옆으로 만약에 자게 되면 무릎을 굽혀서 비계를 무릎에다 껴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30분의 법칙인데요. 앉은 시간 30분 초과 시 즉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켠다. 혹시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힘 한번 주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 1분 하면 제자리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안 해도 그냥 가볍게 제자리 걷는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하고 앉는 동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어깨 돌리기를 10분간 하는 거죠. 10회. 그래서 뒤로 10번 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번 돌리고, 이게 편하다면 그 다음은 팔을 벌려서 뒤로 10번 그리고 앞으로 10번.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 열어주기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두시고 가슴을 쭉 펴고 시선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가슴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 중에 편안한 걸 선택하셔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선택의 기준인데요. 과연 나에게 맞는 안전하고 안전한 저속노화는 어떤 것일까? 우선 추천 운동은요,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영, 필라테스는 이제 보통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면 좋고요. 요가 같은 것 또는 노르딕 워킹,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아마 좋고요. 주의해야 될 운동들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운동들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 시드업, 크런치 동작들은 운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충격 유산소 운동인 러닝, 슬로우 조깅 등은 내가 걷는 동작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동작의 바벨 스쿼트나 비틀기 등은 부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조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중엔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충격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 그런 환자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의사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 처방 운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선사해야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우선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만성 요통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균형 운동, 근력 운동이 낙상의 위험을 대략 60%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움직임의 습관은 꾸준하게 예방 운동의 효과가 있고요. 이 예방하는 것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운동이 아마 여러분의
10년 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한 번이 내일의 활력 있는 내 몸을 만들어 가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의 3분의 2 앞쪽에 이렇게 걸터앉아 주시고요. 양손은 자 깍지를 껴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굴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여기서 호흡을 뱉으면서 손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10번만 하실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잡힙니다. 후 하면서 손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내리고. 자, 세 번째 갈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 후. 저는 지금 몸에서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살짝 나면 아주 좋습니다. 셋. 다시.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호흡은 후. 뱉어주시고요.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시면 이 정도 높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후 뻗어서 제자리로. 자,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위로 후. 시선은 아랫방향으로. 자, 그대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괜찮으면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후, 길게 키 큰다 생각하고 위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번. 자, 그대로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후, 길게 호흡 손바닥 하늘 방향 그리고 네, 차려. 몸에 열이 좀 나셨나요? 운동은 내가 근육에 힘을 줄 때 훨씬 더 강하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공부처럼 운동하는 동작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도 두통이라든지 목 뒤에 무거움 이런 불편함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아마 몸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습관,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앉는 것, 올바르게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으로 건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법부터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 운동법 건강하게 실천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지혜를 낳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봉행해서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명령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하늘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명상하게 된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4번 정도 만나면서 명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는 전체적인 그 명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지 또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명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가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상을 할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편안해지기예요. 편안해지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 명상하는 이유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예요. 라고. 근데 이 명상할 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 건지, 도대체 내 마음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몸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편안해져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저하고는 이제 명상하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우선은 돌아오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자세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은 감아도 좋고요. 편안한 그대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지금 이곳으로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놓아두고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 잠시 동안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 이전에 했던 행동들로 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가 있다면 다시 이곳에

이제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천천히 깊게 온전하게 내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마음의 짐들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잠시 동안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이 모습을, 이 느낌을 그냥 그저 흘려보내 봅니다. 이 느낌은 사실 늘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편안해지기인데요. 자, 우리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명상을 하면서, 우선 명상하시면서, 아, 나 이거 명상 왜 하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왜 하냐라고 여쭤보면은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 끄달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명상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보면은 스트레스 줄이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몸이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정말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 뭐 몸의 염증 반응도 줄여준다. 뭐 면역력 높여준다. 세포 단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실제로 정말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정신 건강, 뭐 건강한 거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또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왜이 삶을 살고 있지? 우리가 삶을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서 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상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객 개선 혹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명상하면서 왜 명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아니면 직장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힘든 모습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명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삶,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자비롭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는 명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세팅 모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딱 마련해서 이 기반을 다져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편안해지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려면 편안한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아,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몸과 마음이 어떨 때 편안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편안함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느낌도 들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아니면, 나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근데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중립적인 느낌일 때가 편안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우리가 아, 좋아라고 느끼지, 정말 중립적인 느낌, 나한테 이렇게 딱 어떤 느낌이든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느낌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소확행 얘기하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이라는 거, 소확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자세부터, 그리고 이 자세와 더불어서 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또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선은 명상 자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이게 명상할 때 이렇게 앉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저는 명상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앉아보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명상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고 1분, 2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힘들어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 나 이거 편안하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삐뚤어져 있어요. 몸이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거나 고개가 올라가져 있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돼 있거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늘 바른 자세를 하기가 늘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고 또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하다 보면은 자세가 조금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근육이 약간 그렇게 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처음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조금 오래 앉아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뚤게 앉아 있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어져요. 척추 쪽도 너무 아프고 등도 갑자기 너무 아파오고 다리에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요. 어깨도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명상하다가 그냥 아파요 하다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를 먼저 잡아보자. 근데 물론 이 자세가 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 자세를 좀 똑바르게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금 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번 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자세를 했는데도 어딘가가 아파요. 불편해요. 괜히 긴장되는 게 느껴져요. 하시면 반드시 그때 이걸 알아차리고 풀어 주셔야 돼요. 그게 편안해지기 제가 말하는 편안해지기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자세를 한번 조금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옆으로 했다 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정말로 명상하다 너무 힘들어요. 다리 잠깐 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펴시고 한번 툭툭툭툭 하시면 다리 갑자기 이제 피가 조금 통하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을 할때 다리에 힘줘서 다리가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경험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긴장이 돼서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 내가 힘주고 있구나. 여기 긴장이 있구나.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풀고, 이제 좀더 피가 통하고, 이완되고 하면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명상할 때뭘 해야 되느냐? 편안해지기 연습하셔라. 그러려면 우리 자세에서 오는 그리고 이 몸에서 오는 느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 하셔도 아, 머릿속이 좀 깨끗해졌어요 하시는 걸또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세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우선 자세 잡을 때에는 다리를 좀 편안하게 놓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결과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화 자세, 두 발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는 이런 자세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자세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다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막 오히려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방과부자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연화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하프로 포지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쪽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려두시고 조금 더 긴장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가 이것도 힘들면 다리 조금 폈다가 오므리셔도 괜찮고요. 살짝 허리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다리에 긴장을 좀 풀어주고 온전하게 이곳에 놓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허리가 좀 곧게 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곧게 펴시되 여기서 허리 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을 살짝 높이시면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쿠션을 좀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등을 피시거든요. 근데 등 피는 순간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개도 같이 들어가고 어깨도 같이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한 1, 2분 지나기 시작하면 등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등 아파서 못 해야겠어요. 어깨 아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허리핏이라고 할 때에는 요 아래쪽 청골, 꼬리뼈 요쪽을 살짝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피시고 그러면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살짝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힘을 딱 주시고 그 위에는 그냥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아래쪽 살짝 피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놓아져요. 그대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깨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슴을 살짝 펴시되 척추는 놓으시고 그래서 아랫배에 살짝 힘주고 그러면 요거 하다 보면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하거든요. 다리 살짝 또힘 빼고 요 작업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요 근육을 많이 안 쓰셨던 분들은 조금 한몇 개월 정도는 계속 여기 알아차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세 알아차림 하면서 몸이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하는 걸로만 우선은 하셔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명상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 하시고요. 그리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좋아요. 대신에
살짝 여시고 살짝 열고

아주 이렇게 여지는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여시고 살짝 아래로 내려놓고요. 손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만드셔서 여기 아랫배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다 놓으시거나 이렇게 엄지검지 해서 허벅지 위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해서 가슴이 좀 열리는 방향으로 앉아 계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먼저 만드시는 건데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처음 하실 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딘가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편안한 자세,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이 몸이 이렇게 긴장을 만들지 않는 요렇게 할 수 있는 자세들을 먼저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 편안해지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몸이 좀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숨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편안해지기 연습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명상을 들어가면은 이제 눈을 감거나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감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의가 좀 뺏기니까 이 주의를 좀 한 곳에 모아보자 라는 뜻에서 눈을 많이 감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사실 또 눈을 감았을 때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눈을 뜨시되 이렇게 앞을 보면은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 이 마음을 뺏길 수 있으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45도 아래 정도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한 곳에 시선을 다 두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선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허리에 힘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턱에 힘 주고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허리에 아직 이게 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등으로 앉으시거나 턱으로 앉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등에 힘 주기 혹은 턱 꽉 깨물고 앉아 있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앉아있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허리 쪽으로 살짝 힘을 가져가시고 등이나 턱에는 힘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도 훨씬 다른 것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턱에도 좀 힘 빼주기, 가슴은 열되 등에는 힘 빼기, 그리고 엉덩이, 그 다음에 아랫배, 여기 이 꼬리뼈 이쪽에만 살짝 힘 주기, 다리도 힘 빼기, 손에도 힘 빼기, 요거 하면서 실제로 이 느낌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편안해지기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편안해지기에서 여러분께 자세를 보시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완되는 느낌을 또 느끼면서 사실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곳은 지금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이거 좀 불편해 하면 여기 푸시되 나 지금 이 주의를 또 어디로 가져가지라고 했을 때 편안한 거, 중립적인 느낌 여기에다가 조금씩 주의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 몸에는 불편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편안한 느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편안하게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요새 트라우마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 이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정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고 경험했었고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사실 그 정의를 보면 상처거든요. 상처는 사실 누구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으면서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았어요. 뭐 저 죽을 때까지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시면 그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저는 정말 상처 한번 안 받고 살아봤어요 하던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고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들이 늘 있었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또 회복탄력성 이야기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몸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의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감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감각은 항상 지금을 삽니다. 과거에 머무는 감각은 없어요. 감각은 신경계의 작용으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자꾸 불편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 몸, 특히나 편안해진 편안함의 몸으로 돌아오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느낌으로 돌아오시고요. 당연히 이 느낌은 이 몸 안에서의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소리, 아니면은 보이는 거, 아니면은 뭐 향기, 아니면 입안에서의 느낌, 어떤 것이든지 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한 느낌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에는 편안함의 모드로 세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해지기 연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시고요.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다리도 편안하게 놓아두고 꼬리뼈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가슴은 살짝 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앉습니다. 입은 살짝 다물고 입술이 살짝 닿아있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닿아있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하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몸의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 두 다리의 느낌 그대로 바라보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그리고 평화로움을 선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몸의 느낌을 바라보면서 이완을 초대해

지금 이 순간 허리의 느낌, 어깨의 느낌, 손의 느낌 등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들을 찾아봅니다.

중간중간 다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찾아왔다면 다시 부드럽게 몸의 감각으로 가져와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이완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몸 안의 감각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몸 안에서의 느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편안해진 몸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몸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면서 다리도 쭉 뻗고 팔도 쭉 펴면서 한번 툭툭 털어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편안하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와 함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시다 보면 조금씩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명상 편안해지기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는 편안해진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갖 존재는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0: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청주 용화사.
0: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1: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0: 아니.
1: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0: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1: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0: 아,
1: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0: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2: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희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2: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4: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5: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5: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5: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5: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5: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5: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5: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도갑사.
5: 도갑사?
0: 응.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산은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인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5: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청년은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8: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9: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10: 버릴 수 없습니다.
9: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10: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10: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11: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5: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5: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5: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5: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10: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12: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10: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12: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10: 실수라니요?
12: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10: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12: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아,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0: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근데 이 돌담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2: 오, 진짜 그러네.
1: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0: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3: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4: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3: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3: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0: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운 것만을 보라.
1: 우와, 이거 진짜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은 어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성.

0: 상담사 순례와 선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4: 고마워요.

상사성계수거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7개 약인 요교집 3세 일체불

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산문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철룡 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 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아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 시단은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0: 높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0: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화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0: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0: 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0: 기초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 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바라밀다 신경 완자제보사.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6월 3일 입재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

0: 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예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예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0: 자,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 계룡산에 신원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성관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사 한번 와보셨습니까?
1: 네.
0: 신원사는 조선을 개국할 때 무학대사의 근위로 계룡산에 산신대제를 지나면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에 의해서 산신대제를 지내면서 아주 중시를 받았던 그런 사찰입니다. 묘양산에 상학단이 있었고 지리산에 하학단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계룡산 신원사에 중학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학단에서 국태민안을 발언하면서 정성껏 산신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서는 명성황후가 중학단 건물을 궁궐 모양을 축소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공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 1293호로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아주 멋진 산, 뭐 온갖 이름 난 산이 있다 하지만 영험한 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룡산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영험한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영험한 계룡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경의 1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큰 스님들 본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1분에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여

고 이세세조 이색세 창예지발 입사위대성 걸세거계성종차제거래 환제본처 반사을수이발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시작되지요. 금강경 9절에 식시차기지발 밥대가 돼가지고 의발을 들고 입사위대성 그 성에 들어가서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렇게 그 걸식을 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요. 예. 예.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밥대가 돼가지고 밥대가 언제입니까? 사시죠, 그죠? 예, 사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안행을 하면서 기러기 모양이 안행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서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쭉 길을 지어가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그날도 이렇게 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길을 가시는데 부처님 앞에 새끼줄이 하나 이렇게 턱 놓여 있으니까 시자 안하니 가가지고 새끼줄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는 걸로 봐서 생선을 엮었던가 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종이 간장 팔랑거리면서 부처님 발 앞에 있으니까 또 시자가 쪼르르르 가가지고 그거를 딱 치웁니다.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종이에 향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나나 본래 그 새끼줄에 무슨 비린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종이에 무슨 향이 향냄새가 본래부터 있었겠느냐. 생선을 인연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나는 것이고 향을 인연했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마음의 향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스님들 이렇게 예불을 할 때 행선추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절 중에 무남 현자 면삼도 견하 형자 덕에 달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서 다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해탈을 얻을지다. 이런 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내 모습만 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저도 가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통하고 그죠? 그와 같이 각자의 어떤 그런 향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의 어떤 그런 구름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맑은 참마음 이 진실이 다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없거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화내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

늘 행복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안 가보십시오. 숨만 편하게 쉬어도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래 물건 더듬지 않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기 자기 발로 그 마당 한번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밥도 먹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한지 모르냐 이 말이야. 행복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아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그래요. 행복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아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그래요.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챙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식 걱정도 있고 또 자식 걱정이 또 괜찮아질 것 같으면 손주 걱정 그렇죠. 손주 걱정 끝나면 또 노후 걱정까지 모양과 이름을 모양과 이름만 바뀌지 걱정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평생 걱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늘 밖에서 찾는 그 습관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놈이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라고 생각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옥이다 그 마음속에 부대끼면서 사건은 하나인데 세상은 둘이 됩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 믿을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밤에 술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쉽게 돈 벌려고 인생 참 포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아픈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래 새벽까지 일하고도 잠깐 눈 붙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죠? 그 바뀐 것은 그 여학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이 말. 생각은 이와 같이 허망한 거다.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의 허망함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암 스님 아시죠? 여러분들 스암 큰스님 돌아가신 스암 큰스님께서 봉암사에 계실 때 지금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젊을 때 그 스암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일하라고 하는데 그 스님이 절에 봉암사 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은 밤에 몰래 나가지고 곡차 마시는 스님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어떤 스님은 내 정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고개를 쳐받고 졸고 있고 어떤 스님 정진한다고 하는데 방구를 뿡뿡 끼고 있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봉암사가 이게 큰일 납니다 스님.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 없는 천년 동안에 봉암사 끄떡 없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이 없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 생각 그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말. 그러면 이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사승제

두려움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나의 도반이 됩니다. 좋은 도반이 되어서 나를 더 야무러지게 하는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깝게 하는 그런 도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통도사 그 극락암의 경봉 큰스님 글귀를 말씀하신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계 중생 과백년이다. 세상 사람들이 백년을 살아도 차심무견 몽중면이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꿈속에 사는 것 같고 아미타불 하구원이라 아미타불을 어찌 멀리서 구하느냐 여하동명 자목변 목전이다. 바로 네 눈앞에 네 이름을 하고 앉아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하고 있다. 이미 벌써부터 본래부터 네가 갖추어 있다. 괴로움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온 좋은 인연이다라고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불자의 자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참마음 이진실의 보물을 밖으로 찾지 마라. 네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 이진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것을 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지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더 멀어질 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 우리 부처님의 진실의 진리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힘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어떤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말씀, 어떤 지혜의 이치나 그 원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여실지견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지혜다 해서 여실지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또 그 밝아진 어떤 지혜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부자가 될 것이요.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완전한 어떤 그런 지혜를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늘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경계들에 꼬꾸라지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일만 아니면 늘 그 생각으로 경계 탓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난 이럴 때 자주 신도님들한테 드리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불교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세자가 변방 세자입니다. 그 국경지대의 노인의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영감님이 그 산골에 보면 뭐 가재도구나 무슨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밭도 갈고 사냥도 하고, 그죠? 그 귀한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말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 귀한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영감님 키우는 말이 수마리인데

몇 개월 있다가 암마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죠.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경사 났다고 한턱 내라고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귀한 마리 두 마리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님 또 뭐라 그럽니까? 허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한턱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쓱쓱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님한테는 그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좀 개구졌나 봐요. 그 너뚱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고 아이고 저 말만 없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돼버렸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니까 영감님은 뭐랍니까?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워왔나? 그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멋쩍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큰 전쟁이 나면 예전에는 막 남자란 남자는 다

몰라서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가지 사실이 이 경계가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닥쳤을 때 이게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서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가지 사실이 이 경계가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예, 그러하니까 일체를 인연에 맡겨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 또 불행이라는 것, 두렵다는 것, 외롭다는 것, 힘겹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의 거울에 투사되어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임에 이 철저하게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이나 이 단조로움을 못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편찮다면은 아프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그 가족 모두의 어떤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삶의 균형이 잡히겠죠. 그때서 안다임.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서 안다임. 언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선천적으로 두 손이 없어요. 그래가 발로만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막 밭도 메고 막 세수도 하고 막 반찬도 이 칼로 이렇게 썰이고 하는 막 그것도 봤어요. 우리는 지금 두손두발 멀쩡하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언제 TV에 보니까 어떤 이제 개그맨인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 전인데 그 여인이 선택을 해서 아 그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그래서 그 남자 개그맨 이렇게 개그맨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막 이쁜 아기가 아예 딸아이가 막 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나는 저 딸아이 한 10분만, 아니 한 5분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든 간절한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평생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다 이 말이야. 또 언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그잖아요. 막 뼈는 이렇게 막 말라 있는 그 여인네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콧물을 질질 해가지고 막 파리가 꼬여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물을 떠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 거품이 허 이렇게 나가지고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행복한 일인 그런 내가 이 살아있다는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통 내 주위가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두터워가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의 눈을 막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누군가 이랍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유독 나한테만 냉혹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고 뭐 직장 얻어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해서 막 지지리 궁상으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각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온갖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다 다른 것이 부모 조상 잘못 만난 탓이냐 이 말이야. 아니면 뭐 하나님 탓이 부처님 탓이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요 뒷산에, 이 뒷산이 우면산이라면서요. 우면산에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음악이 들리고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이런 대들보를 쓸 수 있고 어떤 나무는 가늘어가지고 뭐 쌀이떼도 못 쓰고 또 어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 열매는 못 먹고 어떤 나무 열매는 달고 어떤 나무 열매는 쓰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산에 똑같은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쐬는데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다르다 하느냐 이 말이야. 왜 다릅니까?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자가. 그 종자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업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 들어보셨죠? 말로서 또 생각으로서 몸으로서 짓는 일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어디?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이제 뭐 아리아의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종자로 저장이 되었다가 시절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본다면은 누구 탓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누구 탓할 게 없다 이 말. 일체가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 모두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삼세양중인가 들어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엮여져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지금 내 현재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방에 보면은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고

0: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뭡니까? 예?
1: 김치 속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0: 짱김치가 되겠네. 조건을 봐. 이 법당만한 물탱크에 넣으면 요만한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조건을 바꿔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원인은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얼굴에 곱게 칠해가지고 좀 이쁩니까? 아이고. 촌놈이 출세를 했네요. 서울에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인연이 있으면 또 재밌는 법문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

주택나비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

0: 0625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도화성시 이진성시연 홍예리 성기연 성기창 박준영 성다운 성지연 부채 보명산업 사업본창 경기도 시흥시 이진성 김양선 남택민 남택진남 윤석 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의 임재호 임충호 부채 서울 구로구의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의 임희창 콘다매

거치. 부산 사구의 조동길 정담 종빈 종준 종중호 김정숙 부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원 진산 환경 연구원 사업

대구 서구에 주금태 함병시 조수옥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비덕열 오영순 비서남 비용안 차수영 이말순 피해경전 보채 서울과 낙구에 한정수 안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 보채 경남 고성군에 허준 이민숙 허상우 김은경 김경은 허소영 정화령 허옥이 홍석 허찬영 허아윤 허동원 부채 극나광생발원

곽호환영가 유경남복이 찬우영가 이민숙복이 이재영 이재욱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이점숙복이

하나님의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함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바랍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0: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

0: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